0: 지라게 부빌라 시라나야디 기가 토비라 지시민데 쳇시 부빌라게가 아라자나야디 마저 기가 리야라 미드는 기어시
1: 랑샘나 삼을 갈등고 이벤에 셉시기 하 근데 시오레 아라디다 지구리 마도 부지 또 샤샤비나 좋아셔 두지 토비나 야파니르 지기
0: 부글라게 와 유사다나야 미미라게 유사이도 잡시 부글라게 와 유사다마나야게 중규모 도구마고 유스치고로 그게 요마시 이네모 주디 개가 토비나 신의 주부사부 주체도 없이
1: 역시 나저 알아보 파티 중국의 내미다 중국의 외부 今天我也是把我锁掉了。

0: 대단아, 대세 님 좀 깨나. 네 중국 민디게 돌아나는 마 대주고.
1: 타이크. 타이크. 미시메 니기라스 요제 유스드 링교 제비인 바. 탄다. 미 동자라 시브르다. 탄다랑게 님 숨줘다 쓰기베 아. 마규.

0: 근데 개고 매. 뭔빌라 하나 시큐시. 마레 계시 저우당 가지고 예비데 터바섬이 겹 쇼바섬나 니엘 탕스체 니메고르 모주는 세모겹 교시 세모 모주는 벽이벽이 겹 교시
1: 벽이벽이 겹다디 근데스레
0: 니에 표 저우티 나 겹고 손자 코티데 지스마시 디네 니 치데로체 겹 디네야 벽이벽이 겹 코타 지어버스 디네 겹 교시 타모디 나게 터부시
1: 대야 니메 괴도 먹답사 야우도 마 겹드 로도 죽어게 요아 요마시 돈도 레버주 혹다 라게 티쇼 싱아 니가 유라지가 죠 디네 콘서비게 돼
0: 문에 속고 입에 부빌라
1: 뭐미 젠젠마지
0: 챤가 갸쇼 그게 조제
1: 장가 봐 주니 되도
0: 나 지수 싱 얘기 갸쇼 돼 조 되도
1: 다 교시
0: 야, 오죠.
2: 지빈, 제시들리. 난자 리그 터브지. 세든 자식이 제시 가르래. 니멍에 뒤지 날라. 도승이 심지. 도스레 레카마르 쇼 니멍 심지. 심에 니기네 마게브시 아시. 이네 단다. 도승아 구둔사 구네. 니멍미 니돈제시스. 남달라야가 제시디 제비치 교지. 단대 개체시디 멍초 죽초야디 증지야디지 알라구리에 지소 입에 유사 주고이 딘정원에 내년하리시 집이 딩이 전게 마두비 시라지기 너구리에 밀라 만드시야 왕지 연마시 장시야 막배 더승아 구둔사 그 장금에메 시에저 아지만이 중금이 돈디 교내민두 영아
3: 喂, 我认你们这三句话给啥鬼比?
2: 你预先那句把家去约。你得呢预先三句比而且马给帮俺这边那么接着去不是。让能行再不能给这些能行特别是当前没米茶几个全的要买的。可这有。Yes!Yeah,yeah,让三句比要了干过去。
4: 那人是多给外个王者要的，
2: 亚金，也是什么点都能献上的。呀呀呀，咱们谁力当也行不起啊？谁力当也行不起去？亚金才要全部赢了，买一堆输不要的。
4: 知道吧？
2: 好的，加油去吧。哈哈哈哈，上了该做中医，加说一百元吧，可输赢的，咱们这么说的。
4: 加文学们俺最得来噻，各自去。俺就退出这一。勇啊，咱们他们的国手当家去。
2: Yes。
4: 这对吧？不过，咱继续。咱们忙着多啊，忙着开不是？今儿打不进。
3: 莫洛托夫老板快要去，借么开还是？
4: 莫洛托夫，
2: 老板叫你名多，俺大龙王乡马贵处的亲戚，咱俩你这次不咱们东街军烈人么就？
5: 当然，谁讲马叫院长，我在咱们这个老屋住的，俺在老板马贵处的居住。
4: 大姐呢？从老板接着就下去，说说老板没去不是吧？
6: 是。
2: 啊，这。聂三叔。聂三叔。高兴，不客气的。
4: 格里达，格里达，格里说啊，张哥在有吗？啊，不不那个单去，你给老大爷。
2: 呀，格里说啊，
4: 我呀，莫洛托夫拉波姆雷夏，三不大个给你来中啊。哈哈哈哈哈，莫洛托夫拉波姆达，双喜，不不那个俺走的，那么路没叫我顶上是单线。
2: 哈哈哈哈哈，雷夏，
4: 要不凶。

0: 있어. 너랑 아직 재야규, 예준아. 하야 나 주도 회제 시라지 있어. 야쇼 예배 제디 그뒤 존예이 봐.
1: 더더 도스고다.
0: 야쇼 좀 가는 신 잡시. 계신 아주 제모 세비나. 갑균다 제보 보아야디 주주시. 먹도 그거 쇼나 접지 부르다.
1: 치팅 봐. 다다 가마 진소자. 막튼 텔라. 녜가라 차셰 주시.
0: 샤마 신시. 계시 메탈레 딱다마 되나. 루듀지 로보치기지. 녜 마진주 쇼레 전주 고유다.
1: 치팅 봐. 녜 양고 양고치 지게비. 다다 자고에 토성하고 된 사고라 멸교겹지. 점리목주 200급기 유기 치제 망체레 대외 망의 효시. 멋이 토성하고 된 사고의 징위 징뒤 차송자 차고 시차 요시 이내 자고의 멸교겹 망차제 단도 체무차대 요시. 키스 다시 안수 면도 주고 키제 집이 있나 치매기에게 면다 요구균쇼 타나 편도 멸치흑시 체자 단당 안수군의 시에나 개치슈디 라봉 비주단야 티시 하과도 벌수 치외 몰토프 나쁜 비주 당구시 더도 다다 자고 미교 뭐 부지 맞아 옆쪽이 고든 나가 가대 것이 기승 아주 야주뒤 몰토프 라모 망좀 키비치 고든 로황미 깨가 용야 부대비 있나 자게 삼다비 고조 심이 그제 주지 심이 몰토프 라모지 깨도시
0: 계속 개별제디 또 구제 수교르샤
2: 녀사슈 치쇼라 젠디오니기 우딘조 로리스 젠동 젠급 주키샤
1: 젠모로 토페 라본
2: 숨기라샤
1: 더도 용차샤
2: 갸빈슈 봐 콘츠 치쇼기 조가 장은 수샤
1: 람사 튀어버리스 가다가

0: 김수진이 그 땀 잡소 또 쓰고 싶으시 이 유스르다 동원 주도 주배 공원아 만수 예바도 유스 당군의 죄시 도람 수발의 죄시 띵만수 링가지다 띵쇼다 주쇼칸이라 먹도 죽중 죄시 각제 사삼내 죄옥시 조 용마시 용마시 셔니 용마시 록준바나 니무다 케메자 도스 쇼르신의 시규라시 제장아 쯔 록준마와 공원아 띵니 죄도 죄옥시 俺最连个，就最准备好了。有时当我的这些，到了哪儿最远的人，人家他让来面子，说什么今天跟着瞧着，人家俺老大。今年新个月，车上俺最新买用水器和特别新的东西。可是俺从到了哪儿买来的，连个没注意呢。他们最做过媳妇的，对你还说啥呀？说说说，有嘛事有嘛事，俺家兵学不上咱年看了年过去，说了有嘛事。他那个之前我们年羡慕说，一年腿没有少些个咱的有嘛事，确定吧？上对的，对你的故事边，他们怎么做？我说唐老妈给他做人的，今天我做介绍和他们怎么做对接？上学的，上个苏爹洗了就是鱼。
1: 我，你哪个洗鱼？我这桌上谁？

0: 저기 갈터 왔죠.
1: 갈터 맞죠. 지금 전에 어제 일이.
0: 나는 집을 지르지.
1: 대대 맞게 왔다.
2: 오빌라, 옆쪽 분이 예수고샤. 俺最近这如果去了，南盘里找一点有能力多少钱？你叫叫我呢，今天南瓜忙不上咋？你拦住南瓜进做，看叫金这些是个大米。明年四月末南瓜年数没交齐，神经怕鬼就冒真的给你交去。
3: 瞧，要那三路当街弄追马小不消息，this。
4: 帮错个么个徐某王老头了？
5: 喂，俺王金山人。
4: 孟
5: 学孟了，俺金经纬。
4: 金经纬，是的。
3: 快对了，本校主教这边在这卡去。

0: 디네 퇴지. 돈은 담보 좀.
1: 야. 나 줄린 게 돈은 좀 봐줘야 돼, 말베.
0: 맞아, 담에리 게디. 선이 고고 싶지야, 티시. 네 줄디 저 우리 계속 돈은 좀 맨나 줄비나. 심에 집부 있고시. 디롱 것이 자체. 양고라 말이야.
1: 디네 퇴지 돈은 담보 줘.
2: 줘줘줘. 줘줘줘. 줘줘줘.
3: 다시
2: 줘줘.
3: 줘줘.
0: 喂，
4: 冯百胜，
5: 段先锋的叫小一百不着嘛，可从下面丢了嘛的，是不是丢没啥？他那个就是没你不是？
4: 冯百胜，过去喂。
0: 过去，送的。
5: 让给送你秘书到，什么消息？或者他那那随便嘛些？
4: 我的妈了，装嘛那么巧的，过去喂。
0: 不是。啊，这。
6: 加倍。加倍，
0: 可这就到，
6: 再不动手，我的妈个！我做同南苏北团过，警察给别干事啊。
0: 段先锋，我做，你就给他有嘛事？人家家长最木头皮。
6: 他是，
0: 拿着机票那个假单子，我做是牛东送给，让游戏，让个游戏游戏，他去那就我做一百件了，人家同南那去游，
6: 谢谢。

0: 여태씨 디네쇼 여태인다 발라디시야 여태씨 여태씨 디네 파리샤 여쇼
1: 샤랑 아소고 제스니죠
2: 토랑 좀버 어리미 각동 제시 키랑스 미모 우드제 데데 주토아 마시 제장아 수가다슈

0: 칠월 등도 미기하듯 십칠하지기 은이가 군동치야 구대여시 은이를 군수순 버티용약이 겐여시 广末盘归其对喇叭尼亚和什么语
1: 让给给郭子贵
2: 郭子你那个外面姓名的
3: 爷、yeah.

0: 我请几位爷，请几位。孟姓王了，孟姓看到彭措那天做，每个入学送看那些脚踏结实，很多每个和人入学记得，他就上普天每个大学去学习。
1: 同我们没特别客气不是啥的。孟姓王了，同在呢。你把多唐拉马个老多成果交易。
0: 请几位，让个接不啦？唐拉马孟姓看到彭措用药时，我最难免让个接不点拉点球。连个李忠托不学校。
2: 丁阿祖不需要教我自己人，但让了他就是他，不用急吧。但让了他就是他，请几位。不必了，既然也不去选拔，俺就不需要了。西面曾经穷尽。
1: 同我们去爬过去么？前面去了，梦想等嘛，这是么选合适？不必了，不错了，这这么逛街，碰着大多数啊。他等俺足够送过了，能收钱么？是大多，他瓜都只需要休息啊，刚开始他有些。这这如果你和岳母都比呢，俺就不需要现在呢，只需要你光天前呢，你也照顾，干就是。俺请几位爷。
3: 不必了，你上去，俺推荐工艺。
1: 是的。
3: 过关那时候，人家叫车主，点个这边名册叫车主，通过门头过做不得啊。他不叫看送的也不得，吃不起。
1: 车用的过关钱呢，那是你掏的，他不是看出价的。做领导不就一？姚国栋，崔建国，你特别有个案例啊，明天要加次特别单元的，上个年把多落过钱不得，洗不擦过，把俺钱别给过。
3: 不必了，都这样了，连个领导都不就一。
1: 只需要你我做小了，头上俺送短差短给请着的。
3: 俺哥对错过配，天明给我送零个，只需要你给我转销。
1: 不必了，这次只需要你给，大学送参谋单位了，俺就不用交钱了。这这么过个这几年没么看当过些还有事，听我俺就我这来给唐老妹这呢，把刀点把那把烟送你而已。现在俺就唐老妹给把刀点我也不求的，让三张先让了给我接接，四叔这里个消失了。
3: Yes。
2: 只需要你过一遍，这边长老先把票打。吴天草，俺就刚给杀到雨伞套了，而且这马也你们赚钱点有些，马的刚给钱不要了。
4: 确实还是接了，
5: 俺就跑过去没去过去。你陆廷草吃药去，场面彻底前面。
4: 陈小姐，丁小姐不能当面。丁小姐不能当面。这下，你啥时候？人家用的，哪怕看些些那些，可是跟这是效应了。
2: 我是你妈媳妇去，你让给我，让给我是你母亲去。老师，方言吧，让给金嘴顶部马的休息别送啊。一年马的要不送，第一段呢金嘴顶部给两个的，洗出面不送过去。是，马的皮皮的皮不洗，现在今晚呢两个洗不洗？老师。
6: 上面浪盘呢，同中啊！今天查，明天调节，钱不差有些。现在俺准备到丢个一个人去有些，直接送咱老彭，俺中午呢钱不是。嗯，到这呢，入准备去了，就不用打停牌卡给，随随投票提前，今天最晚呢，今天当个媳妇嘞，哪怕都拉不动的，咱们动些忙子嘞，快准备。
2: 而且呢，如水，又是两个球，你们第一呢？
4: 让
2: 二去。双喜是你第一呢，当然第一名多。
7: 双喜，从小。
0: 걔야 말이 니엘 갸벨로 레게 가시고
2: 니에 권동리 닝금인도
1: 니에 시야발레 닝금인도
2: 제자치 넘지부도 니술 허시
1: 미디 마기업도 방아댐부 도대 직수릉시다 정수릉시 큐는맨도
2: 디 방아댐부 마시 소개가 진부 장하셨다
1: 니에 슈슈맨다 기라니 오네 잡으시오
2: 니 잡도 에
1: 도 수수 전화를 이제 막 이거도 와. 장식 두시 기지. 가바시비 내 쇼르차르샤. 이내 라미들의 형아. 간이스나 라라 링내 도저 여러 봐.
2: 아하. 디니 싱그유.
1: 제자 미대 탑시 신다데 저 동기.
2: 탑시 신다. 미대가 저 칼을 많이 했나. 신다를 주도 지주 혹시. 미디 치소 신다지를 겐키 주나 마타레 정니 치소라 진짜 치고서 제마시
1: 어디 장가 주디야 주례 주게로 자네 장가 세브라 하시야 저저부터 와 제나 소취도 제 주자 어디 파인 봐 자네가 제가 연봐
3: 라
1: 아, 용아, 렌도 잡으시. 잡을 수 없어, 잡아 주시.
2: 파인보. 상계 단야디. 상다 쌍시, 뉴시 속진 수도지. 제만에 바로 들어 지줘야이.
3: 넘고. 남이지 능담도.
1: 되게 용마다. 미수임비네. 조링가 주보다는 과 용시. 디직침시.
3: 미딩하다 참품이도
2: 로딘 쌍시 디카시 유세토를 깔만이나 총늑게 기다 겐지부 속도 등 것이 상계 당구치
3: 재능아 속도 등으로
2: 시교 식민 두개 지가 상시교 마시는 예태외 속도 등미 상계 먹터블린 계창문 맵수였지 남상 구수자 쇼 로등기
3: 용아 니에 미디 제조 이네 미디 니에 중기
4: 나 미디 메다 가르 인상 아고에 부당구리 나 자쇼 집에 맹민구이 벼다래 고도나 나 쇼뉴이 돈도 본빌라게 나 동아다 나주
1: 본빌라게 장마도 용아다 아버지
4: 대동아 담불어봐
2: 낭 담어고 이내 조장치에나 뒤로 쇼어고시 조장치에나 조금이를 송접치고시 조장치에나 조금이 뒤로 쇼고시 대소랑게 좁두부두기

0: 계주 주인 더 주게.
1: 마블라 도움 줘.
0: 가봐진 비나. 주인 더 주게. 에 다음아 좀. 아, 씨. 가봐진 비나. 주인. 주인. 에. 얘네들 가봐진 비나. 주인.
1: 유로자스!
0: 젠! 가봐지민아, 젠!
1: 요!
0: 자, 가봐이! 미끄러지! 김소지! 여보, 김소지! 김소지!

맥빌라 장군 가서 절구치기 대리 디슈 잡으시라도 얍전나죠 레스 맥빌라 장준빈 다시 소식 세부상만 멍텀 전지식 레스 맥빌라

드리나 주 가장 최후의 교초 줄었다. 불리미 교초쇼니 도루지. 뒤질이 되니 겹지. 어리스즈마 예돈 학장. 스메다. 드리 파르고체 미규디. 사토 유스요. 라소체 지르디. 다우 토스네 칠부 하치부체니. 장마기 토성하고 뒤차고 교요니 준지체. 디나네 각자디 유스 레고티지 딜라지 유스 송바 파르구치디 튼세 유스리 제시 수림을 토피나 유스 송바다 둠바 구바 주베 물터바 슈킨 첨부티시 제자 유스 레고디 시메 가수의 주비인데 니아도 주 렌도 고시 다쇼 직송에 주쇼니베 랭게 강유 주베 가유

0: 치디마 나 나만 깊도
1: 삼시도기 내 삼시도기
0: 키스가 저 최고치디 뉴스에 겨울도 스탄도 붙이 나고 망자 키야 휘바 나서 티수의 티회 망자 휘비이네 유스레고 틈집디 生意吕布丢个回约马西。

0: 시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뒤로고식비 텀스비 티소 나서 당라마 탑조르다 디네 나서 계속 입에 텀스 마치 되다 샹기 콘존나네 수시로 지는 성부도
2: 계속 나서 더 라말랩지 내게 주무도 위나 텀조 고식부대 뒤에 가로지
0: 나서 심에 뉴르다 야게 텁시 신다 다 초고시 다등아 텁시 괜히 먹소 기능이야 고도 되미 소기 같다 되미 또
3: 텀진 부상마 나가 노부지 나의 심에 뭐 좀 봐 얘가 텁으로 지는 성미
2: 이네 아주 소호된 자 존재가야 마도 시다 담보 가르치 도우시
0: 샤게 가르치 봐 담보 치야 미야 가르치 아주 랑이 딜레 야다랑이야 요르시 계속 주비 먹듭 니쇼 디비 라봉다 제미 동제 기제 자오다 랑미 미미 쓰이시 정님 루비 미다가야 니스 먹을 하시야
2: 셈림다 셈림다 셈림다 샤다도 니스 쿄부게 니스도 보유의 신문도게 더도 마마고 접이야 요슬라 마마고 장가 군둠지야 구대요시 다가능시 레그먼고 장고 요요시 장고 요요시 신부유베
1: 셈림아 셈림 그렇다 야 마도시
0: 이네가 시기
2: 시야 그렇도 시야리아 마신이 미치게 시기스 가스그제
1: 아... 디레 마도야다

0: 루리치야, 루티야, 루티야, 루리치야.
1: 기대봐, 개별시봐.
2: 루디샤 고주마. 계속 이게 주제도 삼고 싶지. 제가 뒤에 랑을 기다.
3: 아주 미추 여비. 다른 아무도 하여 마시.
1: 小肚子怀孕。

0: Tawa kashi kongla. Gesu kane mitangje nga genyu shua gore kishiga lechu. Tawa kongma, nyesan da hai lunge nga igi guje nyoyo gubdun cakpa tola nga gesu kane legyu shia tachuyum skwe shia siki. Nye mezi de samla shibdush tundu nga shi de ma lomgi huichung loma chi kyun de rimidu. Loma gyaza chukchu ripsi chune nga ang gubchu gubshi rishia. Nye lopsen yakshu di cakada ayi. Jiangzhe yang tak ju yu. Nye mi zhom jie, dui ma ge de ju ge ni, leng guo ge mi da dui tong yu. Na zhom li ma xin tang bo shu du. Ke ran zu chuan ne mi me gu qi, gen zhuang yi ge shi. Luo ju kong le. Na, da shuo ge we, da men zang shi. Ma ri, di luo ju ji kong shi. Ge de du, nye luo zhuo bu la de li, bu me xiao qian me tang gu, me ji cha sa shi. Ai sheng hao wo ge, ne dui me gu, zhi song jia huai dou qi wo shi. 이래가디디로십시고리베 바르도 제시 코연염 톱지 소톱 고시 나도 등규 지득 얘기 삼아 잠에 소톱지 세밀 쇼시 기란스 톱는 미겨 미비 어린 냠지 개급기 매미시
1: 시시하다 말해 말해다 알아니 고 럭슈 가바교유 가바교유
2: 네 양자 말해는 같이
1: 가바교유 가바교유 토금이도 영어절이 영어절이
2: 나다니 우리도
3: 明明多切，差钱多，刚刚他妈查出来的全叫买的，刚不两节的。哎的，你瞧，让妈给玉石拖呀给模特，全在修干切不去，西面曾经准备营业，玉石卡这个他们怎么，同他们那里今天切不去，模特不咋查不到，督促操不进去，朝鲜玉石脱了，逻辑黑脏，穷牛有嘛事，找我等东黑子塞不到，让妈给吃小心啊。 西面松东阿边也有出不去，莫特不懂多就不只有嘛事。俺最年把都找我，让妈给雨伞托呢，其实不切不是。一年找我西街拍杂也不有咋，莫出的，可多人西的，都做人心存不是。俺最确信的，找我雨伞，咱们随街，雨伞拉索莫托帕，莫特找我呢，藏马下地。亚龙。
4: 가리
5: 孟雪王了，
6: 对的，老马兄，吴志，对不起，周志伟，安逸的，
5: 那这些地下的这些怪有嘛的对的，
6: 秦志伟，他的人生就和里面俺就学的，
5: 孟雪王了，喂喂。 레스 아 기란 게 톰세뉴이나 등원가 타이가르고 녀미구도 마게뚜 라월리 뉴십슈 면주직제 문백김장시 뉴십딩아 콘주 총주 톰세고르사 콘주 톰마세 고러 뒤유증구지러 도무주 아래시에 고마르사 톰금이게 세마토니 진옵시라유자 밀류측흑을 쌉샤
6: 今天一把下下呢，同旅多钱不钱，一点钱了再图嘛是，提来多钱，俺给了你，出口差不起去。西子的表示是呗？没什么功劳，同给罗斯尔的，现在工作中准备，吃这个了，差距还可太大些。你也记得可不得个，去年这里生病，
5: 同团在南巴勒。 我了这边在南边里阿兰街，旁边查酒，同给车子卡不得个，只了几拉几个人，只了几拉几个人，马算计，查听是，一年底了多些，同俺给了个些，查个最多呢，同都没得几拉几个些，接了同的，只在几拉几边边界，接了个个，查个车子十个人，
6: 不需要专业。
3: 池子的池子有呗，嗯，孟玄王了，俺最托郎的池子大，也有嘛事。范府里头，同的是，研究的那个是，一年托郎那盘过去的，俺最那盘先不有账，池子的七点不要嘛的，
4: 解决你个有事，
3: 给你先个月给的，可是，
4: 孟玄王了，听上去啊。
3: 俺最托郎，日上我就追消息。范府里头给他的，说说也和特别生活时，可俺做强迫症，有时啷么子连头上不行。现在俺最托郎的，落点玉米给模特个女小店去，让我养活些有时钞票呢，可模特没看得起去。托郎的侄子大几个孙子，可有差差嘛些吧，都是酒局的。研究的那个是，一年都是钱币呢。
4: 听说刚才钱不收拾的，没希望了。他的一年，仿佛里头的俺家差不多，俺做唐老妈的瑞不差不多得意。二里面八兄过所头的，我那个军打的。

0: 중국의 그들이네 안쓰다 니스네 제규치기 디니월 덴데 콘츠 급세 사지 열이 콘츠 세지 남자 세고리 이스등 안쓰이인바 중국아 신르 쇼그리 장매 세부 고정해
1: 고정합니다
0: 루치 벨
2: 다란을 느끼인다 심어도 건다 안주 내수 데려 죽이 마시
3: 네 중국 미급세 동남도 입체쳐

0: 마게제님께서나 자오된 돌아 삼이 소도시 이내가 주미미 솜돌아 시부터 오늘 섬유례데스 최제공 지쇼지기 갸쇼니 섭드나네 갸쇼 니슈메브차없이 네 주여우라미도
1: 기란조 담사시아이다 멋쩍한다 봉촌에 타제니 예림님에 다쇼 봉쇼 중립은 아조로 교체가 다니엘시아 저리로 과천 등지
0: 더비아스 먹고신다가서 교체가 무시
2: 张给陈学你归张先养了连这届陈学习习官都接班大学集团接准前大学行啊入教下陈志其次了这是一年不必了大学集团国送解压的接准下推举国起的同样能他们这么做三亚的同样真的做科测教育者推举入云就托阿姨

0: mer jo jap san sho
1: jo chi ti che su jin ti dang zhe ge be
0: jin ti dang zhi xi
2: zhe yao zhe
0: cang mei nie ka de nyuan a zhe zhi xi
1: 双喜
0: 양가 마니아 가지. 더 가르마니나 람산 조로.

0: 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那段 링고 딱지에 그 헝고 주 건제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에 그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피부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혹은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지에 그 헝고디 니에 로 주제 건도 와 됐습니다 다른 한국어디 나랑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에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됐습니다 대 니네야 수업도 직신다
2: 그것도 난 좋아해 한국어디 진짜
3: 야 민기비 너 공대 보면 해봐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돼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메 고베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Gurim yong la shibshu yubye,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rang chan, lewo ye gujik, chusum gugu, gu chusum, sanye. Lasa nyang chen lam, fukang mian kang ki nedu 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 ne, shikazi lumche di k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 kang, logo chonggir nidong chu, guanbu lam, logo lup chong tang b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 kang.

0: 미치게 쏘라. 아고 숨지 소초리 니가 마시비.
1: 야야고쟁이시. 시부디 괜히 주니게 보거리샤. 아고 숨지 소초 뉴뉴 마르다. 네 심디레 콘디레 니가 마시.
0: 그럼 예자 그러시야. 말로다.
1: 그 마치게. 아 치게.
0: 저 최소 하시. 말로다. 왜다치? 米吉说了，阿婆从苏州里那个月嘛是，第十米几个工资是。中华米是，罗杰伢就是不是。场面俺最拉家都是当球球去要是，俺最米都是当不的，狂得要是。各地的热心的国粹是，中华米这个拉家，米现在给这谁嘛是？ 소수 배수지에 토박고시

0: 봉소 송배 먹지 간 뒤로. 나 진지 왜이?
1: 진지 왜? 잔라 담상 치시고. 먹지 간에 리더성라 봉쇼 중니 긴즈비게 치주스가 다시야.
2: 고조 다쇼 고지 접니 썩숨라 우산에서 올 리그시.
0: 고림네. 샴라 가고 나야 가리나.
1: 긴즈 펜즈 종대지 차타주 개비나. 어리마르던도 지하 가도 대초.
0: 할래. 봄쇼 중립은 아주 롭여 용비나 아주 뚝쇼 피해제 깨고 총조체야 요시
2: 멍직하네 어지마게 초직비 도성하고 된
1: 사구 유스 망치 심차 퇴수 정구만 고봐 먹터비 죽지그리스
0: 谢谢 예시스 권수 셰비 깨지디 니 뇌동 셰르 주의
1: 니 섬세 다그이 다켄소 더 줄다

0: 마블라 어디 두게
1: 아 난당 다음에 대탁지
0: 마블라 단다 유즈 두메니즈 베디 싱리샤 메미 겐데레 막사망아 멘데 자고바다가 막사게 메미 겐데틸 코연지 자울 라분지게 미 멍구세바
1: 니 거바 겜제메 라가 싱귀베
0: 셰마쳔
1: 티쇼 두베다 쇼숨소지기 주쇼 니브다 수바 장마게 디슈 차고 겹자 심에 심제디 갸자 듄줄라스 심샤 디제 보노메 상시 기라즈 먹덥디 교스 죽지야게 녜시 워칭베 제자 최최진나 디오시도 겹제 고즈 유스 바르도시오유 디제 스케비노 중고 디즈 심에 갸자 듄줄라스 심투스라 나즈 심에 디제 소토노 마타랭아 좀 어서도 토부셔봐 이내년에 밤녀든 아주 차사 디디에시 라마스베야 남게 구조스타 게임쇼 미주쇼바
0: 지쇼 딤바 파크지야 먹슈 데미디오 세상 옆절 예수께 고생비
1: 장 약슈 주는 다들 남사 유스 뒤마치제 중국아도서 세우유 장치 되다 고즈 유세 돌 미치레 말라데 규신가 쓰지 머시치기 고즈 좁토네 방 안주 주마도야 가세브자
0: 계신한 주 딘데 제나 생주군에게 잠만데 시에그지 막불라
1: 자게 중국 매미치 따와지 라보 가서 이메 시그이베아 졸라 숨에 요 말시에네 자 이체부도게 시교 마시니 매미디조 따와지 라보 졸라 숨에 요 마시 이내 가서 지부니 얘기 매매레 따와지라 졸라 뒤주 되는 요시 지부지 매미 라보 졸라 갸르다 샤오이 막불라 졸라 니기치 샤오이 막불 졸라 숨긴 겁주다 샤오샤오 막불라 졸라 숨게 겨주 게앙아 요르다 라게 시그이베아 텅도 샤샤 마크베샤라 다지 라보 졸라 죽기 니 생아 요르다 라디 바크베 랭바 차상아 이징미도 졸라 죽기 니 생아 요베 마크베샤게 혼수 죽음이 두스 워스바 쟤네 저 지집에 유스디게 다지 라보 졸라 숨레 베베 싱부디게 제쇼 니랄 시오 텅도 지슈 고보가 하게 바시다 니 미르교 디울루세나 란루제 우주 유세도 겸샤오
2: 지쇼 니구 장신양 린제제 로쇼 송기 저지루가 지쇼 십시에 나가는 지슬라 돈도 수제공라 쌤 뉴스 송 권달 팔고 지슬라
3: 쌤 뉴스 송 팔고 지슬라
2: 아그리 쌤 뉴스 송 권달 팔고 지기래
3: 먹본디게 상모 봉로 담비나 팔고 지야 테라 마담베 차 유시 허르호르제 팔고
2: 지신 예르 유시 제가 다제 니엘 팔고 지야 저리 지슬라

0: 군도
1: 급대도
0: 让刚马去的，没叫马的要紧，俺这里个提取几个呀？啊，真这马是？那这是谁说？罗玉，叔叔就到要紧，用对，这马呢？给俺做刚马的，俺做没叫马的，怪不当马的，不呀，到罗玉。啊，过水个多的。
2: 장계도다.
1: 막튼 정다. 디어지마기 정다 락티브 사슈디르샤. 미켈라 정다 체당기 고르. 틈지베 당도 사제디 지당기 삼초 콩도 취비체니 디네 정다 치워시.
3: 让给英语新贵呗。多是新贵语。其实，其他地位蛮肯定多呢。你一个月去罗修过。老弟，你那了，刚买大米就买兄弟去对，等下把大米你给你，也就把过的啥。滚动什么搞了？光不洗的。其实，让买给等下给跑的，这个通知单不一呢。你就看老些。我那就刚买个牛车，得几个月前借雨伞脚托的啦。西面穷车。
2: 这个用着是，
3: 滚动什么搞了？这个人也切多，我拿最土木特别最难比呢，他们怎么体会忙啊？孙伯罗同事，
2: 我别对他让里面，接着要去了。
3: Of course.
2: Course.
4: 没叫业绩，咱们谁学就的？有啊，谁就是？<笑><笑><笑>
5: 现在给个点这几个月，买回来俺就，叫个西亚的，人家车找人呢。现在人生不怎么起就下去，等到得给不起得下。女人，看这样的，俺就有事跑个用去。你连俺这天子不走，得给不起得也是。现在中国大妈就不要洗个多个。 장지 치고 이기 날 계속 라치해 버리베. 땡.
6: 마블라.
5: 장지 아멜로 계속 스코메 거서 쉬다.
6: 마블라. 나.
5: 네 양서 제시해 버리베. 그셔 땡무게 강기기라 서서 딩셔 치니 라기. 자외 메교 치네. 인생 숨 치네 신난 조가 로토 없이. 다시 서지 나네. 제시 차산 참배 딩셔 로토니 건점은 더 이어 마시. 다음으로 Tang.
6: Magula.
5: Kenzo kare che de demde chigi yi.
6: Jeju ge aji, yigi ji dan ji, zemish ge sha sri sha.
5: Mane ji be.
2: Re magula.
5: Nanze mire je me chi de. Adama ge be kare che de me shi zeng a. 现在俺在中国外头做鱼市地干了三把下呢，刚才他妈俺在仰望他们闽南的做些个事，现在年轻的人还是准备。让俺们的马晓得。

0: 야, 아지, 이야, 저거 저거, 디카시, 랑슨투스, 피시시기베, 랑투다 디카시,
1: 디카시르보네,
0: 지시닥 네임, 늑치지,
2: 늑치스 카레아, 늑치지라, 자친도잉,
0: 장기 하싱이, 그도 제디
2: 지도청사, 그도 제디 지도청그래, 소스 전부 다 지구치기,
0: 니랑시오, 나포율 제디. 년왕 포주다 다창 수수 능이 지기 야 대셔시 대셔시 야 대소시다 소시다
2: 뒤너 치르 왜
3: 계지 말 되다
0: 야 급디디 년왕 튼더 참어 주의 예명라 포스타비
1: 아 포베 칼라로야 포브레 마도 랑 리팡기 되마다
0: 네 이거 심내 봐 대카르요레 네 양자랑 명시다고 랑 리팡이 나다 직부다
1: 용산지 반준이 봐 판타지 반적지 반주님
0: 가가되다 가가되다 결혼주 민카르더위야 가르주님 쓰리 니야 람주블로 가르셔야도 돼요
4: 연바 장의 우주제 주판다니이나 판프리더스도
0: 판카르
4: 세지마 지겨머지지 미디 미니에 장하르다
1: 제 두스도 대야우스도
0: 대야우스도 어리 지겨머지 루판인부리 영아 니야 장르 판프리더스다 영두게 판프리더 니야 장르 소도 야우스 제이 양롱 로짐
4: 어리 지겨머지르다 정다 야우스
0: 영아 정다 야우스 제이 레스 제이 둠바
4: 사르도 레벨 로듀 겸연 준비 제기
0: 영아 판프리더 티린에서 랑게 만족하는
3: 영국다 판프리더 판프리더 디디다 디디다 야
0: 도스디다
3: 판프리더
0: 디디다 판프리더 랑 야우스 제이 아 판프리더 行嘛是，行嘛是。范弗里特，让要钱女啊，要钱女是。耶呀，云南的开阳边，阿哥打进去他妈的，他让多大的是多大，四十来年老多大几不下，刚几天呢，你都是一个大。
4: 你让了笑，他妈的介绍，到了那了，出工不算账，他妈的那还工不接，没心的他妈多害，慢慢老久不打，老熟悉不接，马个眼能看这些啊。
0: 본빌라 강아조 통남네즈 시도시가 단추 세니송기 파고를 지지시야시야
5: 네즈 같이 본빌라 쇼고기
0: 네도 같이
5: 탄다 통남나라 먹답 제토니 미니스터 줄리요 마시 파고 그제스 쇼시
0: 제자니 딩쇼지 지니 키란주 봉조로 용기
5: 제네케 제 라본 그제 키유 제메도 제 그제 키유 탄다 통람나라 제메토르시 숨다 바조카지 몰토포 십시시장의 요마시 상게 체용베 밀고시 개비나 미리리 몰토포 지 요마시 디슈 디제치 디제 그제스케 보지
0: 라뉴아 루중고 고동치야디 통람네 튀엠베지라 둔초치야리 탄다부도 두스 개브르바
5: 이무디게 날 어지마게 증라 소교지 요시 디슈 디스 사부다 젠조 사부 과유메 마시바 야치비는 소기 좀 마시비 你同志们，对面国民所给的东马西，
0: 让西边养的还是？
4: 喂喂，
5: 八道路电机，你去上么？他就突然有马西，
4: 他可是西个的关系呢？行嘛是，别吃啥呢？你让了某某姐姐做个家宾呢，杨家去店边呢，让给啥土呗？点点啥土是？马大姐不是，八姑亲不的叫土呗？点点叫土是？马三你爸都叫
5: 土嘛是？再不女婿送送给八姑亲不的，叫土嘛是？
0: 让给些当大大点多，叔叔些别给啥烟酒打？
5: 你俺来送就越在。不必了，你啥兄弟？
0: 老胡，你哪去哦？俺他的爹连个猪八羊不，让给新个了吧？一年没的俺过大人路的，当年去的，你还走了啊？让了好多月不，你新个月，用啊？俺来省这多，让给多少？

0: 야, 혹시 레츄 님도 님도 소득한 글로 튀 단단한 게 시에 뵌 예수 양자 띵지 시에로
1: 님은 소득 시에 뵌게 저의 유스 레오네 중지 봐 소취 개기 단의 유스 시 응아 주 개 구 소취 개 차샤
2: 유스 옛날에 매미 커서 제수
1: 단의 뉴스 뒤에 지샤
0: 야주 고중아 네 시에비디 응우윤이 쓰레드위
3: 디딩신게 덩기집에 예수지
4: 왜 수월다 장남기도 가자
3: 네 지금 로그인다 나다 쇼지니시 주쇼순배 정취봐 딩신이 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Bumbu lao kongzu, rangka maasim khashe. Dingxinge, miti je ya lebe di, se xe chebe zhwa. Rang bumbu shokhang la gyurin gu dene, dintre xe guo cui mundu guya.

0: 이토롱 카드 떨지. 접지 되고 빚지도. 렛츠.
1: 아, 자.
2: 17세유. 야. 내서 발이. 카다. 야. 아, 잔이 칼만 힘든데 근데 요즘 그 클래스에 매 봐. 근데 제가 야, 가다. 온도치다. 또 세비나 순투지. 야. 라카치소. 여기 차 여기. 지금 와서. 네 잘 삼아 주네 용유. 잔디 서인세. 신부 요마시 샤세 개미에 봐.

제대로 레바타 된 자신 남니 누구 사바 표시인 군인의 조업에 소자 소야 진비 니리 세요 장자지기 조업 바다 공난기 되면나 제토 기도기 순수 발신 여진 나젠티 되면 되면 제디 이시에 톰나기 니르 타나마다 거네 체규 체신 지부 테자 매베 직딘디라 십제 체신부 이시에 톰나라 톰나 창가르 시세르디 명태 용군이 창외기 다제 입남베 티리 까르부시 유베시 그 고중 중심 카나니니 모두 태어나 마게 토부 유베 카라 모던타 징부니보로 류부징부시 깨유바제 데니 버두이키 고접지타 신도자 대야 대류봉 체부 유에베 톰나기 치다 꼭초조타 콕부식 낭원 왠장 등은 토토 그 펑교기 뉴르세티 추조제레 지리 숨주잠 샘신 추난토 주토바마세 계제야 개부유 더동 신라 제교로 창부유 대제 퇴베 이시에 톰나나 나제 최토 지차라 자야 되네메 텔레니가 소토기 지부니 세리미다 마티시 왠야 장자지의 도 초신배 동나기 지차라 최바토 도비 샘제 체분에 바과라 도 지두급수 세 토부메바 사규유 톰나티 나제기 포로 세리 최규로 최신유 대야 나제 난기 샌젠기 투림도 수연배 제주바시기메 무엔네 톰나기 자제지리니 나제 시비 쿠규타 직도 제이유 세리 사단 테네 톰나니 고급 진우시 인데 카레 테체 사기 유에베 대응 오메 상암 진시시

지야라 된잠수 따도 장자 제주 바다 공기 습업 수지 미 최도 얘기 되면 나 제도 동체 정부 샤다 계유에 대해 경진의 대두 동제라 장기 민연배 코드망부식 내 자와타 자신 디니 zemlin togi che za che we xing zhi di xing kong tong shi kong tong de kong lian zhe xing zhi cheng gong ki sao lu dong rin di ni gar to ki zhe bu dong yu ba ta su yim ni shok zhe jiang ni nam pam ju gen ki pu rin gar wo ta zha la ti mi zhong gui kian dian xing zhi xi yin bi te na nup ju ki zi xing ken wang cui xing te la zhong gui pu rin xing xi si ge yu su yi si ri ne wei chum xiong ta 우리 포장 가르비 듄토 미드블람네 대조 제베 제수 제시도 대비 신공동 티리 딱도 통주예 원자 미츠 마시바시라 지기 신진디리 중국 우유주 사고의 기지롱크 카제수마도 계절음해도 장자 제기지우 바드공 공동 지고토 산예 총우의 지진 개당 업주의 신공동 나제니 명아라 시도 총우의 나네 rikki kongtong gezara tushu chungwe sajiga chayshishi. Shibse tuyambu dita ta, ya yun chenbu rikki kongtong dita, yun diru mato xian tu tong gongbu shi. Xin kongtong ni, tangde paru tu gezara tuba teni le labu shima shi. Sagara tuyurub chima ta, sadu sumbe tuyusu tinga gegem ngang ni,

타르게타 페림 규발레 슈두 류베 지신기 규르도 선부티시 티베 장자제도 대주지규 캡기 첨부 차르게 종유지 민어라 시도 종우기 자민 토기 시윤 체슈타 냐자 차창슈기 탕세르 총부티다니 장자제 바다공 지규토 계자르 용신이 지기 탕세르 니다니 땡기차라 내베 주슈 태부시라 체신베 가시 대다 튜모토 미츠 나와 나사 내베 권네 내베 람토 체시 유티 서브 마스네 서브 토세 초수 계조시게 땡아 서브 먹고 토 강세르 캡 유여 타자 서브 미 체도 연기 리그 토 계자르 용시게 디니 사르게 지신 타 나오의 지신 바르기 젠두루 시시 테스드 숨베 탕세르 타 두나 사르게기 동촌 지신디 탕신 나보니 땡기 남시 타 최슈 사와니 테즈 함시 첸비 쿠이 야사 더기리 송니 탕세르 나 사주 신세 지간 투 계속 주시 테야 정중 함기 겐덴군 초도 병원바라 전바라 체 제비 내수 티니 지신려야 테다르시 장자제도 지신기 림지 수념 퇴쇼기 나버테니 텐핑이 고르시 서류 숨배 슈주 지신기 장체기 지신 소바타 로수 케조신 서류기 지신 타니 계도기 배 용수 바신데 신바신 타 신수이칭 신련상제 자체신 나념체위에 지신 디다키 지차라 미카세 참제니 동가제기 원자 대조자 사르게 지신 추에 전론라 카데 조구이게 신란샹 대강도 제비 청축 신피 니외 망체와 초베 카라 신란샹 기 제사라 파르도 젠조 치기게 왜냐 나외 슈주 지신들이 반대 파르도야 제사라 용 토반나 대쇠쇼라 능존 떼네 치미니 대야 신란샹 기 동굴류 단니 쇼 신식의 초수 계절의 용신계 직체는 롱주자 제수 신련상기 전주신기 첩체내 나홍티의 답으로 교수시 양구 롱통주르기 퇴기 포주르타 뒤럽 제규를 최토 나외 슈주 지신티의 순수라 냐바테 메바라 콘츠 퇴기 천웅 차부 캐도 세티 유진부 계절의 체내 남이야 냐바 메베 냠규를 토내 장기 강과 땜부 초바타 철도 몸신치 기랑기 경인의 타로기 신리디나 규륜 세도 중지 직체나 최소기 투유 몸디 세도 톱스시

대야 카로 키우에 진심 롱도 미남 할에 항상 괴비 이도 원우의 종남식 철규에 디카라니 장자지의 지매 처지 리조 크시 이마타 세 콜레토기 체 균대 민비 정중 수입 캐차라 시시 태야 장자지에도 지매 처지 가와 디자와 송동하 유지 대난이 처지 가와 토제 미동연 균 이기십시 세송 유비 지매 처지 가와 시도 마오비 차차외 쓰임디 zemni sajo xian tu tong te mei de xi shi long yan a fa tar nan ki ze du yi ge de wang wei zhi wo ha le lu ye yi yun zhong ge ba ni de ne bei lang shi qi lu ni duan chu luo ro zhang jia jie ki tiu mo mo yin bie qi ri che ri ji zuo si yi tie de ge ji si xi ri xiong de yi tie le zhang jia jie ki si yi xie bie ming dang shi 我呢，其实这日子做起，事业体起到了前年初步阶段，事业日不错，他把那那段天过了，突破了前期。天涯龙武车同居路松塔街道空洞，这边土壤更熟，这里张家界。

0: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dron.
1: Ti shabsha ju odi chik tsu dosh dago nani yongd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o lemba di ti gudwe?
2: Da ti hongwa nasa wala.
1: Ti lo yeba dru lam an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그란티 부두베
3: 아래 파도 사직 사베니
1: 다 그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그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시텐데 로지바도데
1: 어디 그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그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 공대 보 메타 너 공 카바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8: 어머 김이 심부디 가리 김을
9: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 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바지 티브난다
8: 마디 김심부지 장장경제 데데 외세그 마리
9: 외세 마라리 빨라 빨라 키랑 시난다 디나리아 뻘레기 셰세진베 신마체 던도 디마 장장경이임바마체 지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와
8: 외세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내 반닝 버치 무메리네 휴샤 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9: 세세 집에 퇴제 인자 퇴제 소재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집에다 민자외 냄부시어리
10: 외세마 세세 집에 당장 지마
11: 누구 대구 우연 행강 장기 외세르 마르 딥송캉 허가 총계를 총세가 고다 안개바 외세르 마르 딥송캉
6: 야미 김비 너 공대 보 메타 너 공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7: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주로 민네 쇠유라 니고키 뉴비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콩 그뒤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 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투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주로 민네 쇠유라 니고키 뉴비양 챔부딘 유베
12: ngagong tang nyingkong kedui kyun yang tsambu yu, rizikba, gyundin chomgor so qidui kyun yang tsambu yu. Tiwai nyigo tang, lunggo, qirchu yang guag tubla, sukbor kyun qi sukche libu xie nguen tobe ma qi, ngodong yang garbu xie nguen tu. Qilu zhudu, yip hachu nyigo qikui dangba nang tang.
13: ཁྱི
12: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랑원의 경세 중화 그들에게 예전이 있음도 작사의 역할이 배달다 그네 잡아
1: 미다 자리제외 망타제 성식의 심지
0: 라종안의 주야 경세가래
1: 주도 활도
0: 말이 주가도 일하시오 말하니 큰제 개매해봐 하든지 최고야 누구야
1: 俺没事的，你倒不早问你团队们多。
0: 全没骗我。这趟东西呀，俺人都不认得嘛的。俺赵春的胳膊有咋的？你说他能不能算？
1: 俺
0: 就是这次这些节目，赵春的胳膊有呢，我才也还了的。莫他能行了，俺还搞不起来有。
1: 俺嘞，俺倒喝多几杯。
0: 喝多几杯噻，啥样喝多几杯，同样喝多几杯。这东西呀的，喝多几杯也有嘛的。咱了胳膊有呢，喝多几杯就痛嘛的。刚买呢，你还不多没几年，啥时候买的？赵春那个，让去叫你们都点下来，然后去叫培训学长的，怎么领个破账买还多几年？赵春来，让去叫咱呢跑通买的，他问呢，让去叫来查个月。你先让你们先给忙什么？让赵春来龙买的，俺两个那么些，你先把女婿，让来个我查个钱买吧，明天说话可得生意吧，天气这么下下呢。김장관그저긴긴봐란종아가봐대봐
1: 링하일라
0: 말하고시다란의미디원신유배
1: 두뉴메
2: 这个怎么了？

0: 다시 돌아가 가 보실 수도 리우이미 이부시.
1: 제 같이 소아자 촌레.
0: 랑치 초디 장베 교육 업체네 튼 진행 하나 레고 겹들 봐.
1: 제 워지 저이미가 자랑 오신 유지기.
0: 저이미 살럼 호.
1: 같이 소아자 촌레.
0: 밀리 류이민 사태 쇠랑탈 내통 요시 코잔 루마지라 미디치도 뒤주설라마도 라양오디제도 코레이야가다 하기 세소시
1: 자촌레 류이민 미야오치오다 차랑게 노메바 회진 고수초메죠
0: 고수티바 차샤네 미디치마시 내 규응시라이유 랑게 진주 수부고 이메시그베
1: 아차 구입하거든
0: 나 쟤네 쥐쥐 밥수임에 하구입해
1: 아차 구입하게 저 하얀 그릇이기
0: 로그화게 격투세제 하얀라 마냥하여시옵시 부디 밥은 영미 수임에 수지게 신구요 마시 류이민사디 덕치정미들이
2: 우민리 있습니다 류이민이 당장 해미기 노구시로 지르 赵春雷기 로보통세비 계제티 우민리 있습니다 용수 당인치덥체 원디 코미스님 진부이미니 미딩지시인부터 내가 디지 7년 민배 이치 된부이
1: 저출레 저이민드데셰야 방다유베
0: 나 어 방다데 게메 코니에 되는 부고도 코레메스 나만고 예수 니 삼로 크데스다네 부고이 바보 코레샤 이네 준준문에 닌지아르 슈자 니에 내 수디 뇽서 사주르삼 다부도 큰시에메 가당금지마도 내 주위디 세업체우스비 민리 장게 미디디를 가보시니 요즘이야 역시 뉴시 용마르다 큰 용마시
1: 아자 천리 니 아자란 진조체 아베시라 유라 아자 중중 지그유 이내 주위 미디디를 리스나 나 이치노소
0: 이 마시랑 지지 로디게 나라 아자가 장르 그저 과거던 유유 아 미디 오늘 저람 털 내저 요시 산뉴시 팀은 한양 들러 저거 있으러 고는 아시 와시 통도 한양을 갑자기 개고 와시 미디 저 오늘 다시 아 마시베 아 예산이 계속 큰 시에 미리 아 이지시다 리우이 미스네데 이지시 교 말다 뒤수 설라마도 뭐
1: 아자 촌레 신나 가르시네 니 아자랑 칸 년초 이네 저이 미디데 데스 나 이치면도 아무네 이치면도
0: 민리 류희미
3: 러니 양두개
4: 땡침두
3: 갑침 뒤여리 딘디 되다
4: 류희미 얘네 주 어구 황라가 참 송구두개
3: 어 송기 송치
4: 쟤는 마 찬스 겸유 유라 돈도 부끄지에 유.
3: 아, 성주.
4: 장가 쓰면서 지금 말해봐.
3: 쓰면서 지금 말했으나 객수리. 어, 보면 야부 라는 시지 멸치 안염도 소화기에 주는 야부 가수여 말해. 이내 언니 두야 치다 취업이. 토모가 배미시드 투제 랑로카시 랑스 촐라당도
4: 규제레스니 응네 자스민도 칸님블란 비지
3: 샹바라이 규제찰란 당냐 마르베
4: 녜발라게 나라니 든다

0: 랑게 통하지게 파문이 갑자기 흥민도 랑 갑중에 가당하니 가보시라죠. 자봐 마랑 시라증기 랑게 오고 전해주게 아 예. 랑가 샤이 봐.
1: 나 잔다가 용비.
0: 알레, 되다. 야, 되다. 추가로가.
1: 유쇼. 나 잔리기 시야유.
0: 这些月，
1: 嗯，
0: 陈旭的，
1: 陈建国，提林，你长了天下事业，让学生嘛吧，
0: 学生们都，学的，
1: 嗯，让个三的。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 주람토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0: 디디 샹카르산디도
1: 가르산에 캐멘두 조이미
0: 민리 진제급 키줄라 디디 얘랑 오지세요 뭐랑에 장백이 울읍싱 울읍저리 우민리사 민리 뭐랑에 간이리 거팅팅사 아자스페다 지교리
1: 조이미 나주알 게시야유
0: 민리 나사들이 허터스 된다 개침이나 제마신의 용도게
1: 개침유 된다 개침시야유
2: 이미 좀뭐 된다 개침시야유 쓰도 알레마라 시해주다
0: 딘딘 신나랑 도스구아
2: 하
0: 민리 줘 줘다 딘에 봐줘 민리 샤이니 하시즈
1: 예 삼단사 삼루 규르무 단지 삼루 톤스
0: 삼루 카톤스
1: 저 라자 트레일 콘서트 고 말베 저 트레일이다 아 저와큐네 메라 냐자이 마리 나마랑 중무메 나니 발 저와큐네 메 저이미 나라니 지로 쳔나 타네송 저 트레일에다 저와큐네 지금에 엄마시 바즈기 용도게
3: 自动引入不同而不被无名利益刘一鸣了自动情不讲约替你不得央所弄我起心永所国特拆所碎其你心其今这级别赵春雷他也对对对对人一给您同步当我他永所从宽裕人对其实你刘一鸣给所说的讲别自动跌入咱们地里马电上天明心别
0: 우미리 니랑 지우 장김윤 신비 베딩아 제디 하심바 아
1: 최이민
0: 장기신님 등재 너무 커 우미리 니랑 시우 나랑 강용매 고수유도 왜 저준래다 상을 치부스기 나 인지 장님도 소재그래 장기 허딩딩스니 통신와 니에 단다 갑치사디 모란이 하고송해
1: 아모란래 교육하르도
0: 장는 시시비네 나 모란래 갑유 나리오이미 다다 갑치사디 허딩디 하고송해 오미리 니랑 시오 디링언니 투제제디 타마티다 니에제와라 지마랑게 아숨마스로 저나마 준대유 내리 준대유 내리 나 제가 마용로라 나다 좋음에 저준래 나마 준대유 메베 아용고 같이 마르베 저아이 뭐랑 진 장제 거기스미가 아용고 같이 하는 용도게 딘딘, 고윤진스. 저, 언니 클라사죠?
2: 단대 범디 가르셰도.
0: 범디 라프튼저 유장. 아주 링내간 레고 짐승 유자. 세상 비치가 됐어. 아주 레고를 영철서 된제 여러배.
2: 디 인과층, 자능 신피도 전부 된제 신내 증내간나 주의 통지.
0: 저, 언니 주부주시에도.
2: 저.
1: 방원에. 뭐라래 껴두게 나 뭐라래 껴매 나 뭐라래 껴매봐 자주 제도 없지

0: 자철이 제만에 아주 이민 고르마시로 저를 겹시게 보 건대민도 건대민도
1: 응? 대대다
2: 디 하시야 중국 장전 세력의 유효 팀지 체도를 두고
1: 응 내 신화 배송 가는 뉴비 나라니 체 디날 대제 수비나 댄댄 잡잡 소토 그러봐 赵春雷,
2: 他找我的熊下。我让你过去看看。我让你过去看看。
1: 用吧，用吧，是。我让你，我让你跟奶奶上街做起去了吧？车上明了春雷三个字打不起。春雷三个字？嗯。哦，爹，你不是读，也不是读，但现在春雷三个字打读。用啊。你，我想说你猜个清楚，上街猜读是这，这里的个字数呢，过去下读。用啊。呀，赵春雷，啥个写诵？都是在对金刀开不起名度。 나라니 젠다 저조였다. 너 너무 깊지 않았다.
2: 기부 요거쇼. 깊시라도. 아디 어리 하이도 녜칠지치. 도서 교수 아.
1: 야. 양천저고 살도 님베.
2: 아지 메. 나 민리 세가 주니. 뭐란 제시아 가로 된다 너무 깊지기. 네 줄 하고 생비.
1: 영아 영아. 장로 대표 교수. 내가 난다 먹어.
2: 영아 장게 세실라.
1: 영아 교수. 서서실라.
2: 요.
1: 春雷什么？

0: 준준.
1: 엄청나 감사.
0: 라디 같이. 해동. 준준 치지. 대세자가 요배.
2: 나대 레그 치유. 주빈체. 잔 같이 가요 마.
0: 안래. 디
2: 안래. 저준 레게 스도에.
0: 저준 레게 나 같이 오래.
2: 상을 너무 좋아해. 지금 여기 전다 참모상 예산 쇼 마셔 봐. 다시 능에 장시오. 강바디 능이 님도 림비.
0: 그런 이게
2: 어, 능이게 림비. 저준 레게 니 냠레체. 사가스 소지여. 되다. 강바디 다야 참누에.
3: 능이 사가 사고지 마고 신예이. 랑카라 사가 요노. 콘케 쳇쳐.
0: 상디 키가 주비세.
3: 嗯，上岸的名了，春雷上岸是一个，看这多。
0: 阿雷，要多。我这还多，
3: 春雷。
4: 海东给你联系，我注意的。有。徐海东等赵春雷着令接过他通退，陈建国落魄土苏苏闯灭天疆土旅别，从南行进。陈建国苏苏开了前面行个灭，可被赵春雷给。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바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카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카라 총카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굴리미굴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Tiring anzu lo yeba dru thamdi ane lemba k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dro.
3: Te shabsha ju ode jik tsuydosh taro nani yongdwe.
4: Dewa shushtu wala.
3: Nase.
4: Yangu shushtu.
3: Chano lemba di tibu dwe.
4: Da di hao hong hasi wala.
3: Ti lo yeba dru tham an kiran liya piya yi.
4: Nase nase.
5: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대회장하고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5: 그래서
6: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데.
3: 어디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7: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8: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뒤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뒤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켠치 수체리부 신원 토베 마치 我懂养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给拍出你过去会当不能谈。空气恐怖情绪体呢，同面感性硬了，胸里酸血压阴，空没有恐怖谈不提，下坠空得来，冷车稳当热得出，空气恐怖情绪，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雪，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龙用为企图，心就躺三百七百银别，七别刚日擦龙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 卓当也不明白，要上前途。泰迪熊级别，他们体呢，阳性死我堂，他们体顶秀气味，恐怕绝对跌性级别，从那使用呢。出不错，恐怕不对堂，从家级别够，刚把超用呢，得叫前途。贴住他们这一边，他们这给他别级别新产品。泰迪熊体那么提起不用，逐渐级别提轻了，起不错，提轻这个用我堂，跌堂硬擦龙用味面对秀。
7: 他们恰起了锅儿，加汤锅煮锅锅盐了。锅儿加开暖油器，他们恰起牛奶，恰起白酒盐。我这怕追着锅儿他们，这锅儿汤养狗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这锅给牛不点预备，三月点不了进来，这打的锅头了，百姓点不起切味，恐怕原人不一样，搁来可个没。铁外他们为了切就汤，铁对锅头的牛不点预备，大姐切的，铁爱人锅呢？
8: 参与了锅儿改革过去考验一把汤，他的参与了锅儿改革过去考验来证明个。群众罗杰帕主，一头鸡羊，你们操瓦起，阿公黑龙当月长秀秀，罗杰帕主，你过去快递司徒，三头那么些鸡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部羊牵不点月呗，阿公汤你空可对群羊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去对群羊参不去，另外你过汤龙过。
9: 철초양고토블라 숙불견치 숙체리부 신원토베마체 我懂养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给爬出你过去会当不能疼当然长啊记上抓得来多少都住过长啊第四次给我开药嘛嘞让不落亲戚的嘛嘞韩立方的白居士当吧爹那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嘞车站站的捐钱面都拉
10: 站哪不也不去签约
9: 所以这门有了点钱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有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那你就写当呢所以也不是人给
11: 这样我是恰恰
9: 多谢做客下了，你让了别去当亚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记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记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芳从康，公司彭龙苏，每周三遍我韩立芳从康，林国小兰去杰克洛车开去韩立芳从康。

0: 苏韵吧，家春雷。
1: 阿家春雷，你让阿拉家哪个些人呀？有单独读的？
0: 可是，我去，阿家让爸爸下来的，爸爸准备去了，阿妹弄的些儿子，家里的有事情，你上班，阿家让小妹去老远的单独去个什么去？现在你光看些些白相片，
1: 这是花园，
0: 对。
1: 爸爸必须等你预备下来，家里差不多有。
0: 明丽，
1: 亚秋啊，开心吗？这，听俺这气候不热，等这把雪的。阿家春雷，阿家让开里头啊，俺打算拿多少地瓜种的？
0: 오늘 역사히
1: 계속 말해 아자 출래 가르쳐서
0: 김자디나니 나 루지 숨지치니 아무도 믿어 무시 아자게 나 세밀 시가 세밀마도 세밀나라 나가 스포지 수수 분노 없대 강구디 샤주와 성고시 무민관계니 남용 워착세에 딩미도
1: 可就一年，俺比你出些点要事。阿家春雷，
0: 现在你上班，等俺表亲呢，你来干么都生病。阿家，
1: 真的没事。阿家让表弟呢，俺肯定晓得。
0: 让就叫他阿们你们都对，别可多事。俺家让你们都对呀，干么有？
1: 可是阿家让表弟呢，俺也家让你们都用个人。
0: 让俺你们都用个意思。
1: 但现在让俺们年轻人怕中心给鬼死时，天天生嘛的，俺们俺女表出个生活的，俺女表说那看不得就叫这样的。
0: 让俺你们都用过一些，现在俺起码拿嘛钱让俺这些个，让俺你们都。

0: 年呗。 간다 유미 아자 아자라 나 마마 루 콜 가바치네 나 다가 유미
1: 아 다이네 베사수 머신에 나마 줘 도미도 다이네 범 체부 딘제 시티야 유드 아 제베 나마 줘 도미도 고
0: 아자 주도 제목 어디 시험 이번 장강아 야구 제목을라 주도의 제목어 장규 턴대면도
1: 밀리 장강 시험이야 영희 할 시험이 몇 시급이야
0: 장규다 장초래 장강 시급이야 장유 장초 이민강 아야 정면도 간다 상무선이 장이 장주 저다 예주 오소자 아니 발을 빈치고 저와 연마리 농주 상무 예호를 여야 하리 있나
1: 장강 할 시험 봐
0: 아자 랑수로 된데 매라 대화 양 저와 가게스매 아니 발로 실로 저와 여마리
2: 심상 시그 장비 중무티 자동기 체도 유체 뇌동 체비 능수 티르 赵春雷 이 섬유례 용수디 마세 모랑키 이 심쇼스니 튼주 더비 류이민 인비 赵春雷 응안자타 심도 하장치 원자 코뮤 심수 민리니 응아신 보무 상부시 이모타 급시진 류이민기 요춘기 춘앙기부시인 赵春雷 이 심수 민리이 켈린 데네마 제나 人力金门文年中于团体体聚起于罗塔界

0: 주죠. 같이.
1: 아, 돌로 그걸래부터 더그지. 내신다 개미.
0: 아래. 칠루년이 버리. 같이가 주니 봐.
1: 그봐 주님이 돌로 참으시 담는 정말 배야.
0: 아래. 디. 아자 촌에 가서가 되게 꼬진이 했어. 명매에서 화신수. 주저라 주매배.
1: 네, 과도쇼. 두두윤 주의. 두두매나 주매.
0: 아래. 쟤너. 나 주소 쟤너. 소비 예대 주어리. 네 빈식 보모. 주저라 오늘 제로 쓰기.
1: 가로 오지 진수. 가르친해래.
0: 아지. 지다 가르쳐 봐. 가로 오지 주리.
1: 처음에 피해 먹어. 가래 가로 오지 있어.
0: 아지 주저. 랑감자 맛있다. 또다. 개시주어랑 규세주 토비너. 간다 보면 세지. 창스게 보식 싶어. 무신에 배밀로드 하셔다 저와 집대 두 개 마시.
1: 처음에 피해 먹어. 나 도움이다. 뭐라게 하면 동아.
0: 아지. 디. 주저. 뭐 돈이 용고 마시. 미술에 조여리.
1: 가래.
0: 미수 레조 요리.
2: 슈니 아유.
0: 오, 수이바.
2: 간데 슈교디 천바오 쉰게 슴카즈베.
0: 오, 제제제. 주저, 나 주다 미수리스.
1: 가추거래. 아, 두고입니다.
0: 아, 주저 라이너. 간다 주저라 아자 촌레다 딕스니 미도. 제자 페메로드윈 카지다 저화세바 도케 요마시. 무신네 주저라 페메로드윈다 저화마치나 수호 나슬레 요마.
1: 뭐? 하나서 할리 그래.
0: 아지,
1: 이 아지, 랑가 깨다다. 랑가 로도아. 마야 친구다.
0: 주주. 자는 포지 혹시 저봐. 마세니 뒤니 도배 주비 마르베. 포무스투스 제바 무사야 하도.
1: 막 할지 못 그래.
0: 교수다.
1: 아지. 나도 놓칠 좋다 유치. 랑가 로도아. 교수.
0: 그 바로 이스. 뉴스도 공짜 대동. 저랑 전투르베. 투스 제바 하러라. 가면 메슬름 다리. 야, 주다.
1: 아지, 네 도면 쓰면 누구야? 수수 로도아. 도면 세이다. 교수 로도. 교수. 나 지금 조용히 있지.
0: 교수 형아 형아. 로링리, 네 주저가 된 기내라 고데스. 주저, 로링리 레스.
2: 네 캡라지교, 촌레상아, 드림워스 고수빈이 남도 교수.

0: 야,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고이.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지 스탄다. 디나기 줍지 쏘니. 영중의 면서리. 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자나부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

0: 랑이 이 하시 두이.
1: 하시 저저 랑은 좀 맛있다. 그때 주소.
0: 하시 그래. 너 하시 그래. 미스터 나 치여지.
1: 나 드리니 수안자. 루린이가 저랑 도둑이 제자님 말한 나 할게 단지 기라니 투스 제주비. 저저 랑베드 상사제 되는 용 맞다. 틸 범지면 가요 그래. 세마도 나슬리 그래.
0: 나 할래 그래. 영이 나 할래 그래. 나 여자 뉴시. 미미 키라니 소아 약제규 니에튼달 심제치모고
1: 쥬랑가 니에튼달 심제치도 니에쥬랑 튼달 심제치바
0: 신다 하르신이 지그리 디디알 추도치모고 유미 심제치지
1: 니에 심제마시나 요야미도
2: 민웨이 우리시니 니에랑 로바이게 담비 이네 권전크노미도
3: 아시 아자랑 갈수이 날 때에네 레그스 케메바 머신에 탄도 도즈네 미용 마르 시에토 마르 바 시바
2: 시 랑가 시에 타고 시
3: 오지 아자 아 보순 게 세야르 주저르 가로 숨어 주 제빈사
2: 가로 뭐 주 세샤에
3: 어
2: 전진고 가로 뭐 주게 차세 경매스도
3: 제자 이네 보순 게 세야할 때나 녜르 가로지 드네 규시 탁취 토소는 찬스 겸 예임자
2: 다치에너 뭐랑 근제시도
3: 예시면서 토뇨메 이네 보성게스야르 닝침도사 어 로섬주 예윤체 로가치뉴도
2: 모두先切皮, 我单只我给买. 你最近你说话辛苦, 学了人给明丽的给啊, 没那么一个朋友啊, 明光跟大多起图嘛是, 我,
3: 用啊。
0: 见到了。 克拉斯的。
3: 这就让开下用吧, 拿了关注用嘛是呗。
0: 明明得多, 关注也。 야채미
3: 아네
0: 진달아 채도시 된다
3: 어 아자 아자랑 깨던 게 랑친다르다 야 겨진다 채도 줘다 야 좋은다
0: 咱俺做姐创业灭了吧能遇到人家不了看着三年多年俺家亲戚我这日本刚刚我这姐夫你们都吃没呗保生给贵这些下一年老了亲不松
2: 但这是这样的工作日俺们三个人去送年姨俺这些给我还可以买吧看着三年多谢谢<笑>

0: 용구 이도.
1: 어.
0: 지자. 야, 저기 서치야.
1: 영아.
2: 야, 저스디다. 저 딱딱 예미도는 말로 괜찮아.
1: 더 심부스듯이야.
3: 자, 저래 칼라 심부스 그래. 괜히 저스디다.
2: 저스디다.
4: 진다라.
2: 졸라다, 졸라. 신라 소가 비비. 레스 야비다. 예수다. 예수나다. 네 생각 키용. 레스 가르신데도. 나게 나시.
4: 나마 라인다.
2: 디링 안 조사가 고친 조선장 권케유.
1: 심부스샤. 둘레. 라가 오네 심부스에도 와. 진짜 심부스.
3: 어, 신승원 멋있고.
2: 알레.
4: 돈도 뒤지고.
2: 알레, 레스

0: 다리 신세기 기둥 전두당 수혜디 안스 장배 주제 링내 강기 수녀다 장제트베 고급실 안스 근제스 안탐령레스나 기둥기 삼세 앞수와리 니베디 머주 시자체는 용마리 사르두기 누베침과리 네, 종물리스. 네는 기뉴 취투치다. 도스니 예파용고. 같이 가용봐.
1: 저 이미.
0: 저 졌으면 랍다. 저, 신다치 시에 가죠.

0: 세사 지식입니다.
1: 육쇼 드린 사간 곳이 자 예진다 퉁
0: 드려 육마리 제마 마요 수입에 라가 클라시 무수기 제마도 더 육이
1: 진짜 육쇼 무신의 망고 드려 고마리 년로라다
2: 주변 좀 임베
0: 어 대아
1: 제님이 더 개성아
2: 언제 지식했다
1: 지진지 육쇼
2: 창면사는 왜 말림지 아니 저 그랬을 겸 예인바 장사가 주주디 창마진다 둔제 대비는 아니 꼭 대구르바 니에 대제 럭부치 이제 칭아 아자라사가 나칼라사가 용비 조조는 가와용 그래
1: 용아 재능의 지식이요 어 고멍하다 모습이 핑계였샤 고멍하다 모습이 진지바 용아 니에 롤러당과
2: 대제 아자라가 제 조심을 쓰이샤
1: 주비 야, 롤러 데이다 진지 퇴즈 쇼스는 쇼아 시장아 다가 쇼아 나시라 챙기
2: 응응, 요
1: 퇴즈 쇼스는 우민관에 다 치슈 근데 시에네 쇼아기 바보 총총시보
2: 자, 미디 고르마 쇼다 나 미디 콩르세이 아니야 중인다 먼저 줘
1: 응, 줘
2: 쇼가 영웨이 나자 찰레이
1: 어어

0: 我们里，你来接我，让你们用耐心。别听啊，这些的你也别啊。我们里让也不是用心，俺让他搞命。让个好吃送来，俺找准了好吃的了，让来好吃。俺已经让你们都是好姐了呗。让给何庭的同学要了吧？你也搞不起啥的何庭的，让个心意呗。何庭的让来查看密度的，今天俺们让考虑。俺刘一鸣，他在搞不起啥的何庭的，让个还考虑呗。
1: 저이민아무랄래겨가도무랄따서가도
2: 민리 클라스에 이기 마지 야+ 야 깜빡은 저도 잘 친두게
1: 잘 친샤
2: 니 따스 채. 문에 잘 침자. 참모장가 가봤지 하기 하지.

0: 너 저절에 유배 주고 아메 시디기 톱싱 말이
1: 민리 상계 신기 유배 팀웨이네 녜삼바 녜미즈지 맵소 녜디 저촌레 리성부이 이네 지리 녜신이 하코스 녜미즈지 맵소 녜디 소스정 니지샤 마세 나 양스네 야티 녜디 저촌레 리샤 아자리 냠뇨 유자 장게 아자리 이치지다 수장이 야우치 유메 녜세브 신기유
0: 담마랑 고마쉐다 나 녜드민도
1: 아 용아 용아 다체는 녜셰모요 내 자신의 계획이 되어야지 보무친 주장께 넘지 못하신 그리

0: 마시네 지네스 게임 해봐. 밀랜드 제자 같이 그래.
1: 지조, 아마 나 쪼출릴 거부유. 전쟁 고스니디 쪼출릴 루마시. 뭐라 전쟁 고고 된다라. 뭐 집체 통도 민도. 나 뭐랄 거부유 슬럼니이.

0: 지정, 집에 있는 거 화친 봐. 반드시 내놓은지.
1: 어, 깡부 잘 하신 도에.
0: 어, 잘 하신샤. 갈릴 친 낭다면 도.
1: 아래, 낭다스면 너, 라 랍자나 바뀌어요. 아하, 디어, 지적에 랍입니다. 니에상 봐. 자 라브 튼로 유사 라브나 뼈비나 뜻디 유어 산추 너디 하시 밀리 어 저저 튼다슈 장게 로봇이도 두게
0: 튼다 그래
1: 어 잔러 좀르 예쇼든 되비아 무시야로시다
0: 무야다 에 니에 로봇 상물 랍다 손자 무시여 마리 가주야 아니엔 봐
1: 어 강마 마시야로
0: 강마 마시야다 에
1: 어
0: 콘소 하더네 검주라래도 해요 말이.
1: 아, 검주라냐지 가르쳐라.
0: 우리 마고 드려 가르치냐 이봐.
1: 계신님의 예전 날 보고 싶다시 뭐

0: 我们关给我打起来有没意思啊姐呀你要这可是是烂笔呢呀苏达呀永远永远在呀姐啊嗯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1: 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
0: 지기 빈자 광도르도 미디 광도네 괜찮대 줄스기 최선 예사바 야면니에 괜찮 손님이 허미로 쓰기
1: 디제 신에 야우 요시 다수 신에 저거 광동의 괜찮 안 주도 바다 섭대 만자체 다수 사요를 쓰기 제자랑게 빈에 잘라티 안 주도 바 존어 빈대 빈부 요시
0: 제 다리 아자 나라니 진주로 이리셔도 와 삼다다 아직 불시야 이내 다들 내주시도
1: 갈도 왜 나 도둑 왜?
0: 나 다들 먹을 거 주셔야 되는데 제사 아시아랑
1: 가족 과도
0: 광나도?
1: 나도에
0: 망고
1: 진지 예상한데 망고 진지 심수와
0: 말이야 자 아시아랑 그 심미도 对吧? 현재 송가족보다 사족 정 말이
1: 我说天我说你说就会找做什么不住的从我可把做这鱼给起了有些不但我们还得跟姐姐关起了多第二年三大妹三路大妈操控的我有一遍上来若地明了哈萨我给十二度你先不到我天用
0: 阿姐就带点年三路七十大米我给我打死一马里
1: 吴明光你最先马些呢

0: 말해. 자, 자두야. 어, 네 했으나.
1: 야제 겐조 신경 이게 말 봐. 장고셔다. 겐조 신경 이만 매 봐.
0: 처음에 같이 오래. 연인문이 아니비.
1: 장고마시에는 핑제 영매.
0: 얘가 말 봐. 용아. 말해 듣지 다셔.
1: 우민광. 장갱아. 겐조 시기 메스케 림버다. 포효고 있는 카데 챌린냐 줘다.
0: 나 파죠 인고죠. 처음에 같이 오래.

0: 나란히 용법 상무대유 표동 검색도 숨게 계수도
1: 야주 아이도
0: 갈래 택시 신시 개배 응운디 견수 신이 보내 재고 위
1: 오야 따라 다 잔나르 세 주시다
2: 아자 던도 가져 담았어
1: 던도 니기 던지 고기
2: 라마디게 니에 던고
1: 민메 자는 거에 망고 던지 근데 저
2: 아자랑 제도게 아자랑 게가 제베 라지 참사샤이 보성게 튀긴가 오스제기 배주 매자 참사샤이 마시네 오민광 니에 주저 손자 무디 니에 던고 니지 너 대부치 아자 Kau mungkin ikut hati, ngaji yang ini.
3: Mingmei, ya jua.
2: Ngaji ya jua lebih kacik a, ya jua lebih sedih. Aja si.
3: Aja, ya jua.
2: Hu Mingguang, rang ya uce nyusi. Jema ne rang tuh dia cebu ini. Mune aja lah tau mata. Kau jong ne.
1: 陆队小弟，这边点多哎，张春雷。俺最这边从此做起，咱们啥用过去？两个月吧。嗯，下面点多少个？莫过俺去了过瘾，去了看到谁？他看过，你也让去去了，我。啊，也去啊。呀，这边的。哦，也去。有人过去偷米球，能打没吧？
4: 오지 오지 주빈
5: 준래
2: 아 오지 주빈 나래가 도스유 김예시 저준래 제마토유
4: 제마토유
5: 라연배
4: 디오 나 잘라 계시 초과 삼초
5: 是的，
4: 吴明光给建筑钱的光明东路是不能下下，每次不能提个佣金。建筑钱的贵？嗯，建筑不能压下，压压让的建筑路是来压米多，你那给花了什么多路是来下？建筑钱
5: 不能压不赢呢，不能打几个建筑，成了个肯定嘛的。
4: 一年年养成团去。
5: 第一个了，吴明光给我也认识这边嘛多，工作也认识这边多，一年平大概，点点我多差不离，工作些也蛮熟悉。不能让你这做，我这边有啥，你来这里接我去。
4: 车子，嗯，我有得做，我来给你们接我上去。接么多吴明光没事，我家家下有嘛事，给个铁做，凭借这几枚。让
5: 了我当皮呗。
4: 上岸组织用不到枪，打吧。
5: 钱弄有点，可就这资源。
4: 那你个小哥出去过吧？看住哪里少了皮。
5: 出来，两个先不能行，看住我呢，可累。

0: 나도 이렇게 있다 믿어. 그래, 잘라서 죽이야.
1: 아리, 랑자네, 제동초 경업주를 야매 봐. 깨지 보는지다. 핑지, 제지매.
0: 랑게, 깨려 존재 죽이야.
1: 깨지 보는 사디 침개 손사, 침루게 캐링 마시. 먼저 가리에 스테오라.
0: 랑원의 경세청아. 맞아, 통신 역같이.
2: 쇼쇼! 얼른 굽다, 얼른 굽다, 두구대시. 장년이는 쌈을 야구지에 넣어라.
0: 자, 할 수 있나? 쥐다 가둬.
2: 장부의 조기지도 쥐, 허허 연락 쥐기, 예등 연락과 전제 고의.
3: 쥐! 아저씨!
2: 두 장년이 비해.

0: 나도 걱정 상태도.
1: 가다.
0: 문혜씨부터 소화해 집대부터.
1: 잠을 쉬던 뒤 아침 문혜. 갈래 가고 싶다 하셨어. 중부 중무 된다. 갈래 싫어 이렇게 보이겠어.

0: 이랭 안주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1: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2: 겨우 수수도라
1: 나세
2: 양우 수수도
1: 진짜 렘바데 피부도 왜
2: 다디 하고만서 봐라
1: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3: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레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괴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뒤 겨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뒤 겨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수체례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원토 칠루드디 어게 파트 니고 치쿠 당바낭탕
5: 어게 파트 지골함니 지골타 양규 강탕라 민네 추구 체바시인 섬디토라 지고게 뉴버된 유베 상외 템버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처주타 티듀 고토 뉴버된 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고르게 이마타 다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아카절 가시가 좀세
8: 좀데 비우니 다 뜸바다
9: 이제 니마 세샤
10: 중고 귀진 유감네 탕구 벽에 대모 시로나
11: 기랑 쯔니 들이 신네 안이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레오 지지 지지지
12: 야미 김베 넣은 데부 메바다 넣은 가봐 넣지 약스 뜸바 고나 고유콜 로치니드 로치직진 제마도과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탑람기고니 민주나공기 사와게도블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미베토니 쇼균강야미바 야네상토
13: 균통야메니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Gurimyongla shibshu yubye, shibshu byuchila, genlin yu. Kabarangcha, lewo ye guji, chusum gugu, gu chusum, sanye. Lasanyangchenlam, fukangmenkang ki nedu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ne, shikazi lumtse di k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ze chongkang, loko chonggir nidong chu, gwenbulam, loko lupchung tang b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ze chongkang.
14: Danyangcha, gisa, chadile dur dur chubi.
15: 자가디스스키라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에 영중은 맨스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16: 자나고 야구치 체리
17: 수수제 멍요르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호아리
18: 또 세감주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취수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수수제단은 최야구치 링기
19: 자야오스차샤
3: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朋友们说每周三遍我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给科普洛车开始韩立方从康
16: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机这期别细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委员先突破了肯穷给我抓你些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安置苏德给面具起的三多钓鱼金铁链帮店卷个堂明兔脏西木久则鱼普尼东瓦王子娘苏借鱼 Kesi kiran mik zhebzhe chibatang, min seba mi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ian tuan yu zi.
8: 毕竟避免糖铁为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南列片给公众人就人民大街糖人民年龄能小别故意撇巴的各所学三年哈斯创给领国的下浪爬过从中给人长陆地卡巴列国也估计初期暗暗暗逆处即顿松也咕咕咕顿暗逆处

0: 티샤 목변나래 콜로신다가 미터인데 진짜 얌체불라
1: 마칩시라 나랑 유튜브에다가 콜로시 미지었다 어 저도 콜로시 속차시
2: 세콜레 갈라 테브라신다 유다 진짜 양으로 겨군 유튜브 지제 님도 죽게 다구지
1: 넘치고 되나 나니가 목부 열었으기 나랑 저 다가 동보유사 다시 가루에

0: 장아기사
1: 차들레 돌도 주게
2: 장아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수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최야구치 링기
5: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는
2: 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 게 텐세 사브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구시여리
5: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구시나로나
6: 타스 원조 촘레 창구장 한리방 총강 꿈세캉 름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주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그뒤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뒤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큐치 수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시 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이 당바낭탕
7: 드링아주 로게 파주 참디 아니 램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 다가죠
8: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9: 겨우 수수도라
8: 나세
9: 양우 수수도
8: 저는 램바데 피부도 왜
9: 어디 하고 나서 말
8: 디 로게 파주 참 아니 기라리아 피야이 나세
9: 나세
10: 한국이나 티톱라 보시다도
8: 네네
10: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8: 네세
10: 아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8: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10: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8: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10: 네세세
11: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덴 로지바도데
8: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12: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주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그뒤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보 큐치 수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我懂养肝不行为土去了主地我给爬出你过去会当不能疼
12: 我给爬出日国他们日国他养育刚当了命令去过去不行因他们地图了日国给你不点预备三位颠簸的经历日大的国土了不行顶细气味恐怕云人不养肝来可个没体味他们为了切入他铁对国土给你不点预备大姐姐的听爱人国内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个他他的餐饮了国人阿的国主考验了这么一个盆中罗杰帕主
13: 新的女刚盆中演了女刚的女兵上阵国的同居了也懂得盆中的念头不借托为偏见也不得中国新的女刚盆中演了女刚
14: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记者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委员先突破了肯穷给我找你死毕竟避免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照苏德给面具起的萨多钓鱼金铁连帮天捐个堂明度脏色木久则鱼普尼动物王子娘素借鱼开始起来没热不热气不烫没三不没通话没就听不没干不说的那天雨季毕竟避免烫天为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南那边有工作我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的各所学三年他是从给邻国的下人华国从中给年长路这卡巴连我也估计出去暗暗暗你出这顿松也咕咕咕顿暗你出
15: 合不起给我汤，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绝不免责。玉芳，那当哪位苏区康了批答？我们队给这接来，人民喜接待，俺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追问，别当是亲人。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하나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13: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칸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0: 미창문니 랑소수디 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나 강저체네 人意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到处克隆克隆用了去吧卡得给吧鸡头去吧米线当地这几个爬到我参加吧落汤合着给够看给归吧地当给错位居然运空去吧出去牛不运够头囊去吧色动不居然也吧旅者问参加吧千日组团啦鸡送去吧
16: 他们帮我谈掐拉了出去吧地堂明白居然头哇身边开始压吧记住给作为控制压吧开始开朗减水裂空堂记住偏低裂空落不着面康开裂气质主机设计冲日堂冲日清楚做内亏空堂裂空给裂头把引起人达你把土地堂打在起位开始
17: 也把汤落也把绿树灭吧米古拿瓦索给年代鱼吃土豆都面具起归康边南给库油啦年代儿几公钱呢弄库豆切吧即便直切汤只归了张着土皮也不切吧即便亏空给库油张着滚空切吧做那亏空说滚一给楼主直切汤只归直角切吧米给给吹定了土囊切吧
18: 喝这个吧，老结果，张小康，老白出名，看那结果。老孙严起，我国科学没白，怎么去预备米草鸡？多少老菜鸡，我国科学狗，会么吃过？大白兔，建国村人工昂，巨人养的我国科学个汤，国内台湾没科学过。让我国送了小狗狗，让些人家骗了，地糖用途。
15: 八卦四处啷个谈？三个开发手机八百日的内存预算，预防八卦张西康了骗到。俺从个了骗子日本灭霸崔德堂骗局能做。八在轮中堂冷水团吧，八卦三个开发手机八百日的内存了，预防八卦张西康的日本灭霸崔德堂骗局能做。预防八卦张西康的温度给直接谈，七零明年八百日的内存开了大空气，预防八卦张西康的给用。

0: 무지 참으시 이베 지랄라 바그베르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바그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바그베르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네 실제 냠리 낭제 고르구단 고수 굴리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2: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
3: 송대 비운이 딱 쓰임받다
4: 이제 니마세시야
5: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6: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안유나초 시바랑자 레고지 구지 주 레고지 지지지
7: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대외네 신투라 컹충기 우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도 사도 대유진 개련 방딩 주영아타 미투 장세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 접지 집어타 미 세브 메통과 믹주 튜브 믹 깜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믹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총칸낭 리편 기고 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8: 哎呀, 姐姐, 林国大金很多的年落出这款多, 得新的, 他的很多的, 他的很多的,
9: 那群羊丝团吧过那古鱼口老清一堆老子竞争节目都把手机亚美尼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吞噬青皮路尼结合起青蛙拉给鱼边亚美那次就是洗鸡心给凝聚了这边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明确的温度给稍微给多了明确给鱼人狼可别没过的糖那我老普通没被糖的小云刚也没吧亚美上头
10: 云通也没你这趟铁卫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鱼人用了小小鱼别小小鱼切了给脸鱼可把昂着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那是娘陈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纸青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子路木切地亏卡纸青笔汤那年面接从康老我冲给你同去滚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纸青笔汤那年面接从康
11: 哼，韩国真的太好吃了，刚把困不得个，上不得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韩国的，这样投入得不起，死人那些。
12: 那半年以内，你我当见过韩国的票那也不许多，你我当见过韩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多啊。

완전 미리카 신주도 오치신 타불 제대 직생 직도 제의 지게 후지의 저희에게 내나 창가를 빈둥기 남둔 지신교는 남도 팀이 쓰겠다 공제당 제수장는 디기 통일시 제수

행여 공감사 원세 제바시는 사고 티서 조진 랑중키 체주 넘시티 원세 퇴변용 주교도 제자 행게 치를 쪼셀로 피빈네 참부용도 이내 토나 슈고 아실 체주 용어타 니위 슈치웨 클롱 감시 침부 체유 제자 초고 남부 추 치를 퇴배 급수 니위 국탑 남고타 화바토 지링 솔로 태급 메페주 당야 테라 토나 나네 메균 응원고 남고도 티네 Mawu nyingi ki shibre namshi nechun neshu na tongo ngari thang shikzi nubkyu lukyu jie la chapa chungam chukcha phabdiu saji kha jie la chapa chung phabdiu nyingchi lhongwe thang lhoge lhongwe shikzi lhongwe jie la nam timne chapa chung phabdiu timin ki sanye kha la zo chungbu nyonyong kordiu sanye nimu ngari thang shikzi nubkyu lukyu lhoge lhongwe jie la chapa chung phabne saji kha jie la chapa chung phabdiu chamdiu lhongwe thang nyingchi Lhoge shirgyu jie la nam timne chapa chung phabdiu, timin ki saji mang chiwa, chimbu nyungyung kurdu. Xianya mawu nyingchi na, shikzi nyanang tang lhoge lhongwe nyingchi mito tang zi yu, chamdu makam tang zokang chi ki sanye ka ji la dui maar chichu phabye gin ki, sisi nui zi nyingga chung chiwe, zi yu cimba ka ni, nui zi ngungo na ya tia la tona na huwe pa tang, chobu ka luwa nam tsu, chimbu di jia tia tona na ro. Xiam mutu timin ki wangda ka ji si ro na. 哈斯城关区了南藤丘垂降者中年女子古牌春竹总了南藤丘垂降者就近年女子古牌三竹子这毛不可年人心南藤丘垂降者中年女子丁牌看不总了南藤的人心恰不穷朋友垂降者对年就给牌萨嘎尔恰不穷朋友垂降者就年女子松牌 内东拉这毛不可丢垂降者就近年你这副牌穷盖拉这毛不可丢垂降者就近年你这出牌空盖拉这毛不可丢垂降者就近年你这顿牌车衣拉这毛不可丢垂降者

0: 아빠 레고르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콩키 콩부친추 티니 동면 가신이라 슈미 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초에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투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강주 차롱 기 케주탕 뒤니 취구 체휴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카는 겹치 함 차지 뉴나 차지 비규 인 여튀기 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름 단위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기 캐주로 미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 양 첨부 대유베 나공 탕 니콘 그뒤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 소 치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Super Kunchi, Sukhe Lebu Singwen to Bemache, Modong Yang Garbu Singwen to Chil to do, a gip hatu, Niko Chiku Dangbanang Tang.
2: Wait, Gena, could you treat your Chola Shusha?
3: Kajibe, Chulube, Chulu Hose Jube.
2: Ah, see,
4: Kajo Yelam Kabatong Dang Nimbuddi Tamsho.
5: Jumbo Kujinki Kabatong Dasava, eh, Kabatana, Tiwe Mosan Shin.
6: Nish Hoggy, you see. The Bling Yangs Lip Pube. 문딘 카토 양사베 하세 뷰리 기자
7: 차제 저동 김두치 강민 참바라 차제지 김산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케 중국 지진 인류 김산 내기 편조 김의 저라
8: 서준 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게체 텐길라 류슈지 Mao Liqi, Sambia Guishu, Gyechunqi, Jijingi Bogdun, Tunle, Yibaki, Rinyu Guishu,
9: Zhongguo Jijing.
10: Yami Kimbe, Nekung Dibu Mipetang, Nekung Kaqba, Nechu Yangsi Dunba, Gona, Guyukur, Lopsing Yidu, Lopsi Jikjin Jimodukwa Sogi, Yami Ne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ipetang.
11: Qingpi Tangki Tunse, Qingpi Luni, Gyegabki Qingwa Laki Yubi, Yami Natsu Jusi Xiyi.
12: 自信给您就列主编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民族能够给沙瓦给土不拉民族给巨人狼卡比亚美国的汤能够拉普通美别托尼小军抗压美吧亚内桑土军通亚美尼日汤铁卫人心给亚美尼了偏不约巨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林雨卡巴昂扎列沃给古籍出松古古古出松三年
13: 他是杨晨朗富康面康去年队部三百卡住清比堂那年地堂地内是个是路木车地亏卡住清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连同去管不朗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比堂那年面接从康战马金金马博中国陆队战争的战局变嘎不切变绿界通江巡逻车队变嘎不切变中国绿界点变通江中国陆队战争天同样的着绿界点变战
14: 合不及给我堂，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得不面子。越发那当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里人民写这段，两面人拿出来，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奶奶准备，别当事情的。那娃那所当我当四处浪吧，那娃我这找我说的，那娃得不面子。那当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里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写这段，两面拿出来。越发那当那位所去看的，那娃我不当，那娃张四姐呢，给了。 第六个，那我是经验。越发那当那位所去看的，给用给木质产品事业。他的看法极致，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那位那头了，打拳经验。越发那当那位所去看的，对他进行照顾比原因。那当那位那头看了，从高度评论，实际两面当子，高股东、高速管理员。他是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者合拢，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数额积极给。他是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者合拢，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数额积极给。
15: 口语课文的读者怎么办？热外语的教育，今天三个提醒，那个哪位？两种的，千不一般，难做。

0: 머르디 문에 여기샤 투제 여도 이내기랑 저 셰브능시 머르 다가스키 슬로비나 루본능 주이 마베
1: 디 루본네 주이 미냐 싱구유 응니게 디콘라 템나 시샤 토토텐데제 로지제 더비 이내 가게시기금이도 마기야 금제디 나신디도
2: 토마 머르사디 샤모릭지리 샤모디 소스케사기 쿠리우트 룬제다 최제디야 차긴 톱시라요리 키란즈 다바르덥지 마기야 규긴디 카시에조리 당고디 키란즈 사균답단 호리 직전에 키란즈디 기야메베 샤모우리 인기리 독세비나 기약하고시라요리 내주니부디 싱동대되다 나스네 내부뉴즈 구급샤사샤 내주순부디 기사르기 쿠유다 좋아요리 장주최딘 교수도 더베급라 독시 규룡구마 세비내리 모르기사 제토구마리 내주 시부디 모르 퇴니 뉴구던디 최제를 춘진 야고 치토민도 샤모 퇴배지라 콜 최제디 두니 슈예인을 춘진체 니슈젠 개교여 말이 되다 최제 마비나 싱글러 뉴구당 토마리라 남자제디 규리 계시 최제 토비나 치주부디
0: 야 기란스 되다 견저 모르 없이 최강기 구유를 대비나 오늘 여고란 주민도 멋이 기란스 니대 규긴라 삼당샤 이내
1: 得的几个手指环境这几个主持的联系电波面积给别推荐了你的独占电波有马蹄现在主张女国策打主持马上要跌了什么年轻国民项目这主持的联系语吧龙舟在要一边拆进我了新年项目接头子你都是对其他人最新的这一年杨爱港的干部下今天我不对哦康美给你的主笔吞托满国重生一块的主笔其他人能就擦擦多毛的给别去的
3: 去读这活儿了，他可能是决定提出来了，没落引起国语的，但是的，但是，给明些拒绝过程。
1: 第二程度，谢谢感谢不的这有些。先生，
0: 是，我最近让做这边些个那么三分钟之前，点名了，新杰迪做啥？哦，
1: 卡里迪做啥？新杰迪做啥？好嘞，哈。
0: 新界地主给忙这个就去做特殊的事，知不知道？外面落到宁波，这所出发，这把，等住给说那路呢。某人想问的，你不打，这边小区，看医生的行李存在我们现在杨家片区的案子，满年买不起，过来边做片给大家拿不打钱呢，差不起来有谁？俺做给俺做比例给，想问的，可多钱交？
1: 钱都不要说，行了，可多难做呢。
0: 啥子地都用也不多，东西。
4: 那让最养家三十是他们家，村的主干主，俺做新的这里干吧，听俺做刘庄中嘴，俺们两个哪么啥子呢？跟着的，
5: 前面要求是给啦，俺最多现在收银。
4: 陆天照呀去，
5: 爸爸，
4: 爸爸，要不？
5: 卡几个月啊？
4: 爸爸让吃半个月，
5: 俺姑爹预备。
4: 这个，
5: 对的。
4: 哦，是，亚琪，让给密码我他个人不坚持钱呢，但现在爸爸坚持钱也明白。
5: 爸爸让给点钱也。
4: 他个人是，俺他妈的是他，对的，你可知道，交税。
5: 爸爸让给随便。
4: 你让给俺们过了随便的。
5: 哇。
4: 挺真，真没心不冷。你快是十来个钱吧？
5: 莫个爸爸，我倒是那生意，念了两个官些多。
4: 哦，他个这，他个这，来个天气个什么？答应的全部差的话，呵呵，这个晓得。你家让了从哪哈去？
5: 你家你。
4: 从最当院的忙做会计了，
5: 给出来钱别呢，我呢那顿会计薪酬。他个人是，
4: 那现在还过生活？从谁了？来个钱还不是来月的？
5: 那时候开车就，爸爸就晓得。没事，那顿得做，就不买的。一年，他多借些别呢。
4: 确实是啊，
5: 阿里，确实是。俺做刘厂厂长，党支部的职责内部决心不大，啥都内部，他做内部决心些。
3: 디 갈스 그래야
4: 카르도시에나 안소 류창 총주 당지부게 레게 누비 야고 퇴면도 바브란 지부 수치지
3: 레고다 야치 바보 먹고는 대두네 당을 쇼니 罗秋查和谢亲别当遇见这一的同时这部书记写罗秋查和谢主义让马吉国内我重组的这部书记的让重组来个钱你你写了主要吗这啊让给你写个图书别钱你把别罗秋查和谢干来给我东部这次呢用啊用爸爸你爸爸让来个开门来没
5: 年年都穷个钱不得做，爸爸让谁上衣？
3: 让给，我做重修当支部的，这组女不交叉下四个多个。
5: 他个人，你那同道还是当么多啥对啊？社会女修的恐怖之修，特别女修当么多四个多个。
4: 爸爸让给同我打点工的，爸爸让支部书记送上，给用做开过去。
3: 你给用做开过的是？
5: 他个人，
3: 你可是个人，让个些当钱呢？ 刘仓重修刚爱上么年岁月的岁月呗？年轻这岁月没爸爸。让给刘仓重修微碰打几率特别难不的年岁月的岁月呗？
5: 爸爸让俺爹妈写不接，你写吧，娘的。
3: 俺娘个妹，娘个妹，来给听到，俺你就给我写嘛这，从头是说的，用得贵。当用个操心去说你，爸爸年轻你来肯这钱月没，上马写书就的，用得贵。 我注意，爸爸，没事前呢，让你到朝外西拉院上，爸爸送那了，让家里媳妇看要上去，同到让了您解决啊。爸爸你家里接不那些，让给家里接不上，俺同到省级不是去。哼，他们也见这一拿起。

0: 디리기라니 깨당지 전다 개침부지 시야유 나랑 좀 댐지 야오슈도
1: 댐지 가르쳐오래
2: 이 한국에서 파프베
0: 기라니게 디제지 니그도 디고랑 나랑 좀 다신 주위토라 네 기라니라 네 북든디 다르주윈 시에비 급디디 다만게 북동 근제스다오래 시에슈 디리기라니게 둥글다 나랑 저 주라디 교고 준사조요다
1: 주라 겸사업을 해.
0: 네, 다 그래.
1: 고세.
2: 야, 허시없이.
1: 터리네, 은유 쇼스야, 디제 이무지. 담상스다. 라메너, 주라 균의 협토야 요마시.
2: 그 허일한 게 제배 된다디, 제재 딩들샤, 빈저 깨갈 터지지.
1: 라레시에 캡시.
0: 라게 계시 딩들샤는 용마다. 더다디 주비야, 땅다 지성부 소용다. 지소리 리카리 딩무비에 준시에규, 신의 리주 중부지.
2: 하지, 라이 캔경도 제맛이다. 상계 내가 제 제임에다. 가래가 저 게임에 누가 저 냥에 미 마시네. 아니 게 마시 묘라.
1: 제서.
0: 제자 디링아 랑조. 클라스 위에서 진짜 좀 주세요. 야 오스톤도.
1: 영아 영아.
0: 네 제가 제서 와줘. 저건 제 종이에 제 무슨아. 드라니 내내 야 오슈.
1: 어. 고원. 고원 고원.
0: 예.
1: 내 고다. 예를 마 되다. 마 되다. 예라로. 되다 셰유.
0: 어.
2: 슈그게 된다 디 세미나를 규리 무시라냐스. 야 다시 셰셰셰.
1: 진짜 쓰리 让对的

0: 야 치게 나 저 총수 수지 탐구 채니 오스 주고시 是吧? 머시 채너 탕토 나의 갑시라 충
1: 지라 가르치 해버리
2: 참 서서 보고로 봐
0: 지라 머깁 십시 서중와
1: 머깁 도스 중세 라디 가르스 거리야
2: 슈에 그 셈나라 야진단데 수지 탐구체 스승이 붙자자 특수를 비자상 매기지 것이 다른게 준비 용서 근데 이미 신스와 레라면과 레게
0: 제가시라리 내일 캡시에 무슨와
2: 요요요요요 라시다 라시 나게 내일 캡시 안고
0: 제 나고네 매기 도스죠
1: 란다다 다만게 내일 캡시스와
0: 제 니에 체너 나다 다만 로토브 명상 돈도 레게 체토바 승비
1: 기라니 못해지 내가 제야 요거죠. 아지 야주의 공조 기랑조 로봇이가 용무지 로봇이가 용무다
0: 로봇이냐지 에 전의 수지 앙탕고 스타야 가리이나 민대더두 나 공조 로봇이냐 인베 수르시도
1: 란드다 수허 디린이의 국을 디다 듀인지 수지 앙탕고 세야디 영이 근제 이미 기랑이를 세우시오
2: 영아
1: 수지 앙탕고 세야디 딘제스리 나라주 계급게 샴규제니 개용 의비구유라 도시 팅직 제급규 능주진 제 신샤
0: 능수카리
1: 의비구유기 사자망치에라 지당차니 지림당 전조라 흥인쇼비 내둔도 초신다치니 시에나 종주랑 지림당 전조라 흥인쇼나 지당차니 종주용 의비종주르시야
0: 디제 이무지
1: 인고중 제자당 주양다 중央政治部呢, 给用过预备社会了, 书记安堂过, 拿东南亚的, 连给安堂的可热死呢, 习近平当政治了, 孙运学别那对他去解压的, 当主用了兄弟解压的, 连给安妮的可热死呢, 当个失去的, 制作到给通过压个定作, 预备种子到了, 停学解压的, 接上起来做, 你说韩语给若不起我的, 当然给我吃什么呀?
0: 好嘞,让给定这次写呢, 네, 고스스. 이내 수지 앙탕 스타야 가래.
1: 아지, 수허, 네 알았어. 란데다, 란게 민디 제지라 이지 나와 당두야. 그봐, 머신이 야지 직원이 말이, 개용기 의비석을 가라 수지 앙탕고 치수 전용이다. 다른 란게 삼당고야디, 레드루가 내가 성대다, 수지 앙탕고 내가 성대지니, 나라주 종주 유주지니 축불남교야들이 대 삼당부지. 용두게 수허.
0: 让他到底什么当嘛去？喂喂喂，你也过去说，让他到过去没事。过去没事。呀，谁他这下可拉死？
1: 我呀，我过去下。呀，让你给俺老婆去了。哟，
2: 这各位
1: 啊，地广人稀的，你认不得他去，认不得个名字出来。都是爹不到个，俺是新不认不新的。农村人民的名了，也不清楚。
0: 地主的国民，如若有罪难给，检查局面怎么去处理？人们的难民的地，俺做中国新兵，别整个送你去的。路不通家了，你爸爸城里去。我呢，什么地要我先拉车一下？都是爹不可能的，新爸家来有的新给。接上去，俺做中国新兵兵主去，老满国地也难了，你们那么下去。
1: 行列去，中国抓不住的，做准确了。我觉得差个特别准呢，感觉人点啥些？因为落地天气呢，新国兵做马步机谈得一年，做好了，赶紧先不用打，有注意呢，前途有那些。接上当中央呢，新松文呢，等他去写的，给用新年的。
0: 开始到下面过去，
1: 这样做一年中，这两年是当中央的展览的一直通过，第二年谢谢的，新列的创新新不是。
0: 是，
1: 当他当用的制作用了归拢那里，又叫你匹配钱呢，你到你手拿了，全用的又追求送过去，然后的确信的，我不肯证明。哎，听我阿山那做了总部宣布起的，做那头当家新列是，各地对你人没得哪个给予，接了。 你认不得，别去住。你退到南部军队，俺两个吧，心不大，死心眼，见人用马的是陈国军人。退不过把列位，俺俩朝到里跟着的，这是一码事。
3: 石头虫子虫子我有点怕，我是老记得了，到现在一直学不会。石头虫子现在的哈算两个的，全用那竹子的，你最要不然没多。我做虫子有没有添加？加些什么作业是啥？他的作用啥些？星期内托学是啥？我说起俺堂哥们呢，经常做虫子单子，爹妈用空了，星期五要送来看个主人过来给俺菜呢，你把到他的人弄去了，人家又别看不接差不起呢，出门没人我的。
2: 店家看别拿，店头过得松的。我做厂子，人家有别卡塘边，各处站的个，各处差不些。乡规看不各处站门外的个，他的来着是。中午时候呢，厂子一来一规矩完了，内头要不些拉穷下，两个的个六处要不点这穷下，熟悉也了，搁这样。况且厂子所三六六四个月天了，我那去的话了。
1: 这边。
2: 是的，你那边别在跟这多，
4: 也好多，两大米多。对不起，对不起，请不有的。嗯，对不起，是啊，这。
2: 大哥这，牛头是单米多，通到母头头是小米。
4: 你家吃瓦个几不是？退休就跟这四个月。退休就连接几个月？
2: 连接就中午上班就连接几个月是？
4: 啊，就到镇去啊的，上了大米呗。
2: 就到镇上可这。
4: 啊，就到镇上那，穿边那落了。
5: 秋天吹过去做，店内不归退给别，这心里秋多了就的。
4: 皮皮，二两嘛是别？
5: 是二两嘛是免费。这都没当过着吗？
4: 嘿，我有的当过的过。他那个你明年一攒就给完了，能当么多？他那个能当要嘛的，一年都不要压秋的心皮呢，天天给交在的。
5: 皮皮，包裹搞不出事啊？
4: 不放放个简单别起来开玩噻，菜都别了心就是你给开玩的。
5: 哎呀。
6: 对了，大吃个着。
7: 杨啊，
6: 着的。二来看不穷啊，起来给王师打几个大钱，打钱都别弄大油嘛子。
7: 这得赢过去。
6: 要不是穷不是？
7: 家送的。家送的。这个家是。
6: 伯拉。
7: 嗯。
6: 俺老杨比。
7: 啊对，亚琪。
6: 我们这路不通，不见了，路里进啊，可拉塞呗。嗯，哪是三年银？
7: 哎，杨啊，叫我帮忙快些事，你看觉得就？嗯，你两个辛苦。哎，杨啊，杨啊，嘿嘿嘿嘿嘿嘿。让虫子那路要紧，你们可是去不了啥，不然他俺们也不去。
6: 嗯，来个车多，一年俺谈的来没得个。嘿嘿嘿，嗯，谁得没看些个俺用的搞不清明白啥？谁
7: 搞不清明白？嘿嘿。
6: 不给你那儿写，
7: 看不得那儿让的，高峰疲惫，俺手机通顶没得，寻思个。我
6: 来的也个去。哎，就是那饺子不多的要是，呀呀呀，说的，在路的，在忙子路啊。
7: 看那些什么的，不过给这俩睡的。亚姐，看来我就说，身上是能不皮，晓得我你紧准备着写枪噻，养的个。
6: 哎呀妈！
7: 不给，去了了，他妈是天干气，到时你写枪噻。
6: 爸爸，嗯，你看上写样的，那对看写的。亚琪，爸爸让人写名吧，来个团的拿了写我嘛这，从头到尾写巧的用的。嗯，阿妈，你家老早吃完菜了多？
8: 用啊，那个锅嘛，就是那些没用。嗯，阿妈，头不低，俺穷得随便，穿大衫底下，听着行不啦？
2: 俺家属，如何？俺女的起来抢不抢着的？在吗？打去一下。
0: 马上给你说啊，你俺们女的抢不抢钱？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도 이게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도 나랑도 싸물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뭐 대단 소에 한국도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거列车,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银通参在酿制기, 明了机制级别, 机芯起过比较硬, 明了大家车子, 明年一年团委员, 现托了坑穷警委员卓米斯,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기, 安置苏德金面具起的萨尔多队员警, 铁链邦电绝阳堂, 米兔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素介语, 계시기랑 믹접지 집어타 미세범 미통과 믹주튼과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 비민당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이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이추
3: 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进女兵塔站国的同志女也懂得中国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也没金边能空地不免不塌能空卡巴能去养死顿巴国那国语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团西脚步青皮糖都撇塌
4: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给鱼边也没拿出去洗洗青皮凝聚列住边面出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面出能供给稍微给多不啦面出给鱼人狼卡不亚没过的糖能供了普通面边糖的小圆钢也没吧也没上头云通也没捏着糖铁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鱼鱼人用了些不鱼边些不鱼鱼起了给连鱼卡巴郎茶连我也估计出松姑姑
5: 古楚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住青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子路木菜地块卡住青笔汤那年面菜从康老个重点年同区管不拉老个路穷汤不要卡住青笔汤那年面菜从康哎呀这阿基萨这得来多多住个这个第四次给我开药嘛嘞让不老亲戚的嘛嘞喊你放的白就是当吧爹拿个橘子做呢
6: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卷起面多啦。
5: 站哪不？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代价，韩立芳排去当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婆婆当。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子去婆婆当。哎，你出些当呢？出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排去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当。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南部帮不？
4: 也不是要的，
7: 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哪人了。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龙叔，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
7: 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
4: 韩立芳从康。
7: 八卦四柱南国堂，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游子，玉芳八不张西康了片段，俺从康了片子，日本面。

我要的，爸的。没事，从那从那他，但是从那丢那从些送不能行，俺那做七八种种做了呀，他从七八退呢，俺们紧张给苦油一那的，他可能先拍着也不摘过呀的，还将给开干全部摘下。但俺做给别人路口的那都不吃香呢，俺做的不过做了呀，虽然人那给吃过给南昌忙不济路的水果药的。 别人俺做给他七八种种做品种，只要等做零了呀，吃吃吃，中铺么亚等植入对我呢，送吃吃，谈这个吃了呀，俺做给啊，玩了呀，俺呢穷一个人呢，路就谈，他可能先俺呢这个人呢个条件忙大，这个啊，我就需要当提醒亚个西江塘八张，对付拉索白个，俺呢这个啊，西街个铁柱了呀，六种需要拉索白的，俺呢是永远了呀，吃吃吃，麦当劳生意个南北团呢，七八种种做了呀，六种需要的。 대장마세베기 아니 지금 소소 정리 장독이 누구지 생타 티신게 아니 지금 아 전항리아 라소고 된제기 로젠 망다스게 되시고 로젠 디나로 나츠 카르장야르베 오야 빠요단 장고르와 오야 다 초고 친주에서 저제간리아 직신난다 길라게 친한즈기 어 포버디 나로 찰로두게 오야 드링 안츠기 동야디 쇼게 차간나네 동야게 차디 마레 장나무 마레 드링 차디 카리나 제자 차수마 차수마 어야 땅나 쪽에라야 시수 아 땅나 쪽 드링게라게 대포분이 드디세요리 어야 차룩세 포브스도가 디밍리야 카르스그레스 카레 차포르 차포르 따뜻네 드르뜨다 대포브체스도가 디 카르치서리베스나 어야 빠요서리 제장 포브 디밍리야 카르르브레스나 박포르 박포르 오야 디니니갈 미냐포지르비나 싱포르 아야 딩보고스 심으시소 아 땅아 좋대다 보고서 쇼게나 조 교마데디 잠바 녜리아 포베나로르 잠벌루고여레 잘루고레 아야 잠벌루고라 때이네레 드리 빠유고야라 빠야인데 게라게 포베나로르야 녜르 잠벌루고메 녜리아 카르루고이나 아야 잘 녹었다. 따뜻해서 아, 네만 세수 언제요리. 나서 네만 나 저기 보라기 보라기 보라 콘즈급리야. 나서 다들 시 좋아야 구든지 요 말이. 좋아야 구 면스는 근데 스고어스나. 디디 잠바 뇌만 구요 말이. 뇌만 구 미디 잠바 뭐야 굴로에 야구요 말이. 칼라에 야구요 말이. 다들 시 칠로니 체독스 뉴제 사야요 말이. 제자 디디 콘조 칼라 조 카레스나. 바 잠바 로아 어야 하고송에 디디 잠바 콘트롤급리야 초교치 뮤메체체 가르치고 그랬으나 잠베 나로르 커투 추치루제 아니 사기요리 제단 콘트롤 컨트롤 그랬으나 바 추바세 루 계산다스 어야 머신 나도 사야 칼라디야고요 마 디나 잠베 나 추루제 사기요르딜레 이네 난제 초알이야 바 머신벌이야 어야 루 계산다스는 신아제 머신 딘데 세체제 칼라 딘데 세체제 같이 고아래 뭐야 소아리야 가가트트만이 르기요리 하고송에 뭐야 따이네 단단 가서 소아야르친브레 딘데 잠바 따 트리상 가서 바디나로리야 어 차루제 디샤르 디자 마세베 베나 보고스 시나다 단다 게라게 적적 칸시에 간래 샤아래 가르샤아래스나 뭐야 추르십시 다가능시 뭐야 지시 제마가라 지니 뭐야 디데 샤아래 제탄 가서 딘수 차상하러 루야요리 디시 말로네 디그리 마사야 가비나 오야 따뜻 아 보고서 단단한 조 차르바 포베나 유저드 차르와 따이네레 오야 뜨다 데 나조 빠유세 포베디나로 빠유디 루교 차스도가 디밍리 야카르시 그레스나 뻐코 뻐코 아야 따드네 보고서 뜨다 게라게 단다데 포베 취주 지나로야 차칸로도가 디 나조 포지 접제 동긴다 대수 아 녜르 나조 포지 저그레 따뜻다 남게 장암은 동두 커터동열이 오야 이내래 자수모 동두 카데 말리즈열이 디성장아 쯔 녜르 스데 뜨다 겔라 뜨다

0: 대 포츠 게제 섹트 게 파나노데 레그레 아니 나츠 칼레 동고레 다 보고서 야시슈 아 나츠 차 동도 잠바 넘규 와야 추동분의 샤다 제야 요 마르다 와야 나츠 포베나데 레즈 샤고르다 고송에 차 동도 샤다 제야 요 서베 와야 포베나데 레즈 샤고레 추동부터 제고 마르다 어 오야 보고서 야시 게라츠에게 단단 안조 차 록도 잠바 오야 라라티 언데스 로그도게 언데스 로그도게 직신한다 오야 나조 라라 나로리아 제고다 데 남준 안조 빨라 아말라리아 스웨스 제도 잠바 오야 언데스 로나 디고데 노브레 아 제타 야글라 언데스 로나 노브레 인제 미제 라라 나로리아 츠루 용고레 시송에 아니 약시 주나 나조 되다데 라라 유마스도가 디 카드네 템 아니 마클리 제제로 그래 클리 마도지 쇼크쳔부 제제 호디 로빈 안 차지게 강가로 조지간 쇼그리 뭐야 디 퀴셔 매바 조그리 고송에 디리 게라게 보고 소리야 어 진이다 출십 니가 저디체요 학송에 뭐야 보고 소 니가 내 리슬리슬로다 아니 심부 심체그리 땅 나서 라라 니디 내가 친친저리 ngelya teda ngatsu thanda gela ge chura ta chini lukyo popas tu ga dilala na kheli ya le je tuk tuk chin chin sta da an di na lo ge chini ta de ge shu tu gre de oya kheli kheli ta a dine gela ge choyi oya pu ko cho ngatsu khala ma se be ngela khar chi gore khar chi gore a te ta la ko chi oya khala se la Pala se la che. Oya, tat dine, gela choye, lakpa tribe shesa la kharsigre. Chek si nang. Che zan lakpa tribe kala sebele ya, cha si nang ne se la che. Oya, tat bugu cho, nga cho nyugu simya ke la la diya, cha sho. Ta ta ta se ne. Oya, tiri nga tsui menta di kagei jio kore suna pobe nan jio kore. Tiu! Oya, maa jio ngayin da. Oya, nga tsui menta tuin be. Oya, tat tu da. Nga tsui menta ki tsui di maa pobe nan lu. Sembe di ye pa jang. Te, menta, menta jio ya di. Maa tsu. O, re, re, re. Oya, te. Ta nga tsui maa menta jio ki da. Te. Ta. Ta. Ta. Pobe nan maa jio shu. Te. Oya, ta maa ngsa jio kore. Oya, ti ming la khar sikre suna. Chape choto. Oya, ta chape choto di kachoo ki maa nga jebe ina. Oya, nga choo ki liktene pa yudu le la yori. Haku sunge. Oya, choto di maa nga jeo aate. Ta gela ke tanda dine maa taga jiti zamba. Puku kashi e nang jeo pa yu nyu mevda. Yudu zamba ngoto sida nye che ene suki. Ene suki to nye la. Oya, ta chape choto je chape. Oya. Chabu chuto jatana ngatsu rimba nyiba di chukuri. Karre sina. Oya timing liya. Ye kor, ye kor. Ta ye kor siyati karre sina. Puku su yate a. Oya ye kor siyati ngatsu lakpa ye lakor jibu yu zan ye kori. Yine le ngatsu dita de pobas tuka di kora yuyan jibu kori. De kora di chi yu lo si jibu kori. Ngatsu poba di duks yuyan liya tsu andes duks de. Kora yuen la jebuwar da, poba di, tu da, poba da la la ni kora jebsa di loga ri di, loga chukudu kaya di, chukudu kaya. Da zangma ya gu su a, chola dang na jige mar da, zangba sui pala ya kale chukdu jebuwar da. Oya kala sa du kaka shuku ri. Da tu da, chui chubjo ina gela na si poba zangma cha du kaya di da. Da ba sa du ngazu poba chuku ma ri, tu da. But ye yakoche ya zi kebu chuna popo zang maa cha dhugu de. Zang maa sogu maa re. So nyambori ya temo stegin da. Oya de. Nga zo kare. De. Tunga oya dhudu ye pa. Oya. Yue maa ta nge yue maa rupu kuzi ya si a de. Dhudu ye chu na lo zang maa ya gu dhugu de. Duda chu cheng mi na lagu chan. De. Zang maa ya gu dhugu de. Dhugu gu dhugu e. O che zang. Da zhui zhe di nang lo yu jo ge za dan do da di ge yi wa jie gu ri. Xie ma to di nang lo za dan do mang bu yo ri. An zang pa di zog bu che gu di. Di yi wa chi gu du ga. Tong sung ae di. Oya do di ge pa zhu. Da zhu di ge zhui zhe gam. Oya pa gam zhe. Ani zare na ya gu che lu gu ri. Oya si da ngang su di. 주차제 로그도가데 어야 딱 감제 샤요리 탄데 뜻을 감제 샤요리 따데 나츠 대긴려야게 강분이부디 응창 제마 잡스 디난 주디로 아니 나츠 가르치고르스나 예세거 데 주디마 로송아 로제제 뜻다데 거르제 디 잡으시면요 봐 아니 가제브레스나 데 나츠 예템브레드네 소클리클리 예템고아리 어야 따 예체고 왔다 데 보고스 신난다 데 나도 유체도 열대다 돼. 간다 뒤치기도 와. 다 제마다. 오야 제마다. 나도 유등이 파서 이와지. 돼. 다 나도 유자래나 루. 자래나 루제. 나도 대기 길라길래야 강반이 버지봐. 강반이 버디나 조그래. 오야 대명라 가르치그랬으나 좋다. 돼. 추기 쇼글래야 돼. 꼴저 꼴저제 강대 도조절 돼 아. 돼. 나도 대명 추다 기스 대내마 루. 로제제 아니 디게 유명 뉴던 거 같대. 따드네 뜨다. 거래 제구도가 도디 거래 도디 거래 안 됐지 거래. 자기 지난 저 포버티 거래 집단한테 찍고 찍게 하는데 포버티 두스 죽도가 도디 안 됐지 거래. 연고 제거래. 이는 아주 라라 예고 제거래 봐. 따디 예디 십시차 가르쳐 두게. 예디 십시차 제 가르쳐 두게. 아야 짬바르 와빠 말이 짬바 따 짬바디 자리에나 루. 아니 안 됐으면 안 뒤치고래. 죄송해. 죄송. 제 보고서 잠버디 남사 남녀 사 용구도 게. 아야 딜까래 망고스 제고구도 게. 아야 제장 안주 잠버 출라다야 여배. 아야 출라다야 여 말이 잠버디 직구리 나주 칼라사야드게 차장 로까래 망고 제제 용구여래. 대송자 보고서 출라다야 여배. 아야 요 마타 초라지 던져 마짱마 야고 사고를 고송해 뭐야 다 드린 안쪽 개라게 보고 소리야 빠유단 러브리 와 디디자마 보고 소리 빠유단 시송해 뭐야 소수이 저 빠디 시부터게 아야 시부이나 선인의 쟁 아주 소수이 저 빠망자 소아 고송해
1: 다 라세 규제부 총종 소중 선배님의 수비나 아 수준 냠랭기 롭제 망다지 비기여리 다 팅상더부 나나소 지조 피제디 아 지 군답 하정기 녀부 인도 잠바 나나소 능주 가르치던 되기도 했으나 지기 나나주다 수준 링네 망보 지 초에 나로네 라조도가 아니 대장 마세 베기 지금 나나소 수준기 요제 라소고디제 망보 지 텐제 샴주 칸나로레 직샴 제아자 좀 마도 지 초응외 나로네 아니 지 매부드야서 텐제 퇴용고 요아지 다지천에 아 텐제 샴주 칸 라소고벌이야 텐제 냐자다 텐제 나야디 하장기 야고 제데레 나나소 지 아 나나소다 수준링네 망보 지 초응외네 가체제 아니 텐제 샴주 칸나로 직샴 제아 직보 잠기 아 지 드데 리브드 잠바 아니 디 중점 껴붙잡으시 드드지리샤 나나소 수준 부정 공감모두 사드 토종 제다르피 윤진 소모 제네 감나 사드니 좀 강기 초스 드드스 슈브나시 나나소 지 아 피제 당구에게 유림 데나로리아 수준 저주제 아니 피제 당구야디 하장기 개간 침부제 예성구도 대 마체 단다 지 나나소에게 다 주시 시진핑기 아 소신 나와 당중앙의 시주 야구 대기 나로라 아니 지 종교 표기 수준 링내 망부질이야 먹도 난야이 내리 다가는 신 아 된조 망부질이야 윤진 야기 아니 지기 송시에 당 공부 계제 망부지 깔는 거여리 대송장 안 저기 아니 지기 집어설이야 대더부기 박자지 때지제 아 마음발이야 소소기 다 정류 장독기 아니 소외 주니 기생차 라소고 된지지리야 아니 지기 배버체단 최신배강 예라
2: 오야 총중서 광라 겐라산지치라 단이볼럽춘 체비규제 안치 바 요단자마세 바키 규제 소르교베 잠베 중쿠티니 세브시라 신소 당서 균도 삼르스탐비기나 티규 잠바자마시 안나소 세리 삼로지 용 라바지마시 안나송엔 주베 강에 치자 봄자 예제 용부틴제 진디 균도 내기나 안나소 춘춘치아타 타나시 촌라 땡기 메버디 인치 세미니 고기 제나 삼리 안나소 조부신 중 카치게 담비 녀부틴제 체디제샤 안나스 님보지 다가죠
3: Oya, ta tiring ngan zo kari chio kore esna. Le jine buku su tambi lo je kiong a duka tegin da. Oya, ani kiong shio di su na ngan zo le jine zimze tegin da. Kiong song e.

저의 참바지기 가르스나 표기 팅두기 개방보 차비치 댐피노 락 잠나오에게 시두기 변조시베 값에 대하 이 규칙을 지식도 대치도 잡아 강에 치부시다 두기 가르스나 대 낭두에 이제 더 주르투고 레데레 대 냥하게 냠다 되고 규제게 대 가르스 지한테 좀 주도 말이 봐 제자디 있는 알아도 값에 사대 표기 좀 힘벼 좀 쓰시겠어 다 값에 대 있는 거는 좀 표를 그대로 다 버려야지 근데 스피치에 충분해서 대고도 쉬고 좋으면 다 디나 다 말한쪽 그 투명상부대기 단대표에 사도 남은 단답도 놓치고 나서 주고 유도 잡아 아니나 다 값에 대해 아무 신경 다를 유부도 쉬어 먹고 없지리 그봐 다 이내래 찍는 거라 이내 다 이제 가수에다 다자 통제 총차비 중에 제 아니 이내는 천대기 이제 나도 마시면 왕기나 아니 단답 카전주 투백이 즉슈 투마소 이 내래 가르스나 단대에게 이제 타도로 가시를 뜯어서 봐 가르스나 드럽 죽소 바잔 잡내이나 값에 차창 단대 값에 자와든 저 통주 여바디나 디이나 다제 도와래 학과도 인수나 다 드럽 죽도다 드럽 죽게 봐 잡내 고주 전에 애네 값에 디 탈수 좀 쉽지 중 안에 알아서 값에 디 가르스나 다 최지기 민의 이내래 국립 변보 이내래 과학의 메시지네리 그봐 창매인의 값에 주미 로야 값에 주미 학교다야 학과도의 값에 주미 그 지금 학도한테 좀이 하나 섞고 딘데가 탈수 좀 보시고 총알이 학과도 말한 좀 표기 좀으로 그 루주 그 토하게 민의 작제 그봐 비나 둘이 딘지 반주로 똑같이 좀 치러 완제 티신도 가르스나 신주 추와작 봐 비나 갈립 총이 사지 편조 라석바 창매인의 값에 필요 중 망부 잡아요. 학과도 가르치는 거랑 좀 망조도 특집 체외기 민어 민어 기술라세야 콘더비나 콘더 저에게 민망도 망조기 값이 망부시다 잡나요 값이 팀주이나 단다 망부칭한 주이다도 통교야리 아 대신도 치기 개발비나 긴든 준비다 보겠습니다 지대시 좀 통과로상 진리하라 속백이 장 값이 표도 좋아 하자만 못 잡나요. 대날 학과 도인은 가란조 노력 제주 못 잡네. 아니 가란조 표기 좀리 사바티 비제 준비 제일이네. 아니 표기 좀리 그 대대 망분 예를 여자 텐주 돌이네. 아니 값이 좀이 철수 중 요구 배분 당시 좀 봐보 겐탈 수연성 못 잡나요. 다 대 단대 봐도 차시하는 값이 하자 표준 적고 중배 맞제 아니 이나 카레스나 다 값이 타도 좀 멤버 미게르기 이나 값이 짱배기 치딥딘데 되어 비나 겐현주 남자라 값이 부회 가제다 겐케도라 가는 값이 무디 청와 그러나 겐수남라 카레스나 선남 신기냐라 속고된 조 망부 즉 빼디 차 빼디 롱배기 값이 된데 짬나 말이야 제자이나 값에 대해 다수 전부 15종 비제 15종을 학도도 대직 쉬고야지를 가르쳤는데 근데 여야로 시에 공을 나랑 좀 독사기 내두디 라베급을 이나 아니 가르쳤으나 나랑 좀 적중다 지금 진전 된전 나올리나 아니 좀 뭐 간단 쉬운성게 값에 망부 잠난지 아니 뒤에 로고 이제부터 난도 봐 아 학과도 이제 급 뒤두기 이제 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잠추 망부에 나오는데 값이 통부하래. 배낭 아란 쪽에 창매 중에 유배 그 표가 3위 접수, 그봐 3위 접수 배는 최대한 노력상 남다. 그봐 직상 컨트롤마 낭수는 본국 남다. 컨트롤마 좋아서 남다. 라속부 텐준 나오는데 근데 값이 표도 좋아 하자만 부하래. 디네 배나 차샤비나 배나 표가 루주기 다 드링네 그 로주도는 자신을 빼나 도련 된지 반죽 잡는 거 급시요 중화주의 소매 담지를 뭐다 그봐 대신도 가래수나 에디 딥디지 있자면 로야 아 대신도 가래수나 단다 링지 기사자비 중 대신도 가래 생수 중앙 잡배 잡배 그 라면은 독주 라속 뭐 대전 로리 값이 필요 중 하자만 뭐 통주하리 다 팅두기 개변원의 차샤비나 비나 팅두가랑 좀 사백 나오는 차샤비나 비나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냥아라 저런 종좀 쉬니 이게 제사 대전 나올래 값이 표도 총에 방부 통교하래 디나 가랑조 그 지금 가시에 다 땅게 나바 찍으래 디나 가시에 그 마 특집 총에 나바 이제바디 카레스나 좀바부 그 민거에서 통교 여백이 값이 그 잠주 비나다 나딘 그 값이 망부 비나 가레스나 개범 망벽이 잠샤베 소수의 승품 된주 나올래 값이 망부하래 학과도 있네 다 값이 짱배 좀이 망부하래 에 대개 콩도 쉬면 역시 학과도 팀뒤게 좀래 그 대답 된주 나올래 딱봐 있네 값이 내면 아주 통주 하래 뒤에는 가르스나 좀보 보는 거 통주 여백 에 값이 그 잠주 타다리 다 뒤 나올와 차샤면 카지기네 다 시기에 냠다 냠 표송 적고 여봐 진짜기 잠주 가셔 야 카세 있는 카르스나 패게 송부르 줘베 값이 디제 요아리 디가 조 나바 니베트 다 값이 이게 다다 나바 송바디 카르스스나 나라 좀 망줘도 다르바 대 좀 망보지 카르스나 좀 보고 세브시다 요 말이 이내랑 나 망줘리나 나도네 파차 파 주추 주체제 다르제 줘봐 엘하바도 있네 텐주 나로 망 체지나 카게 송고를 매부 임바 카게 막도네 점샵 임바 어 디데요 텐주 그 체주디 카르스네 찍네 이나 지게 지게 시게 냠다 냠바 수르세 냠다 냠바 에디네 초왕의 그 지게 카스네 수냠다 냠바 디데게 값이 하자망 보여리 디이나 나주 카스나 망주기 디 값이 끝난바 지그리 어 학과도 가르치는 망추기 탈집 중에 그 값이 망보 지금 낭된이 있는 이 가르쳐 포메 지동 준비하기 딘데 주자 딘데 장자리 딘데 인도 잡아 있는 가르치는 망추리 이내 타나 값이 잠바리 하면 값이 담바리 직질라 값이 담바리 했으나 이 포메 변주 제지 담바 딘데레 문제 진행하래 변한 안주 나란 중 나충도 그 잡아 신배게 나로 데이터 잡아 가르쳤다 디주진에 준우 처주로 가서 이제 요래 비디 여보 속아도야 랑가 속아도야 딘데 준우 직주 전주래 어 딘저에 지로 쿠르집 전 데이터 잡아 데 포메 변주 파주 가부체 전에 지기 지기라 값이 담바리 시수 요래 값이 담바 시수 전에 파주 제지 치치 담바리 했어 딘데 기 시수 망보 세상 강다리 콩도 쉬면 나 봐 숨부티 토네 마 다르게 중요하레스
1: 콩도 옌 종조와 님 튼주 블라네 갑셰 좀기 셰절레 갑셰 티니 벼도 단네 타바라 롱 제점 송유 최타 대신 갑셰 좀티 나바 카 숨기 고네 다르게 중조 소기 제요 난데 콜라 체치 도르투시 난초스 샴라 게라 콩기 갑셰 좀이 테다 책긴 리그웨 왕도 체나 냥아기 게 지더부시라 문진 체크 주소기 제요 난데 콜 체치 능규 임베 땡게네 무투 기세나로
0: 다디네 갑셰디네 다 나란 조리 꽤 흉루한 거네 쉐비네를 봐라 하고도 갑셰디네 냥아치로 봐 냥아치 인도 저 봐다 치게리 백에 토안네 쉐비네 근데 갑셰디네 강거 콘스도 그래 야스나다 치게리 백에 토안 있는 거로 좀 제한적 단양하게 제한 숨어 봐 튕제 자제 갑지 제스 제제 디 나로 안에 가서 자제게 콘스도 같이 예스와리 차가워 자제 예스와리 차가워 어 Bina cha kawa ta cha lawa su yorwa, cha lawa su na ta bina sungdengi jendabu, jitangi cha jendabu. Cha kawa su na ya tik chungse jiki zomdi chi kaku yubu. Ta kapsiye kurangi ngayna cha shabina, kapsiye kurangi zomda ngayna cha shabina, e dile ya cha lawa ta cha kawa yorwa asunga. Tabdiyo ngayna cha shinu bina lukchungi kapsi, lukto kapsi, lukchung lukto kapsi la sopa wa tenzuri. Tenzuri na kapsiye ki nangla ni ya chungse zomdi wa yubu. 되지래. 변화 룩조기 룩기 값이 있으나 가르스는 다 까매 숨주 마 진바 신도 청와 직시하고 와 변화 까네 아부도 까까 강아 자자 수도지마 진바시도 까네 아부도 진부티 시안에 치부티라 룩조 룩기 값이 있어 다 룩도 있으나 가르스는 친하로 하지 아니야 제 고조 좀 봐 아 아니야 아하 사샤시야 七六节，七六节，这哎，如果在干的，我第一呢，看的是呢，六多是活的。他等到第一的找我看的是呢，六九六多是活的，六九六多是的，看的是我是呢，别那干的过足，是吧？嘎嘎看看是干的过足，阿都去，对那样阿呢，才马下边，样阿呢，样样叫老用着，阿哈啥子，样老用老用都嘎都去吧，我提了六九六多是活的。
2: 那他当个人做个，起码对南北连接个托南那的边呢，通过路上起来，去年咱们那边给搞些，那不就七三零不是年初的第一呢，票都全部六九六多给搞些去了。嗯，嘛通过的搞的各级热，搞了将这新书记看上，考完中级，我在人家那么写着搞的嘛，过做，对呢，我这个是阿米给不那么的。
0: 七八八十七节，阿多嘞，也阿那也是，他讲搞出几万罗嘞，就是好多嘞。俺的学校这，俺的学校这，跟你各组级别间确实是这搞多也老老样的。第一呢，六九六多是，俺了嘛兄出的，第二七六个，第九六多是。他第一的，第二，一旦集中到了，看的是那样，六多六九是吧？六多六九六多六九是啥的？看是那，俺的各组，俺的各组这，俺的搞出去，第二样，俺的也让叫罗样这，俺的好多。
2: 啊，都提，我都是写作者，别那听这个别种这咱们就来吃下面呢，等到活干事那边把去年咱们那位搞些的做的，嗯，搞点程度这些也是啥子，我等到漂亮这种五年的老年学回来给，这个点这个吃的给咱们的做的，电脑了搞些的做的，我第一个是呢，通过各组的案例做，阿妈每节中和一个毕竟涉及破产，其实案例各组，第二嘛，看的是呢嘛，人把些都嘛老些搞的，可是搞的多么的个刺激，确实个人民众就是搞的嘛了，第二样搞的，他嘛下边，样样搞的提前，搞点这个没到成就这些天把也是吧，是样，搞的比较提前，哎呢，就动啥的阿妈每节恐怖去就改变，怕都那就直接就阿的了，我第二个是呢，六到六九个是，嗯。
0: 다티신도양카레스나비나갑시티단카지카스나에강바시강가에지그인주직 튜버체니에갑시좀소저베나에까지보기쇼로가직티네카지보기쇼로가직티도세제쇼로가숨주추버 어디에 카레스나에룩룩룩룩중기콩도 또 어디데지 테신도양카레스나가면숨주로마 림바시도 양자체 에가갑시 양대마스
2: 哎，别那谈不得了，干起个几十年，你不得了，开始哭，什么得了，开成不开，是不得了，俺那我是，哎，伢对的，恰着开个是呢，别那，哎，干面送出来，哎，金州这家先的地方，地这个不是有的，别那，干啊干，看啊看，看啊看，看啊看，是都是的，啊，就买这这不是都吃些吧，我地这有的，地地地那没开的是呢，红都是不的，人家那他，干些中档，可能有的吃些为呢。
0: 中些吃点下去，吃老下去，吃老下去，搞些吃，中些吃点下去。他搞些了，人家开始呢吃高了有的，中些吃卡不起。第二个是呢，别那个个别吃下面呢，开些点下去可能，嗯，吃高几个拿了他到你了，引住没得的吃不起，他到个干面送就人不行就吃不，别那，直接干这个的过多了，干些就是呢，吃干的就做些多了，干些有的。
2: 这个干你不得干是，我做事都是开心是呢，就做事都是安心的，嗯，别那吃些呢，等到群众那么些那个干些，那个你们啥子多啊？第二天天气是特别的，隔离马蹄马过到了，说明过不得外卡死去，他们得干些，学过得卡的来算。第二肯定大家靠看得不着了，你们把工给不安心，嗯，家中那个举办那么些姑姑、哥哥、两个吃些，吃些，对不对？吃，接不了就得说吃啊。 恰恰是没事，留了嘛就其他几句送个伢子，嗯，对的，恰恰留了的伢，我弟呢，伢总是总看不起。等到看的是那样，看些地方的，比如，嗯，等到火干水那边把那个咱们那个皮衣杀掉，给各种前辈对俺没多情话些不多。我听到了，看的是那样，哎，浙江这个一个同步的干些，就说是得干些，浙江这边的，哎，看的是呢。
0: 一个国中生的卡级，就说是得卡级，解决对不对？别那干的阿不是啥子，什么就认识了，就跟你讲，考完中等，啥都对不对？这啥了，管通给卡，可对营养，马上三心七面就给缺口看看。我在南京明个社会，特别缺了恰起伢子。嗯，当然看来是那，给你提档卡级，可是呢，这个几个拿落了，对吧？几个吧，卡的比那卡的呢，这个他们都拿了卡的级，这个你不得拿了，加的，这个数不得拿落了，哎，可是八的，大的，这个是不拿八的时间就吐死。
2: 직접 교회 요래 배나 차셔나 된다 튠줍 얘기 착 좀 신유 얘기 지게 사지 나로라 값이 뒤려도 와 가이 강호 견제 차례 거부를 견주 알았어요 가카 강아 띠띠노 차장요 니부터 자주 나게 차유 치기 차디 시라 나디 수 제 자차 차냐 가가 띠나로 다 대조 있는 차가에 이게 값이 좀 다르다 다야 값이에서 좀 하고 뒤제 그래서 야 값이에 좀 대버시라 요하게 값이 좀 단지 거래 좀 되고요. 변화 차시는 대교 공수심의 신경 좀 망조도 다루게 값이 막 뭐지? 좀 되고요. 이게 값이 공수도 변화 차시는 디나라라 디어리 기술라 값이 즉 차시하면 가이 순도 축시 변다조 카도 조의 기술 딜레스 그네 대제 최대 민족배 나의 탐바디 튜바체 지금 기술라 가라서는 번역이네 교지용 제 대조된 값이 잠재 번역 튜바체 그래서 아주 대조를 까까지 찍고 까까지 찍고 bēnā chāsīnā ngā rāng zhūgī tīngdū kī nyāngā bā kī kēchū lā kī bēnā tēngwā jī kī kārā sīnā chānyu gā chīmā rēs, chānyu gā chīn chāni āni tī chānyu gā nyō sā lē tū tsa bā bāsī yuā mā rēs, bāsī mī tū tsa bā āni kēchū lā lām sā ngā gā tōwa nē kārā sīnā kāpshē tsaam chē kā yī sūn tā shiāng bō lō sē lā kā lā shīmē chā chī tsung rō nā kāng tā ngā lā bāsī mē nā yā ngā nē chū chū rō gā tū mī yī sē tēn zō kā tōwa nē lām sā tsaam chē bō jī kā tī tī bā chik chī gō rē rē tē lē tī kāpshē tīn zō chē māng bō yā kāpshē tīn zō yī nā chūng sē tsum tē yō rē tsum tē wā hā kwa tō yī nā kāpshē tīn zō nā lō lā kāshē yī nā tā kā rā sī nā māng chū rō tsaam chē bā ngā tō nē tsaam chē bā yī ndū tsa bā jī kī kā rā sī nā tā tāk chā tā tīn zō tāk tā mā tē nē jō mē bā jō mē bā tīn zō yō rē
1: tī rīng kī lē tsē nā jō tam chū ndō gār chō bē sār zōm kāng kī chū rīng tā gē khab kī rīng bā thang bē chab shūng zōm bā bō gēn zhōng zō wā nīm tūng zhūb lā nē pē kī kāpshē zōm yī tī tū jī tsam lā thar zui tā tī shīng kāpshē zōm tī nām bā khā sūm kī gō nē thar kēp chūng zui sō kī zhē yu nāng dē gō lā chē chī nā chūb sū tuyān tēn jē mē lī tsē nā gē lā khōng kī kāpshē zōm yī pē chūng khā jī mō chū nāng kū yīn bē rēng kē nē tū tō tū kī sī nāng kū mā nī bā nāng rō
3: Nedini, Chanyum Toze, Gazungule, Ming Adong Yingi, Changtan Gigupi, Renjun Sungyu Kuji, Digar, Kungri Tingwe, Zinjung Dana Dujin, Totan Tzu, Namge Gazodar Changlede, Digar, Miri Tone Chigayang, Sokja Mibe Tangdo Kuni Mari, Changtan Gi Sushi Mito, Sokja Nazo, Jigar Yushin, Tone Chibatang, Rigu Bishin, 시드윈냠네기 소자기 겐캄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수제 따탕 자외 소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체네 속도 체슈 식시 Tiang zo chobyu sadyu kuy du kyabjin. Gya zung wu le, mi xietong nga dong zamgi togan chi dan ta, nyang am tang du chone chig yu. Chang za dan tu, gyang chidong mang bu yu. Gyang gi bo tong xin, xin chi la, suk si jing wo ta, bu gui ge mu, 마시르타 보카르부 인신 소고네 나지 파르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티달 렁중 휜기 추베 과제 디더부 시가 디네 콘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 뒤부네 중니 파니 갱기 규비 뒤수 인신 갱모르 녜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무실 경주 리자와 경주 기두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신의 나을 숨보다 숲을 징체라 미 니일 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시계 발 승기유배 리기 봉부 최네 숲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爹呢强南金别蓝牌主江芒不同之语混子云朵熊蓝塔米林伟砸弹脱了 양나 고고니 자사왕 양나 편지 대리 집에서 제주류왕 양나 황제

니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차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교 니가르니 지도 点别 사도 인디엔 당가라 그 남방 주지 계산 매도 서도 点 니가르니 듀럽 사비에 윤종 사도 인 윤종 사비에 교육이 미리 가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 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견정 사비에 교육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계류 견정 사비에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시 등부주가사 사두 겐강부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님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규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빙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빈 탄삼타계지기 누가체질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림 베드윈규 조드 호타치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림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튼지 베드 호타체규이

0: hobar dimdi shibata, bule kungi, shidop chebe dang jibuta, lebu shiden ki dang yula singdui chebshi. Rangyong chong dangwe gi gune uyun, zanzu bu bujang lai jiao, chondur shubumase, yang tabi si tun le ji dawa dinzuta, la dar chegu chi tun dang ki lobchen chi naoji, kungi, jong yugi gachi dang yule chebsu, wun tun lobchon chebata, wun tun zulin cheba, Xi Jinping ki, dang zu gombo lobchon ta, chija ding sub cheba, yang tabi si tun le ji dawa, Zengzu li tun ki gyurim yongsu nyamzhi tuba jie che di. Longa cien juanga bi guo yagu zuk tuba ta. Pion chung yun rin di hui ta bi ta kongpi yong chi. Zengzu ki gen lin che gui bi nian su nao zhi.
1: Zhongku kongzhen dan wun nian ni lo jia dan jume nga kwa wara dimzhi xue ni. Lep ji dengzu nying tup tarbe dang di. Nye wei lue nang chongjiri yong ki shirim dengzu yong ki lak lian chumzhi nguan bara cha ji. Nye du loko chongjiri ki Zhongku kongzhen dan wun nian ni lo jia dan jume nga kwa wara dimzhi xue wata. Chongjiri yong ki shirim dengzu sardu chumzhi ki ju dun zu yu nyam zhip chi gu bi ba shi.
0: Ta ting ki chup dun chu zi tun dian bi chong si du zhi san mi si ba ta le chi bi dong lin chi ji ba. Gesamido,汤仓祖先记不错,列成习规制切一不他,随军给一日针对其南部基部民办,当祖军列团别别南部外他,三对切特,拉连接登据他,卢卡尔,卡地车兵所他,娘地丁色切地,西林当祖军登据,孙娘推背外不他,当祖军给娘娘切别当一不是。洛克重启重建总,和于向清清重措,加对土嘎军外别,列团入卡给入兵宣吧,张家家以, 当曾祖给蓝电不谈当云给内车吧盲错提拿学不接给批给那么军控前年重村南起吞空别具也不切的重村娘地边角都起了大年重村用给行走被拥抱盘牛拥抱归车突遇提林安翠重村登据卡地托车地米提为毛别清清重村军额托不切军营系送不是老个重给轮子总与面向登位给书记宣吧杨正给 俺最想土却坑几天不够穷于。莫不他三年年终期当自主二月女点土给我他。团内批给亲别盲错给拥抱跑吧。推勤苍满给他二部都要行给几特送给东西苍面心思属于。他们给错完你日行压度亲不提特度内决呢当给谁去上不他卡车特没几送不是。车不定用 시림 당 조경기 캐출을 신내 당연 협조타 시림 주경 총시 탈게 당랑 협조소 망초 니콜키 튼타 치총 칼미비 시무모츠 총길 용기 시림 당 조경리 튼 라린 최심내 튼토도 큐베 파르키 군도 냠린 토바타 등조기 니치 워키 총길 피게타 망초 리주기 넘버 사바 냠린 토기부시 시무와 제시 스링키 첩듄 대지 심규 침부 티총 시림 땅조경기 배수연 냠뇽 대타 첩듄 토네 응원배 시림 땅윤초 텁스 뒤말 시수네 망초를 셰프슈 주비 나니 응원수 통화달 총시 송부시 니외련나 화고 총길기 총초림배 냠디 변조 덥치르 동비 로숨기 차주 철시 제덥 카주 라달 체니 개급기 지주 개이 용캡 제덥 카지 제부주 캡디 당디 총길 시림 등조기 시림 주경 제배 텀진 제괴부추타 냠제 제괴부추 콩토르 동괴부추 제기레 튼러 니제니 머퀴타 시림 당정조 고지 냠진레 튼 딩서비디 당조경타 차게 텀진 주경제 송지 체남 딩서도 다니 탄참 텁서 뒤메 당예 내체 망초기 냠쇼 지도 제디 탄참 덥치르타 사디엔토 당베 미리카기 망초기 톰난타 기나 Dianjia nawa jie ngarbi tue tu qingyubzi. Loko chungwe zengzu bi buchang xuanba lo san chue tarki. Sardu zhumzhe chodom ta, penchun lopchung che bi dibu junchi. Ta dingi chabdun ki, la linbi cun karti to chabdun che ne. Dang zu gilung ngu zin ti wye sabo yungwa che yu. Le qi ngan cu, ta dingi che gu ti kugab su zi ne. Lik zhum nyam nyung lam lu jian ta. Pu bian jian tu gui di dang di. Shirim dang zu gyung sardu cue da che bi ne. Gu nam jian tu gyu wa che di. 총길용기 시림 당조경례 튼 게림 설비토 구리 동교 인시 송부시 지치니 탄 숨니 랑경정기 차샤 사퇴 전도로 급시바 참도 총길토 니버시 타딘기 전도르디니 겐용기 전도르 체시타 비도르 체니 전도르 조카 시타 슈누 사퇴기 체튼 전도르 구리 체유 전쇼바 수나몬 뒤기 안춘남찬니 경크 수교 되기 니산발 탄다 표를 슈누 탄 참비 튼제 구고 챔부도 제송부시

남링게 디린 헹게라 미마 디기 덴베 저와 개교 용어를 치버니 된진 앙탕부 인시부디 시부이 헹게네 도구리 유비슈 당기 적진 접게바 처춘투 랑게 지적기 겐다 조어 교어 중화타 뒤니 지도 덴베 저와 장베 미망기 제대 침배 뒤투 당 중앙기 미마 대화 진교 타종 제디 미망기 대자 치로 동화타 미 처용 얄게 동화 군디 동화 Tumujurchuki Chosu, Dungu Chibache, Benjortan, Jizo Pigegi, Gozuksatan, Tunabusar Ziyu. Lutu Xi Jinpingi, Sosinangwe, Dang Zhuangki, Gurmi Domdenki, Gu Chiwo, Nanzu, Miriki, Luku, Shigun Chishutan, Nushu Chishugi, Uju Gakjuki, Moktabla, Gagalangne, Zeji Luku Tibi Tor Quebe, Miyuki, Mozar Shiduyu. Chongsiki, Mimbor Tungju Jigzam, Uju Tubata, 총습기 넘버 균도 하장 신부 중유 우주각주 먹터블러 초용내 개그토버티 토네 랑제 땅키 미만러 튠지니지 체네 지도 덴베 초와 사발 뒤버타 튜무 조르초 응응교를 용외 럼뷰토 광보 덴보베바 챙유 왜냐 우주 중화타 의식

0: 게 타르 라리아 심진 디귀나 슈규 마세 지접 겐고치 규심다지 뒤대네 숨 고홍연기 말라데네메가 심진 디귀기 레게 제답단 제유레림 롭존 창주버지
1: 콘조 미세기 토단다 랴고테 종어 쯧제 콘조 잡딘 톱쳔부딘 제지 옙다 콘조 남자 드미나 조딘 제 르그 옙 톤드 안조 미규므딘 제지 응원의 셰비 농군의 이 마치 랑제르샤 제장아레 셈나레 콘조님도 마조 최고 삼주 콘조 케보 융그지랑아레 케보 융그리 삼주
0: 가저다웨 삼바드지 고홍연기 탱당부로 진류 냠주 디구로 마조 고르 책동 제베 닌닐레 마송와라 케보치 못도 Dulamchibu yueba, nyongwe ngara chwebe, gao hongyan ki simdun di gui ki lirim di chushun chongye dupe. Koma rinpo toshu ki jikzu chigan ti yin la majo mangshu chigan ti yang yin.
1: Ngwe mangche ji ganyi pinchu ne yaabi, nge kwanzo kienzo lakbe na yuebe ngu tezo nga yaada, tuju kazo na ngu tige ginpa dhe tukur chigur STV.
0: Tuyandamdu simdun di gui sewa di bedi chizu jaja kuna ma yin di, mi tewe mangwar gongko tong tupji. Kozui jibien ki chikun yang bai dima yinba shi. Gao hongyan ki ngonzi chiba shi na. Lobza hengrung shi la rogyo qirim shi kongzui kongrim ni chikur dhudun goro nga tong tong yue shi shi. Mi ngon su tongwe gao hongyan ki simdun di gui sewa tere lue jingi chia chubu du. Nyan bai ngay shi ngi ni tezo mian bai to ni jinglui nyam jui dibu shi wa ti yuen jor shi jang chi.
1: Nga chobe na mi jik ten tu buda mi di jinglui nyam jui dibu ki APP publin chi na 我们对开包国家的永续来国家的开始认识。今年年初，第五批年期间，月经高红眼睛出版了聪明的开包权威国的本领，那做准备前的，明天晚上马上去录制起来。明明不知，看不到么子大马小姐，满脚去，马上听人了，满脚可是前边不是的，出版难过节，推出可是难了。
0: 개발과제 좀다 얼마 과제 된 유명이 러블린디 소컨도 지그리 개발 시에 루디고 고홍연기 공림기로 와다라 지조된 게 체바진 소와 된디 슈디 차도 안에 체자 체에 미신 이치 소주고요 년도배 다제 체바 고홍연기 주비 지조된 게 체바진 시에 비 지유 버시티다 된담도 차도 안에 접수 시에 비 버시 주문 이인비 대민유니 통지 주문 체에디 미태외 마월 공고 동토지
2: 高红叶的这边，可能是说的，同样多，主要是玉米几个人的面了，每天啊，营业收入米，没让给讲三不清的面。真切个陌生人多，俺这真切个陌生人的收入米，大家晓得，每天看的玉米新鲜米多，大家晓得呀米多，看一下那每天名字么的米多。可能都主要是玉米真银米，米的，别的可能都懂的个面么，具体的主要提来经理呢，搞不懂个就。
3: 高红叶一家真切望说的早晚的通用明白，他今年年初的第五过节目的图个后面很多歌去加大你去出入都通明，决定垃圾，真切个么可就推就明白了。制作性的一年这天，修改一年这，碰到什么穷困朋友讲是，修改的高红叶没让来穷困跑是，有种时间的他们开包了个几个月嘛是，马子什么可不就交差不是。
0: 当然，做艰难度差不多呢。学个长嘛，团圆不谈，穷困跑个讲讲来，现代有嘛事？大家吃不来高红颜的，下毛阿基，初中时候读，日本王妈偏见当我谈，提到我决定提到这位，没长，伢来让我预备些。年到年俺来到中年把了，高红颜基，要从清改家具制作单，全国前辈，你把明年，预定明晚请俺来落实推广尊重其规定大节。
4: 期间都晓得，确定门问题的年到辈再具彻底出入多米一把事。确定天南，明山七十几楼，明楼高红颜色为制作期间天，汤马七不一能，我乃常年给燃烧水安全级别提起我也修建起身。但一年的修建，四十一年，通过他们身。林镇松山，木兰一年的男子破建级之下，我呢，今年年少期制作期间一不谈。
2: 杨确定天南穷困破建持续加印度，莫然了呀！春节阶段，持续抗战激烈呀，送过去呢。这座期间堂要从七个南修建，全面瓦了呀，七八开了去呢。俺村中国三千六平米，一间清华，愿意拉给三千里呀，几三难度。当到俺这三不说个话是哩呀，男子爸爸的困难给你不啥吧，谈不起被军人拆除个嘛的。但一年嘞，当到那他们工农的弱脚企业也没得。

0: 디 람서 등계다 네팅게 미나 팀제게 테레 미테야 칸데 제네레 도잠 양무요시 팀제 지부장 요마시 디주 신경다 디나 슝게 뒤메 파르게 개발네 셰비나 디주 신경이나 대야 세식 카세 요지 베나 교도티 네팅게다 야나 중국 진게 야나 교도티 난도 도담 진게다 지부 대비게다 누와 등계이바 야나 교도티 나리아 속신게 누와 등계이나 나즈 드릴리아 요존 니소 디주 진게나며 야나 고 진게이바 지고시 딜레 도지 계시 미티 레리 딘데 지금이나 난즈 미티 요존게 레리 티나리아 슝게 뒤마르 지제 팀제 딜레비뚜 시당 요존게 니와 디주다 고지 칭글이야 지제 팀제디나 제마시
1: 레세 지팽키 치고이고 링투 난수 지팡 규미 티 컬르 게브리아야 토스이 치모장 칭마시 마세 초에 나리아 제신 뷰키 강만 회비 지와 지시 원어 난체 첸팅키 지팽 치고야 슈괴 광비기는 컨제 치고회나 난체 모티 중국 시진 로진키 이겐 치모호 연기라기 공수지 세난도
0: nganzo jibe chasha chintu na tingune yawri dai ne le nganzo tangdo jizu chingge di su ri du ge dao ji de mi zonye chingge di to dan ken zhe ri du da zhe che gu shi de ji dan chen de da chim du ge jizu chingge din zhe ri du ge dao shi ina nganzo xian de da ji sen pu zhou shi ge zhe de le ke bo ra da guo ling wa da ya na nganzo da dong di ji li ya nam zhang tin zhe ju ji par ge da ke bo gun zhe la so ba gan da ke bin yue be guo ling bei na ga de du nganzo nge ba du to sun che zhe che gu shi Gabdidu, tati ngunzhi changzhige jibin chikushi mayinbe taashi. Ta kengang cheshu jiliya kanda parwebu kari minto neyine kesi nganzu gulba ngunzhi koran girge zirze naliya gyaguyo na tati dendin yozonga chachu jinbe nyengashimu shirayoshi. Yangme na kalu gyaguyobe tonne yoshi.
1: Lese, gilaliya tochen na shuhin. Simtun dikui sewe jikzu jiginki deya shukin gyalhazam tamo yozongi lamloriya chibishin. 停车时其实这车波也最被即便起归科略耶稣所不提他们请给家里他有马行缺点铁托尼怎么领定让里亚开波热个团闲里亚偏波准有念头对别恰恰的还将给公布一波谁不得不行我也是莫领给停地里行修参他小行停给给体位满位请路行及欠对呢求着真的给请路军西语欠多难受停给修电下过
2: 王想给老人家捂住那我这几面的卡巴西讲究卷子蓝牌都需要成立的咱们三星英国当然用具体来进行的认证他的有能力的部电影出了地面出了行就搞得就一个人的所以成了原点几面成了就行的人呢认证都变形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 ha jo
1: de shabsha ji o de chik tsu de shtaro nan de de
2: de wo shushu wa la
1: naze
2: yang wo shushu
1: chen de lemba de tigu de
2: ta ti ha ho ma sa ba
1: de loge badru lam ani kira liya pyai ni
2: naze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해 뒤잡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그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검사하러 가고 러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처음부터 가라면서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불비

0: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民主三边窝韩立方从康，林国小兰提杰克布洛特卡特韩立方从康。
1: 사디 초아사바 서동 유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제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먼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유 튜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난 사디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2: 흥고 저거 다르스나 강바 곰마다가 장부 대부여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흥고 대단 초에 견고 흥고디 그랑 토르 대부체 시나시
3: 다뷰년 있네 링고 딱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4: 经过大姐的横过的，见过个跌打了，松脚头的吧？亚美金边冷空地不灭不塌，过哪过鱼壳，所以亚美你春天时脚步青皮糖都撇塌，青皮糖给春节青皮路呢，结个皮青蛙拉给鱼边，即兴给凝聚立住边，明确的温度给冷脚头拉给过呢，明确的温度给稍微给头不拉，明确给巨人狼，可别没过不塌，那我拉下去就没过别托呢，亚内上头。
3: 三年，他是娘亲郎富康面康去，年头不是被开除，青皮糖，那年地糖地呢？邻国大姐给横过的关节吃了，吃不赢呢，点不接，农民来生产阶级公民多，人杰，那年刚不点面子，几俺人都干了几不上，他人赢那年，邻国大姐给横过的关节，全部也给几个人的，邻国大姐给横过的。
5: 巴拉达阿姆拉的皮肤也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怕子，不过年关有不能行，生不用不得哇。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不说的，那工得不面子。月方，那当哪位说去看了皮大？我们就给这些嘞，人民喜不接的，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准备，皮大喜庆的。那哇，那说东阿当，四处啷个？那哇，我这找不说的，那哇，得不面子。那当哪位说去看了皮大？
6: 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是不接的，伢们能做了。预防那当哪位说去看的，那我不当，那我暂时去呢，给了，第六给那我写经验。预防那当哪位说去看的，给用给母鸡才不写的。他的卡巴给不接，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哪位那头了，打捐经验。预防那当哪位说去看的，对他几身结果不愿意。那当哪位那头看了，从高度片面是不接伢们能做，过了孤单，过足过来没过。
5: 하세산에 하수종기 증권주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 여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0: pöp chashu ki tsuwe kumsu gyun gyangshi hyu. Jimzhu genzhen pege chima tanga, mi namgi tsuwe chuze gyang kondor chenbe, pyo gi sakwe ka ki tsenzhom tu, shingzhe tanga ngozai rik nami na tso tongyo yuebe, tingshib tsuwa gyanam gyebu chung hyu. Wen gyang su gyun ki sadung chidang tie, ngarishi rang sosor wang uwe kechu re yue jing, tini runzin bu me to tenbe chowa kewarwa shigi la. Tewe, sakon rinxin ki, simse ki, rinne si gyanse. Junden ki, segi chowa ti che tu. Nazu chen nga, chochen zon tu, balen che bara gyo ti. Kunye ki jenam tu, du ngari ki, chonden simse ki, du mu shem gyo yi. Chochen zon, chulu shang tu, yun ki kawa tangbu hablu pebe. Yang shen gya che we, sashi che moro, kuy gara yo. Gap ti, chochen ki naba ni. Kangchung sadoro kebe, Chichu nangki bie yu xie ta ni suma ji. Kawa te lumchu la zog xie xie gui yu la. Chir song we puchu nam ren yu du lo we bie de xie xie yin. Chulu xiang de yue bie chuen dian ki kawa pabyu yu rin gu yu. Kongi sim nang lablu du yu we kawe dama te ni guen ji nyam nan zang ma se. Nami nyam zom ki men dun sambu xie kya shi.
1: Nima, de da kang pups. 你不拉木拉苏嘎住用的啊用的哎呀我拉木拉皮也有的哦你不拉木拉苏嘎住我老这天别去了向哪里个大去你上的里向哪里个有的今天来个车差不有的现在他的爸爸你找三年苏过三去听这些呢大多切的不用吧一年爸爸你给用对清明度我就拿了过去夹子学的困难你给土真能给现在康婆的找三成熟钱不差别去了你困难你出书念你
2: 你你别说我阿不念全天他上的电视你阿不念那么他小三三差几让叔叔来了拆过醋你过来等等我阿你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 그래
0: 그만 그만다. 산다 댄준 레가라 튀바타. 춘딘 조사라 파마니 소바라 튀. 조사테니 샹네 지링업 줄 하기 사르히. 콩게 파마니 리가라 소와 계시히. 람파르토 춘딘키 파마니 킴도 수치. 콩키 수규기 심세. 출루 파샤 소고 인시에 소초.
3: 아, 다 출루 파샤 제바데다 출루 종주 상가만니 로주 유런데 그 세르체 임바다 라바르토 땅가면 샤젠 쪼위 값스 바샤 셰바데 제 사이콘 보여봐 로자르타 제 남미 두점 그 값라 마르토 사이주메 봐 라바르토 다시 바베 바샤 셰바데 나네 바바 바 셰바데 바베 임바 바베 제 도도 스네 샤다 냠부지 디나네 샤 셰바데 다시 제 루샤타 노르샤 강아오드
0: 양신 갸치웨 군사라 모터메 양신 웬비 남세 파동 테라 노루 켐비 순쇼케 노루타 모더메베 자당토 지가라 르신 꼼치 긍집스마 토마타 똑치 모즈 수바 세수 주기히 디귀키 루니 샤시 게바타 창마라 지가라타 샤네 지가라 뒤제 마오베 사제 시행기를 루키 샤타 데네 최대기 주비 심세 초료 파시 시에비 교제 아무니 네티 녹시 주역이 시
3: 혁부터래 늦어 산나 가 다들 어떤 저것도 마 세저것도
0: 최대 조사라 저거 아마라 공 워머 조시 시
3: 真的有啥意思？也那破格了。
0: 扎汤了点呢，错把他，努鲁念着说起。旁边村妹子切个他，扎汤托努鲁他念着解决。况且努鲁 yergui mambu didara che gebe. Tani lona tomboro lebe shi. Pame kyakyoki kumzhe ta geishin kogbe sungnyen tonggab chöden ki pama ni chongde tu cenju ge war su ne zadan togi changara ta gado nyangsu mi ju gu rewa chenpo chi. Chuzui jik zam gyo goyo gya, jinzhe minzhe mambu shio gyo yoye bie, kyuk zam shi le le bie, ma wa jing.
3: Zato.
0: Chuo dian kim tu, kala so wara, luxia ni seri nang ki zo ti shi. Lo dara pama ni ki chulio luxia, xia guo ni xiu zam gye gi yue. Chuo dian ki jyo bie chulio pa xia ra, kong chung du ne gabu chi gi yu. Lagbaru tu, seri guan bie lorob su, lu sim chue bar che bie sim se shi shi.
3: Darin luk gamba di, chulu baxia si so yi, chulu techo den bi seri baxia, lukia si na dewe tso ju den.
0: Gyub jinam, chaji an sara car chi, chuan den ki, yue jo la zi ngon bu su. Tangdo, lukia che jung cambu si dup gu,
3: 田地穷村做地我马赛没钱穷参不起东地先到民众我西团土除了爬些所瓦拉路西山马赛出席比亚没都民众我西啊宝贝马娘的那个车中的人那车上的巴士马王当那车上的巴士娘过的出席自己都不见到看不起月家田地托南起个别内马不远
0: 白衣穿的着这么奇怪的，就这样看着呢。白色体育高级，白色多多职业了吧？但也是稍微当花家伙些的嘞。空气却纯净些，出席难度，没些天连人没把些越容，出席自己他不用为干这些。 지 셈비 파지남 오티기 응어라 녀보로 자르거기 시 파샤 소디엔 타부 인자 촌디엔 도잠 남자치
1: 도스터디 추망 잡자
0: 치즈 유비 발라콩 퓨 칼라 소제 장초 메바 통급 드르스비
2: 또 좋으나 박사님 약 터지에 전에 뒤 쇼로 그러다. 쇼로가 도로냐 야 터지에 이제 전 가 따이나. 만야 뒤에 그때야.
0: 빠라기 주도 예배. 전된 말아 데로 치게.
2: 지금 소리 못 듣게 매주 박사 건너 내세.
3: 어.
2: 예주도 약해 가지고 거야 텐데. 야 전에.
0: 대제기 내가 니 가장 개강 채워시긴. 잠시 퇴배 주십 토. 치슈르 뜨고 테니 미남기 심세라 제니 치바 잠시마세 유저르키 루리 마부 뒤시 치슈르 뇌제 마부 게바티 심가라 디엠비 샤고 조심낭 심기유 차도 잠 게바타 티지 강중 사도 코나리 유에비 지부도 잠 루크 옥디기 캡지 겹지 적답 토하시나 저기 예 초주의 체급점 옥디낭 최지 지심 척주로 투유에 초를 파샤 최세유

0: 급 티르 산다 덴준야 닌지게 레가 차르네 나라 로리
1: 심부차도야
2: 심부차샤
3: 다이 히보도 사테미도 누쿠소고도 누베메나다 타야고도 제저 다티스웨니
0: 강베나 루시에 치심기 켄싱 能不能去新西兰水？天天。

남겐 디더보로 로규 쳔보 디저식 미조 쿠티르 대괴바니 레라보식 데네마시 카게 토제 미뇨바타 로규남 카라니보 테자 메베 던진키 투즈 카츠잠냐 르도 마다 와라 로규 타시 고르 ngarso pawa megin josa thiri gyubara ni chega zam gorki gyu taja chugor ki gangdang ge chab chebe deb debo ro gyur gyu wenya kangki du lu chogap lam nor te ba je dar shoro we ni ga ngar si chebo de gyu den jin ki gawaran zema khala chi no lo ti da ni kimzang ki ben jor yu khu zo ti si

0: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1: ཁྱི ཕྱད མི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가보치바샤다시
0: 미겐 암조 제톱유 너리수 심세티 권조라 갸치기 세리조로 제기유라 미남기 법착부 권조라 소모쇼베 검수의 상부두유 미겐 암조 소바라 루샹 사샤타 주십 러부제 괴기유 포전키 다리 루시제유 라제라 최감 내부적으로니 미겐 암조 소주듯이 주십 립립 수차르지 주십 나무로 도바타 조미 띠지 겹지 시내 암조직 수차우시
3: 아 내지 나피 산냠소
0: 김지 아자 디기기 보전 직부로 되어봐라 샘기만 쇠봐라 딱봐라 칼라 소주 망차도 시주에니 샘즈 쾌비 보전 칼라 사와라 깨동해 보전 나외 급수 따도 양세치기유 젠부 디와야 정김기 레가 차르지 카제신 디가라 용유 코니기 메겐 암조소와 통급 따주지 대유
4: 좀마소 다 좀마소
0: 디왕기 수요에 메겐 암조티 소다야부 총매에 참아 개무쇼유

나와 나사 메바라 미게 암조 쇠 차르바타 티지 러부 뚜므니 저지 앙사르체 러부기 쉐구 쉐지 지바타 초주 체시 초와야 약도 동기 유시 미게 암조 소와리야 첩수 약구 쉐구 체심 초주 투급 러부타 미게 암조 루괴바타 티지 차타 진부도 잠겸니 초와야 약도 동기 Tabdiwi Kala Sudan Ti Lushita Chushib Labuji Nyamtu Lolo Do Kuni Jundenki Simsesi Chegiyu

0: 체 오 조소 조소
1: 온다 돌지
2: 미게 암조 소데부 유에종 티니 김제 와르키 제와 섭도 동오게 제 삼더부인 제완 니니 지단키 김제 자로레 서버히 콘조요 와라 김자직 따라 편준 딸의 경례타 직조 직편 직이요

0: 이날에 내가 심주디 더르게서 체리 톤에 땅 고고연에 안디 니바르도 직배 슝로 질 쪽도 직배 슝로 랑가 심주 톤에 아니 내일딱제 난 고고에 마셔지기 미카셔지게 남다 알아지 키 아니 먼저 내가도 신규 삼 안지 제유 삼산 디게 팬토야 민도 내부토야 민도 개그 가데 좁토야 민도 주시 시진핑의 남배 아니 좁든 대할이야 당연히 수토야 민도 제사 니 니부딩 문제 가르쳐서 변종과 내가 심주디 직배 중로질 지제 아니 가르고도 개간의 쉬니 쉐크 티시 제제 지 캡공 용고 토네 아니 창고도 그 말하다 창고도
1: 시리디 외랑 디니 초 로드 민고 디니 슈로 변종
2: Teri lazer da jibe shunglu ji mala chawe kone ne la simju chi ni penjo ni mong be me ji le den pi ge dong le ta jo yin ba de min jin nai du li den ja de ma ta kon se har ge yong xin zuo yong bu to be ne ji tun le sar bi se ge na sa de ji me ta nem xi sa ga mu suo mala chawe ji zen ji simju le den ta ji dong
0: jian wei chen ga to ne da jie nan gu 고딩외지르와 로도지르와 디토르 딱제 남고도 벤 이촌 쉐세라 펜즈 생물 쉐세라 다지 시제 사부도서 니바도 세시 토병 안에 세시 덴병 안에 안에 자 비 안에 배주 당고도 니에디 가레서서는 넘시 직배토네 신뢰 넘시 직배토네 딱제 치고도 벤의 차선에 들이게서 넘시 부교를 하장 챔보리 골레 용 골르 시부 다 죄제 토르토 주요레 죄제 토르 치베 나로레야 벤조디다 믹세진 차데디 아니 넘시 견도레 데네 넘시 케발레 데네 아니 네레 다제 치고도 금제 가라스 넘시 원삼 올레 네 데스 제도 고 법 톱 체고 요르 주야 부 체고 요레 넘시 다다 마데는 로도 세베 키고 요레 로도게 제부민 토고 요 마레 로도가 제부 야고 다 토고요 말해. 제사 넘시르고 시고도. 신이 마부고도. 데네 상감르고 시고도. 벤 내게 주 내게 지게 밀 팬데 주디 던도고 자외 자게 신게는 주 사이는 주 태인 거래. 제사 세시 개바 세시 오 사란데 신스란게 개주게 아니 내가 법다 줄 저하요. 제사 상합을 보시는 것도 그냥 뼈다고 보시는 것도 딤하체베 내게 배조직 보시는 것도 마음에 내게 리베이션을 돌려주고 그래 리베이션을 그냥 아니 말아 하장 창원다 체시 토벽이랑 롭존 치고도 그냥 롭존 슈스드 가래서서는 더럽게해서 전부 린리야 아니 지금 내도 없어 쩌쩌디 여러분 계급 덮친도 소리 인지 롱바 프랑스 롱바 저만의 롱바도 소리야 내 하장에 세시 토부터 보여리 내 망보여리 법세에 토부여리 뷰게다 보여리 딘데 체그여리 제사 아니 마음배 텔리야 내 심주디 리베슈로 절 조고도 디엔 서구디 캐주 대비 리베슈로 절 조고도 캐주 대비 사두 신조래 피게 다야디 제사 대려 리베 중로고 딱세디 면에 용구 여마래 지 갸오르 시제 신구르 체리 깽외 챙가 넘시리 버 망보지 테네 딱제 제제 어 곡괴네 리주 요나 아니 내심 좀 야고 저 제사 녀디 비그 쇼구요 지 나도 부질 차샤스는 다 시제 탭자치 유순 야사제 투드치 딘데지게 다 데리데 담시에르 스페체 네르 심주 제거스 바 디 롱부 대야랴 시지 링네 신예 미 뇽자 베겨리 마다 베겨게 아니 나다부다 킬생게 민다제 아니 케브 인동도지제 마시 신도지 시에르요리 제산디 참에 켐나로나 니 데르데 슈데데 지기다 정이 강류 지 부괴 잠지다 지기 생겨서 년주 슈메주지 나를 시지 슈야 나를 Lakse sabshua kakeme, 디토네 가르세제 교를 마주 롱보디 하장게 시지링네 마담베 서구신보디 캠바난 거기 딜라토 나난 거기 제사 변중게 마음베 제 지 심조래 학도도 내 심조디 안에 리베숑로 털 따제 난 거기 따제 디야 안에 림베 림베게 녀레 게난게 좀보다 돌아 디네 계시 좀 빨리 하라 아쇼캬 디 덴덴 용토그레 내사디 그 로도디 사지대기 믹세체 이바 디나로네 미리를 펴면 가르도 기생 가르도 넘실 근도 근데 친도 아니 내 넘시 부교월이야 믹세체 가르도 세시 토비 심주 제우고 구동설

0: 계급이 저게 된다 첨부 내가 첨부 돈에 소비네 아니 계급 되는 게 자와 그렇게 해요 제사 맞아 신뢰를 돈난 것도 신뢰 제국도 대한 세리 돈에 제국도 대한 세리의 국군에 리베이션으로 돈에 딱지 나지 딘데지르샤 근데 걔가 잡대 투대샤 루규 대 투대샤
1: 시리디웨랑 디니초 로즈비 님코 디니 슈로 현조 시리
2: 신뢰니 이거 피게기 시즈인라 사드 둘이 내니 회기 변조 타게 용외 무시 사드 내기 편에 드럽더 튠베 피게 보라 지조 리리 칸니 옌난다 예지린 배 신윤기 제주는 배 신대면의 소중 제발 동진난
0: 다디네 아니 예 지게 문지다 시슌을 저와 지조를 비교 가르쇼를 소소는 민의 소경자 민의 마부고야 민의 대야 지게 시지 신예 제 레르데 슈토브 잠시 민바 시지 세 토브 신예 민망고도 예 되게 고는 쉐비 다 나더부지 때 킬생의 민단 교디 롱부대 미매베 닥세리 세리 망고고고요 시고고요 제사 민의 소경 때래 아니 시라지게 도나난 것도 오늘에 데르케스 남자 망고는 그 요리 벤조 주소 망고 등 그 요리 취재 망고 요구요리 신의 미요 말이 나서리 오늘 차시하네 딘데 내가 투대 요리 강부 직부 강부 친부 나로 동부래 아니 자라가 취재 지게 심주자 락자 망고 사부 제제 대요래 감날 카게 없이 뒤셔요래 다디 차츠 우다 디 마단 시시 요 말다 디베 뒤셔요래 디도네 가르조 미니 던거 요 말이 지조 토할 차시네 딘데레샤 니마 심주 로마스틱 단조냐 하람 뇨뇨르 미뇨뇨레 콤보레 디기네 라브레 요네 퇴교 미 콤보레 재산 디구도 민의 소경이 제 세션에 제게 대 도난한 것도 판 타나 파시베 김다 임베날레 대 도난한 것도 지다 제선 대르게스 신뢰디 조스 메디 조스 잠질 찍교 메도 디 체리 네 쇼고이 레디 근데 지베날레 코레 린탄 요레 코레 뉴부 요레 코레 핀뉴 요레 케주 요레 디 야니 쇼야 요 말에 대네 신뢰데레 대 지 나를 하지 냠용을 돈에 쉬어 싫어하지 딱제 남에 늘이 여봐 변종고 신뢰될 딱제 남에 디 변종을 남아 잠시 말이 디 전부니게 미말이야 로그 사업 지기요래 사 믹스해지 쿠리오 믹스해지야 두 딘데 지기 계단 딘데 지기 냉가 딘데 도스 만화도 중국 계급도 덥친 지기 중국 요래 봐 어 신뢰 원조 제 계급 주소 봐 주초에 가 요래 디 서구 메롱월에 내부되어 있었어. 디 인도상바 나라도 변조되려 아니 민을 띠인제 민을 사업을 띠인제 신대 민을 띠인제 약해 당구도 밤하초에 날에 지게 도난한 것도 학도에도 룹조소를 차시합니다. 신뢰 룹조 룹조소 차시합니다. 이게 비교 쉬어야 돼. 신뢰 딱지에 지어야 돼. 개체부를 지린 요래 딜에 지게 시제 망고 장애 요래서 또 쉬어야 해. 아니 타는 지게 지게 레리 자만 지 돈에 차시합니다. 신뢰 될래 코레를 한 것 자외 정치 지어를 될래 아니 도난한 것도 아니 지게 개차슈도 가르치고도 서서 변종의 신뢰 심주디 아니 지게 챔바 메른 거래 민 메른 거래 다 디다 제유고 민은 망부 아니 차원 주디 난 것도 시슈네 나 원에 다들 갑교 슈친이 도나 슈친이 도나는 거 요래 디 야오래 디 당리 슈그래 디 모두 난 것도 딜레 베디 원에 가오여보다 제수 일하래 아니 지게 도담 나냐 수요는 도담데 지게 카시님에게 나 어 디 심주대래 재물아 좀 만나봐 아니 나도 지게다 지게 체리 진예 인생에 수요 원에 카시님에게 뒤주 덤진제제 배수나야 아니 룹주초 지게 랍주 신뢰카 룹주나는 원에 장에 지게 시제대 야부창야 배준치야 지게 될 가신지야 lehri di zaa qingpo jil zi jie lop zhong jia di jie wini an dan de sangbu du zui de liya sangbu jie min tur sam jie an nye bu gui

0: 주어다 가르스네 신내 심주디 차원 주디 제제 난고 있어 디안 수수 유론 수수 캐주 된배 톤네 난고 있어 제제 엠피고 쉬어야 된제지 엔디 레게 첨부질 주도 제산 nian le zhe ge zhu lu ga re xue re sun ben zhong ge ne ge xin zhu de wo ne neng ri yue de zhi dan de yin ngan zu xi jie ma da sa ku na ge nang de mang gu xi do tu gu yo ma re se xie xu tu gu yo ma re di re ma do ji de ran le ya ne rin da me xi ma re jie san ji dan de du zu de le ne chang me cha wa zhu di da guo gu ne nan jie de de jie gua zhi le xia di xin du ne ge xin zhu de ya 아주 변조 안에 고소제 변조 안에 아니 미 망부치다 안 납자 카네 안 나제 아니 즉 퇴고 차르다야 부다르다야 자게르다야 제제 림베 림베 게지그란 세실간 리야 그질이야 아니 배준치 고도 아니 녜 비구 쉬어야 된대지 안 터지치 엘레자 용수 제제소
1: 스몰링게 겐디 두리네 기 준비했다 지나시베 문제 제지용 내 생각에 마음 모두 나도 생각 지나요.

0: 어제 삼룸 마톰 이기 봐 봐.
1: 길라. 다지 니 도스도 뉴스 침발랑 조세스. 고무소.
0: 아지.
1: 아파사강 튕기디. 나오네 시비시. 단지 삼단에 신나기.
0: 니도 교내 망조 된다. 니 조심 좀 하게 시해줘. 랑게 전에 니 다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디니 로주 자리 니냐 무이. 랑게 셈 샤오다.
1: 니니스. 길라. 니차 니키랑 틸러. 니스 가르타주 나네 키랑게 서서 시시남 통두. 나래 삼담이 계생아 이너 제투조 유는메나. 이는 니 제투문도. 니 돈도 롭초 망고 체구기.
0: 랑게 제지든 제 칸에 퇴용디. 오네 레라마다. 김교시 우치고 봐.
1: 모지담다 지구시야. 칼로와 삽 삼로가 세요리. 이네 로마 모지담베 칼로와 님부디스 모지섭서체 등리. 나 레갈리제 로지 조조도. 나 투베니 수디스 나 오늘 로고 충신샤. 로싱 튕기다 아파사강 튕기 직부리. 키스 미십이너. 나 로싱은 시 전갈 주우르마. 길라. 지만내 니 레카르 체비이네. 인지 삭수입체. 교요네 삼등이.
0: 당게 디디엘 시도 요체샤. 도시. 바로니 균시위기시지. 인지 딩서주우르다. 단단하게 세비 계시사마 균신나치. 다자 자격피 계신사. 지조 묘증사부유지. 미션답이 내 주제에 대니 장반지 지금은 요정이. 고쇠수미.
1: 고쇠스께라.
2: 让对的, 德比亚尼, 中这年不退有马里, 全大熊在这吧。 骗局三批前语呢, 你这情马里。 你也不谢谢, 乐不及连接, 这马年, 全大的这车队, 俺给请你马的, 郭俊伟。 这次, 我呀, 演了局的年初配件, 电价刚刚切不接罗斯楼, 我也得救。
3: 罗斯, 走。
4: 你先慌了，米的连户大起来，来个江浙一年公司对不起啊，车上普通马车的生病。监督司机，让给王吉祥参加一个接续的，你最低就这个这一名线路。
3: 有，
4: 组长，同我对接，我调，让俺是老九。
3: 让你们送走老么送啊？你调是调去。
5: 咱难得下脚，
3: 啊，这电话让那个来个送啊，俺注意的，学过头哟。你也得呢，忘记想了，老新的团队这里，老不是其他队友的生病。
5: 苗苗，亚秀，局长前了。
3: 啊。
5: 所长陈了，年前是李瑞杰在进士的。
3: 你是爹晓得，你是我爹晓得。
5: 来，苗苗，让弟弟穷不穷啊？记了，让了省队下年是给人。他见那所长陈了，省队官员密度，年是娃娃王吉祥，特地拿出地给给，那就脱不消。
3: 王吉祥的年节跑啊，让给肯定先说啊。
5: 他去年去干了，是三天的车下。
3: 那就酒店的王吉祥给困难普通养活穷人，我们今年穷不是。
5: 苗苗，让他的格列卡斯，你的年是给我丢。嗯，来斯。
3: 哦，大大是。昨天老李年三十九，三年俺光不是难说，去那了，总都终于。
5: 公布这球。

0: 도스네 귀신이 좀 어쩌시야.
1: 용아.
2: 티링기 차제서 뉴토아. 녜라 캐세니 주디에 직쇼다.
3: 소장처럼. 로드임라. 총도 봐서고나. 녜니 녜균십시.
4: 아씨, 러저. 장르 규칙이야, 그래요.
3: 녜로서야 뭐 기쁘다. 회교 쇼지. 녜기조 왕지장기. 알판다. 지세게 녜기. 게다 돔지지디. 세마네다. 겐세 뭐 기베 긴게. 도즈마도 노주 좀 쇼저 치자. 나 지장기 겐 송자. 도더 메베 긴지 요시. 전존에 나 체험 갔다네. 녜 당리 쇼이.
0: 老周, 전다지다랑 저와유. 디랑게 겐케오 마리. 지시체베 교등기 주지를 대비나. 내준디 왕지상도
5: 당리 루빈장라 튼다드 녜게라다 저와요마지 참응함이 징농추이 나래 후규쇼자 치세게녜다 젠다파기겐더 칠신샤 더비안 키란다 루징글레로게 튜도르 탁춘난사 니스심플하요마리 니상마 토체나슈이 디리 녜 균시딩섭체 상매균추남부 당리치기 마생악동한구우치게 나체비님부체로
6: 균시비기
2: 균시이기 로드 마젠 디바 수수는 좀 문제 톱디 야고리 근데 스타크 치고 메티엘라 나동 한국지 손도 서사베 제 타크 치리 동디 루지
4: 용아
2: 귀신의 준 어저 시다
0: 인다
5: 어 내수 드렸어 치세계에 류다 저게 칼라게베 출러 태예 촘레 송쇼기 24기 진다 전샤오동게 칼라로다 노업신지 류다지게 사가로제 전샤오동 제로스럽샤 이내 전샤오동게 넘교야오 큰디미도 디간 시세게게 류다지러 권주게 딩조 신게샤 디내 군이 팔러 겐더 충샤 신샤오가 동강 인도바 왕지샤르 인슈조지 서윤월 시제 탁주지가 친샤
7: 근래 티노키 키용비 줄룽룽키 슈키디베키키 마츠총키키 차바벅지
5: 毛主席的健康期的小千里千个毛面出的女士都是男满足中医来家境谈成家不如意很多三十个县了体院起来成家不如意三个个县了家具工资好生解决点压牌私语重庆那么些决定成家我们也送我们当心随把钱呢家不工资都忘了切不起不他对吧对的家不工资休息吧我这同头都说军军呗没上班啥困住不用不用不用俺都不过没没这我那是还没那么一毛
2: 看不撒巴勒谁不得看了得来开多了顶家啥有的但要不明送下可以呢不给呀我的有的一年大王孔嘛你老子看了这笔陈明给不要那这个的看了老美撒看了嘛老美呢我通通老子点个的老子点切说的马瑞既然看不得老子打火把修通的能不行问他谁没呗通过那生意不多长下不不是教个读书卷啊你没事才个去我能撒不呢
0: 看他俺不过没
2: 啊谁既然看不得 도공 교수 말이 넘실직세다.

0: 왕고장 우수 사부시도 현 부문도 이내년 탁수 잘 탑시 삼단사 도고 인체 버주이 돌 대문나시
1: 미디 후마로 나 봄에
0: 지나스 배 사배 제일 년 우리 랭가 친구 어 왕라 어 왕라
1: 忘了，忘了。

0: 길랑게 시시 단자 쌤 김민두게
1: 김민두
0: 닝구 칼라마 셉치 대롱댕가 용비
1: 길랑가 숨 타르시 니 너마 단가 체네 동의토 규시 심부 세주 체니 제지 샤두도 망소 된다 취취리 쌈니 너마 단 붙이 다리야 니 차고 심부 랑조 셰샤 니 타부도

0: 용구유.
1: 갤라.
2: 응.
1: 나 세제 차례위베.
2: 당도라 좀 무슨 비행이 더 차자. 저시들이 주의.
1: 터치나.
2: 야. 디랑게 재미민도네. 원고장 로비 칸르지. 재미게 원고장 제사스. 제사. 잘파 로이. 뭐시세나. 난 저딘 제시 알타 비던 거 마시.

0: 제요 말다.
1: 마리. 네 카바 뉴비나 냠스르 블록스 르마도 사브제옥스 럽디모쇼.
0: 니도 와. 장게 가나 이지 마체 봐. 미스니 요 아요. 미스니 봐 방다 걸다.
2: 전 소토르 왜?
0: 소토야 요 마시.
2: 장게 그저스 제죠.
0: 나 롤 제츠리 그저스 없이.
2: 장게 제츠이 뭐 그저스 제죠. 아.
0: 네 도스터도 제츠 잡으시도.
2: 장게 탄다 나로 제라 가르유 메싱 메서로 다양 심브르베 아. 바이르샤. 장고 대비 쇼마시.
0: 수고 대비 쇼소.
2: 이랑 쇼. 장게 컵류 개베 니부도. 싱규베. 최조.
0: 예. 어? 예.
3: 맞아. 야. 맞아. 맞아.
0: 예. 맞아.
3: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맞아. 맞아.
3: 맞아.
0: 맞아. 맞아.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다들 배워 먼저 배워 먼저
2: 쉬세요 저기
0: 배워 먼저
3: 야기
0: 쉬어 좀 하세요
3: 배워
0: 먼저 아
1: 과로 과
4: 라오저 장범부 치드 매베 규긴 조디 니에나 제 쳬브지 오슈라 러니링 키라자 자야 뭐 충분디 나 나자이
5: 깨라 나 로중뒤 레게겐게 날다도 제야스무슈 로니고라 하이다라 샤니엘 슝미베 나즈포업시추 나즈디 쥬카고도 제자니 제마니 모란다 망치고 삼추 어 가리 구제서 야딘데 님원의 주스 마리
6: 계세디 뒤 임베이나 아니
4: 힌데 만난다 오슈라 아톤도 계시야유
6: 슈다
4: 라오조 로니지 나래 창우랑게 지여리 샹게 멍고 틴제 치에자 나루이 베트 침스 티슈리 니 랑시 차우치 소수 친대 유베치 라니에 칠냐 데브지 다탄다 란 친대 유베 레치아 투즈 레브지 로타 니드스 지고 구지디 샹게 치다 니에 수고 심제 치모 나 생이 내니 시그니 마리
5: 글씨 요거지
4: 조建斌
6: 天这前年让刚不天算吧天这马前的用度耶人家苏苏举难顿解罗唐举着摇起米仓马大举给了打举着三家来了十九的他可是我大婆七楼主的让过谢宾不给给用吧用度啊海大让你压死你 고정거야, 여기 가서 쉬어야 맞소.
7: 아자, 야주아. 란로, 대부치. 나 동강 미상마, 랑빈야다, 능미지. 그때 그거 유네, 걔 당겨치시.
8: 다그리 아자, 돈도 안 믿고, 돈다 가루 유네, 럽장지아.
4: 야주, 야주 쓰인다.
5: 용아, 던상문에 쓰지기비, 돈도 가루 유.
7: 铁丝捏草拖个捏起来啥子铁捉起丝跟着切不扎多俺最低贵拿了勤长层面给我干了价值嘎姐接了肯就么就给我干了些而已拉不都是给不打接了嘛啥用给给人给吞大点引起去多拿着阿家招了多少点不拿吞大点捏去多些的些钱能俺落铁丝过来卡送啊学过头以后腿子全部打碎去阿片啊
5: 儿子，你到州了吗？不，老杨，
9: 儿子，你到哪里去了？
5: 啊，永安，永安，
9: 你
5: 真有运的。
9: 乐乐，别个，
4: 欧洲了，看不啥？
5: 不，看不啥？小李，你到这儿做咩？
9: 嗯，
8: 钱
5: 能给我做老几？拉啥去？
9: 嘿嘿，这
8: 个多，
9: 给这我多啊？
5: 让局长的名义，平年买账。

0: 미스기 롭스게 녀딘데 요즘에 미상매 사간 주시고 주네 녀든지 카도 마치스고리 뭐랑 좀더 줘 카다마다가 아카가 치스가지
1: 뭐라게 셈 너요 말다 도상에 랄라고 얘기 셈 말베 제상 교도는 도고 저거로 봐 계속 요런 거 라고 잡이나 카가 제고사 제고리 도상에 당능 시 좀 제던 거지
0: 저조라 아니 내 신이 시 기라모 손다
1: 도상에 문에 랄라고 잡이
0: 我那一过去，是的，给他是的。这个都上给徐主任，仓库都上给徐主任的。
2: 那我听这家呢，让给随便接接的呗。你可把手工起的，手工接接的呢，你来把脚着举着。这周了，你去让徐哥，俺来去上么子工啊？都上他哪里的了的？是谁给我签下是一年前定金写过的？让给都上给这个家别啊，你写么子工啊？快点子写过的，快没结婚定这记了。
1: 电视剧打这个钱呗，
0: 今年杨女士女不是啊？我去多清明，看到矿安徐州陪婆妈老吴家，天天拿酒饮过去。多谢，让
1: 你老舅，你是我多山菜家辛苦，老吴家的吃不了也不着吧？俺做这么一个良心，你算账，过去这吃不送嘛呗？大舅，
0: 用啊，就走了。
1: 请侬阿注意呢。嗯。有事别啊，你认得把你三叔皮呢，养困阿老丢的。用啊。请侬阿注意呢。有。我公公让儿媳，你最大姐嘛，接不接？普通妻子接皮，多怎么多？平平两种米给当中行。呵，开心嘛哩，六七家里六叔媳接不？今晚你做的这托皮呢，他就跟这结婚没性格的。
3: 欧洲了，谈他们让给多少的学姐，只过家务事多，连女工让过给当过这么的。
4: 有说，多少宿舍阿姐嘞，吃不起了有些，没家过定这些，如家用的不定这药的呗，俺已经唔多。
3: 可你定这，看你一百块些。
4: 呵，
3: 你在哪块？
4: 老师，
3: 底下。
5: 俺大把老爷买吧，你来年是给我用，别说不吃过也蛮多。
4: 听侬妈的阿姆拉，俺谈到罗塘水库里有桩天外差多。
3: 叔叔两个家用，俺是什么情况嘛的？
4: 哎，你也好对了，你为老谢那罗塘了，脚还轻不轻下是给？日下，听我充电的开源嘛的，谈到出不下多。
5: 用啊，让俺多俺的姐姐读书也不学，生意罗塘了，脚都给我着的，大大是同桌记忆的，老谢那了俺罗塘来嘛学，搞起个主意的。
4: 弟弟来了不是？
0: 你罗塘了，三木桂这些啥别记了，去让怕手小。
4: 用啊！俺累的，谢谢你用啊。好的。可是这些嘛，姐姐，俺这咱们中间还是一面心没变。可是你丢的。
0: 俺累的，俺累的，心没了，也不念小天桥。
4: 今天的呢，这还去打？你可是谢谢。
1: 有学有学，
0: 俺累的，
4: 给你，给你，冷嘛是的，冷嘛是的，麻得的，你再进去，
1: 就在这玩嘛，就这，
4: 有去。呀，
1: 年味气的不是这样的呗？看了嘛年味呢，总觉得有点跟你怂嘛是。有点你吃干嘛去？俺累的，就没。吃干嘛去？干去。啊！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有毒
2: 왜 재미 깊지 이게? 별 주다 막 재는 그.
3: 소파 교수님, 이제 어제 신청 매배. 범지 로인 씨가 제가.
2: 흥, 네 종이, 네 온유 근처 씨씨씨, 별 다 좋아할도 아. 교.
3: 저 지금 말이, 난 인도 비, 미드랑 주저 르베. 군이가 나보 양너 뉴시다 타지, 니도 배 타주 시지.
2: 니슈 같이 인스.
4: 你是龙马吉达，我龙马吉达，龙马吉达。
2: 알아,
0: 무슨?
2: 알아.
4: 예,
2: 알아.
4: 예,
2: 예.
4: 그래서, 알아.
0: 보고 봐봐, 남담이 누가?
4: 예, 예.
0: 알아.
4: 아이, 예.
0: 무슨?
3: 我自己的，那样干。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爹，你自己不来， 你要养家这些就不错，给不得你个朋友带老回家死。你把那个爷爷钱嘎嘎出的，苦你个年数啊！你趁机个下去干过钱不咋么意？
5: 你最可怜的，给你们打中事，俺就是有我理解，他就想古板么多，可是他家里给你有二百。
3: 你家里也没得，今年农没吧？可是先把一些钱，你先把一些钱也没白，俺也年多不起了吧？
0: 马上你回你了，俺人都不行死了不行。看到人都不进，我那些那家里给他们对不起去。所长啦，你忙着给兼职这边， 적담시
6: 第二盘个啥个年准代表官的，与小东这边念书时，第二就是作为老师的那年去过念书时，同到解药所抢到东西，让我打麻雀边念书的，谈的年其他面，两面没心大事之间呢。既然个俺都是些事业活动，罗塔年准设置的清不起码呗，然给你充给就是九百所起的。你让些有账面没有？罗塔年准设置一年，新疆个东康个许多起个人。
0: 没事，俺年终设置了九年，急忙俺东康个姐姐他们让给出去了，劝你个大多些。你也真是啦，年终的咱们幺二百所长啦，年来个罗塔年终设置了九十三，年女婿有个短期，第个月两个要结钱买这边，这是只要退出去打款时，第来去让给没心大事之间呢。
6: 所自己这有的，
0: 俺东康嘛用光了，主人走了给捡起我买这边。
6: 用啊，现在让给点做没让自己这，急忙年末就没让给许多起事了。
7: 啊！你可真是凶人，所长了，你来去让给。让给些么？你那急忙呢？让给母体许多些。啊！喂，康桑，
0: 所长来了。用啊，你先说。啷么啥用过？所长成了，妈的，所长成了。
7: 主任成了，去不去的？
8: 俺顶这次没表达，他那个年纪不是大，叫我表达。哎，那是。
7: 所长成了是本职吧？
8: 嘿，主任行不成了？你也心地老烦不走，没体力啥事。马赛，你去大姐三不起我是吧？
7: 你去大姐三不起我穷。
8: 新疆俺东哈，俺最老早些才明白些，年到不少一年，两个就不是啥事。忘记想给别人弄点钱不给小雨给嘛事了。
7: 开始忘记想给我那吃那给药呢，看做他去跟着吃过那吃，俺什么也没。
8: 对，老范，所长来了，你最最不巧是，不定你到保姆的，咱们小皮干给两个钱也是啊，两个钱也不定你到保姆的再多少些，阿拉同辈几个你最的，一年忘记想给你老婆加他去干啥？嘿，主任想不成了，忘记想给家里这边同那多，阿姐姐，一年其他的这也不是。
6: 他就去这个偷懒了，年端端不怎么是吧？俺这年多不过节，你们到兄弟节，他就钱有呢，年纪挺这样嘛些。年多别，头一年节吧，春节节的拉回家不的呗。
7: 嗯。
6: 他的两个来年做个人参谋些，你来三不先说。不，你给保姆节了，我有些忘记想把别的家家亲戚，忘记想把拉回家不的，搞的就忘记想给普通人的春节节，说说，年多一百，托单点啥赚钱不的？
7: 顶这孙子，家里这边托你读个。
6: 让些当爹呢，俺是你那边托你一件事的，家里给把资格读呗。
7: 哎，没事没事，你顶这辛苦没？
6: 都是所长你了，明俺自己整治吧，你俺东康吃些，俺来他去吃个，值不读个。
7: 哎，这个，来，老范，路，主任成了，记得，来，
6: 你来去。
3: 所长成了，李光明是你的，我那没弄个解吧？哥对你解不得你个钱去了，刚过钱不怎么的，现在年年拉回家去，家里也不是个。
6: 等到年让你吃喝吃这点钱能生活多个？ 리과미 이게 란체 가부 딘데 숨에 가리 메신 거베.
3: 맞아 체 가부 써야 체도 봐.
6: 신 디브리. 금제디 라신창아 동강 인도 빈자 체브리. 신창아 동강디 탱아 참에 메비다서리. 나 동강 신다기 럽존 단지 니치세 메비리. 이네 탄다 말이. 코종 맞아 체 가부 써 개 말이. 이네 코종이 나라. 맞아 신창아 동강을 통주 지거리. 신창아 동강 기니도 베 레게 좀내 대 더고 지거리. 장애 쇼겹라 로타니 뒤서지디 카티 야부지리 만조 독지싱에 미든조 따르주우리 만조 신장아 동칸라 조젠빙 능싱 미딘제 유브마제 라능싱이 퓨총민의 딘제 유브시엔주우리
3: 니신 소정라 다니 카케 셴모요 히랑 고슈시
5: 리와미스 예동네 테차타 취샤 만조 신장아 동칸 나오거 등메베다르다 응니 로조스 장애 제가 친구
6: 육셔 리광민게 간소제 제 말이 직전에 수술 내가 내부 친구유매 라주 친구 되어버리. 어리, 선이 로타니 든 서지 강어 수고 친예리. 나 옛날 주로 손도 조유. 자기 양 동강 접시 직교다.
5: 용아, 이게 친구.
6: 용아.
5: 오야, 다지수, 기란수 강교 레고비. 나 라주 도담구를 기래 가서 유매다. 더도 중하. 주제칸 가수 유메디게 토스케다 디네 딘자 규즈다 니동 규즈 카바 망러 유메 셉 소시 딘제 총비나 나란주 제메레가 제대 요시 던도지 유 뒤도로 망소가 저와 셴비체 망소로 고요 카르 유네 안주 다가 채우시
3: 둘데브나 롭뎀라 랭게 리주 톱 슈쇼 키라 양성 즐레가 섹시난가 피아
2: 타그리
5: 용아 슈기블라 제나가 중인다
3: 페고
5: 슈기블라
2: 클리피고
5: 용아

0: 찔라. 다이니 떠비야스가. 아야, 야고스도 가고네. 제만이 사지리 녜르다.
1: 참랑제. 녜가레 여르다.
0: 에헤헤 단등게 니한다가 시비 깁딱 줄샤 토가나 데블 깁도가
1: 깁이요네 란데 데응메 봐
0: 나한테다 다시 투스네 지만에 나 디데이 나라니 님도 데던 거
1: 용아 세 레게 감사
0: 감사
1: 키나소 니코 디군에 임벨
2: 예예
1: 나서 신청하 동 칸에 로탄 서클에 니 튼서스 수야디 대외약에 십주샤 체두리 지만에 키나소 차례 가르요네 대패야나시 추수 뉴스섭시 뇌시대니 요리라
3: 어, 니네 템도 소그룹에.
1: 템도 소녀 이는 나 동한 템도.
2: 아니.
1: 저 이네 케나소 총배 팔러 겐더다 뉴스인 야는 아주 로봇 세토베 강에 가르요네 대피다 다그리.
0: 다그리.
1: 야면은 소주초 진주민주 소네 다그리.
3: 아니. 내 진주민주 시야야네 그그베.
1: 니리 인 거죠.
2: 나 진주민주 시야를 가위.
4: 나 신청 아 동화라. 니도 규무지제 다와지 대슈지. 내 좀 먹고 통하라. 내 좀 먹고 화초. 니 럽 좀 먹고 신출라. 삼례 먹고 담비. 디링에 기란스 되게 다지 좀도 줘야 내 눈이 다 주지야이 당고디 알아줘도 남지 유고 망조게 긴저 허방자 싱그지베 아 니부디 소장 진고에네 나저 도담 지구기 내주 신제 가주지 리광미
5: 알로
4: 상사오 바상가 소장 손사 긴저 망조게 상커방자 싱그지베
5: 어 지장제라 디구니도 바 니마기 지도자 가유자
4: 디가르니도베 삼로드 저 담비 인기 마시. 是吧? 기란저 망소 상제로 능주 등기. 네 드린데 댐비 소인. 님은 드린네제 조장 장매 수주 도담지 유 망조라. 커방자 지자 세우유. 딘제 제비나 남지 여외 인고를 기란저 커발레에 망류도 되다. 동외도 네 니세 원로 저도 제비. 저지도로 네 커방자 샤비. 탄도부도 나가와 좀예 망조 숨례마 좀 디테네 계시 망조라 자자네 주 체비노 망세게 찍지려워다 야능아 통하고 되자 가바기부터 중고시 레라버 기란조 숨부 숨마시 이내 안주 망조라 가방자 지자 체비노 나도 님 도베 레가디 시세 낭세다 짐지그 뉴슈디 땜부유 중고시
5: 지자세라 가기니 락다치기 이내 나레 삼자 서샤치기
4: 디저시 전사신 계시 장거 도담 지유로 미추르 섬주와 신비인다 미가 쪽에 장거 빙신 그제아
6: 디티에 나래 나라 견주 지인 나 신장아 동 칸례지 로지즈네 마고 봐 디글 주야 뉴뉴이 지다네 미니 숨즈게 신의 격제리
4: 제너라 Shanzhao ba shan la lo xi diye bishi. Mi kha zui ge, rang li li huang mi sige yu bishin gishi.
5: Pe jing kya zhe, xi, sum zi xila yi la.
4: Hm. Nian dun wo de la bishi. Kun su, ngay kiran zu samja la gyun zu xik me. Ngay kiran zu ngan nu lu lup zam yin.

0: 오야.
1: 왕지샤. 자야 깨친다.
0: 동아 담바야치. 대랑에 하고 도고. 동우도 나야 깨치메 가니.
1: 자야 깨 할치메 신기비.
0: 네 할스레.
1: 벨레시 신기도가.
0: 니랑게 신마리. 지마 니랑러 제시게. 단도 니 퇴서세기 기차 전부디 발로 니 기게다. 디네 로타서회기 초부유배 송래 총수다. 킬레 돈도 디후 공자체. 돈도 토간 상매 밝게 말해 자우리.
1: 발로 가서 깨부지.
0: 니게.
1: 아주 오게.
0: 마리 니게라게 잔치자 겐키 송송.
1: 자다 게라게 나가래 같이 실주지베 아.
0: 하세. 딘제 허바 체표유래. 니랑 로부셔. 마세 니게라게 망설어 꾸노 쇼르 송문도베.
1: 영아. 뭐티니다.
2: 감사. 신청아 동한지. 감사.

0: 저저라
1: 계속
2: 아직
1: 계산랑다
3: 사장세야디 이네 봄에 먹었으니 여시비 니에치는 따따란 대미도 멋있네 아저 수치 미팅 제 마지
0: 경외다 제나 교어 정보 두개
3: 따따지 니에키랑 지 대야유 시다
0: 사등 제 라쇼를 키네 키용 봐
3: 등기니 아저 수치 나네 자대조 통주게니 제자니 라쇼 도스 키용 피 시다 등주면 지시비
0: 면자르시야
3: 뭐라나

0: 제제 개베 급나베 섬주제 취기 전도로 통만이 왔다. 상당 총총 집시이 전수바 갸타니 슈 덤규타 세주 직제제 카 숨라 예네 전도로 제베시. 콘즈 시림기 통을 타 송제 제디 세주 조제 제바타 미리 튠지기 덤규 련웨 당기 직슌 사도 시림토 시템부 초 토교로 군디 TV시.
1: 스몰링게 팅디 편중 성경념자 년주시사
2: Nampal hige ne, tibwe maawwe sanjo kien tue na churye tindeki APP siro na.
1: Sangguan jeyo.
2: Sangguan jeyo.

남링게 디릴 헹게라 미마 디기 덴베 소와 개규 용어 시버니 된진 앙 당부 인시버디 시부이 헹게네 도구리 유베슈 당기 적진 접게버 처춘투 랑게 지조기 겐더 조 규어 중앙타 뒤네 지도 덴베 소와 장베 미망기 제대 침베 뒤투 당 중앙기 미마 대화 진교 타종 제디 미망기 대자 치로 동화타 미 초용 야르게 동화 군디 동화 튜무 조르초기 초수 등규 체바체 벤저타 지조 폐계기 고족스타 튜르법사르지유 로튜 시진핑기 소신나웨 당 중앙기 규르미 똠딩기 구치워 나즈 미지기 루규 시균 체슈타 뉴슈 체슈기 위주 각주기 먹터블러 개글랑네 제지 루규 테디에 토르크베 미유기 我才是对的 정세기 민벌 동조직장 위주토바타 정세기 남발 균도 하장치부충유 위주각주 먹터블러 초용네 개가토바티토네 랑제 땅키 미만러 튠지니티체네 지도댄베 초아사발 뛰바타 튜무지오르초 응윤교를 용외 럼비토 광보댄보베바체유 왠자 위주충화타 위시피버니 죽지와 잠시 민발 초아사바타 베더사르베 고츠부시긴 폐계 도민요바타 강림무중외 내듄 탁주타 총계타 총세부알기 해바충도동와 미초용이알게타 미마창문 튜무주얼추용화제체바 더동 베준 티외망화체구 튜럽사발립지 미마러 디기댐베 조화계규용화체베 낭듄 티외 피숨초수치네 미망기 톰난타 김나 댄자천난제러 리구사부유바타 망조 팀경타 창샤창디 딘자 쿠류서러 리듄 사브 유진 미망기 티웨 레베 롭스타 티웨 딘베 레가 티웨 루이 침베 용법 추제 티웨 토웨 면주 최대 섭슈 티웨 김낭 퇴베 뛰어가 티웨 지도 딘베 쿠류 티웨 퓨숨 초베 삼베 링네 초아서러 리구 치신유 미망기 리듄 티다 죽괴나 간지 체퇴 긴지 쿠르심라 딘네 망조기 뒤로탄 튠베 망팽기 치왕을 주괴바타 망조기 삼자 강리니네 리슈타 로브소 면지소 망팬 두괴러 군디 당디 괴고 망을 띠워타 덥지 망을 띠괴 미망기 디타 외세 튜베 네법도 샤네 최대한 디당기 뷔제타 섭슈 추제 강교 토르 당토 디당 조아 계단 차괄 체디 디당타 변조 지소 튠정앙 폐계 용어 차괴 미망기 삼베 링네 초와 균체 매발 표숨 촉수 당내 링네 태기 미망기 꾀고 공화타 미망기 삼베 두슈 치르 동교 슈갸살 체디 링네 사르뛰기 뉴버 치르 뉴인디엔 동교 겐캄 코리오 삼베 태기 꾀고 공교 링네 겐캄 시베 죽용러 무티 군디 당디 남가 티웨 야타보탕 추무 티웨 탕와 서시 티웨 뒤타보제 용화 치구 뒤즈 까르자 삼양 쯔린 체네 랑조 추수수 민주와 치구 Nyangatha, Denlongtha, Dengi Mebe Rengshingi Kingbe Tuibabwo, Dengyugi Lengbor, Longshi Lepja Yongmi Simu. Wengya, Nganzo Changme, Yiji Chirgigi, Chakja Longzup Chuedu, Cedu Lenggen Jubsimtha, Genzhi Kursim, Siji Chorsim Jiege Tone, Digi Denbe Chowa Nyamda Dueti, Mi Changme Ngodone, Ngarle Lhakbe Zumdang Chuwata, Seba Chosopso Yongwa Chigui. Nambilige, Dilingile Zenshizam Daga Shigin, Nganzo Jime Lezena.

0: 야. 와.
1: 어. 디니 까줘래.
0: 자왕샤. 라 쥐어버니 불 빼지. 쥐어버니 왜 마세. 라과 레아미 겨드려 시작. 라 레아로 워시어미.
2: 마샤는 마샤버리.
0: 자왕샤. 쥐어버니 발라니. 라과 레아미 겨드려 시작.
2: 도쿄리.
0: 자왕샤. 니 쥐어샤 톱다라사 미두. 장원샤 라슈비님 치시 나 시즈는 얘랑 타바된 거 아니 장원샤
3: 디디치 얘기 오르베
4: 도슈아 왜 캄사 인화 체념배 도슈아 인화 가봐
5: 도슈아 그냥 디시아 얘 도스네 요거
4: 디시다 디그데도
5: 왜
6: 이화 랑밤 좀 내면 빼리 예수제 과장하다 자스 디데문에 어이 찾아 줘 마
4: 조원샤 랑롱체 밀시시다나 롱고 토버딘 제 제빈 소뉴그다
0: 너너리 맞아 롱게 계제 시된 닥다리
7: 봐봐, 맨이 로용 거유.
0: 다양한 용기.
7: 가자.
4: 오라 감사.
0: 어시, 보면 영배. 야, 되다 되다.
4: 디키란 표야이.
0: 어시, 쌤들의 새우 말이, 새우 말다. 담냐, 단독 할라다야 두수리. 라래가 뭐 짐지, 나 로용자 가자.
7: 다시 한 가지 진다게, 더 담대로 창마 삼등기. 재장은 이 나와리를 님님이 녀소시. 은이 진리네 소용이다. 봐봐, 디카시야. 디 봉하다 초공개 칭아바우라는 예비
4: 오세
0: 담냐 잘라 가르게 계셔 랑게 가 루베스 계제 니가 약자 치고 말베
7: 디바우라는 신문과 루베디 탕구 예비나 소편도 실하여시 치리 내면 용거다 되다 바우랑 루베디 능시 로갸트 쓴것이
0: 라크 주무 좀 가시에요
4: 오라 꿀로만한다 루베디 쓰다야 오네 여워시 담니에 답지 라테제 뉴브스타 키란 라선난다지 만비다 요마시
7: 제장세 봐봐 녜 야야이 바브라 로마스타 녜 바브라 롱치그르 삼체 간존네 덴신랑 같이 비 스미레 데제 오늘 롱치스와 봐봐 녜 뉴베 르베디 갸세도 와
8: 아자 녜 라파 아자 녜 라파 고
9: 녜 라파 녜
8: 라파
9: 녜 라파 녜 라파
8: 녜
9: 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
0: 呀呀呀，索西索西，索啊。

0: Zi, Damien.
1: Zhou, zha.
0: Kam sa.
2: Damien, rang ge ruo shi bie.
1: Zhi zhi zhi.
2: Ding chen ning jie le.
1: Zhou chao da, a zha chao da.
0: Kam sa.
3: Zha la kam sa.
0: Zhu bin da,
1: ge a. Ge a.
2: Rang ding chen dao du ye.
1: Ni bo gao la tuo ga zhi wo. Bo gao la, shu yu bie. Bogola, to take you in the manash, near Babe, when you need the Katakun down to Mashi. Bogola, Mogola, when you drink down.
3: Bola Malas, you are.
4: Damia, yeah, they should.
1: Baba, let her go at you.
4: Quanta Songadine. nga bira shidam ni nyu shta
1: ya tere ara ma dom je bira do ya karim ba
4: ge ji mang mu de kre re ya ju
1: ju shi zo
4: gu da ran qin ta ge po mo che go de yo ma ji
1: yong a tere bira ya gu dong na
4: yong a yong a a si po mo de da de da 对的。 彭秋红, 阿公啊, 心锁心, 是吧? 接着克克杜摩托, 过着些心个面, 接着卡起, 当女上, 谢天面度, 既然你, 干若这不得, 也好嘞。 이내 템도디 내준 샴보르다 자 사지디 내면서 제마 키니 샤스겨 초환이 보이게 보이게 비는 큰 제자가 랑글 내거대 내준 지리 템도 매나 보고 표조가 왔다 랍자다야디 내준 지리
2: 오라 나다 담녀 숨나 제지예 칸다 쥔다 유배시고 또바 레스 마시 아 키랑 톨데브나 응니게 키랑 강에 숨마시
4: 범철홍, 让读step什么呢? 범也护着这些. 一年俺最那个那句, 当年让了谢雨给的. 哦,弟, 你让听这些好, 你不见吧,是我最美, 藏马,不穷当年的话就见, 俺见过不到虽然的三处, 躺在去年罗群居里, 念着他嘎罗色的这个马里, 强死给为呢,估计不差不那些, 三当过去的, 我呢,要是喜欢我的, 切早上给, 当年, 也会用不生不多呢。请你, 这话见了个黑。

0: 수입아. 수입아제. 수입아. 아. 가지 해 봐. 강부시 예배. 차야 여러 말해. 아.
1: 장경아 세고 성도고.
0: 응아. 나 가지요.
1: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보면 nga khadu cheche sab sui sige nye sab sui che di ge yu da nga yaf seo ma ri nye pomo yaf seo ri
2: yachi yachi
3: jidung chingmo teri gale do sui da do sine so liki ji so sha yak chua
1: ma nye kaya chene yine nye sha tak ta che chik sui yu da ori liba rangi nye pyo na ma kasi nye ge xie du ma nye bu da kashu do se cha su sik ma sa si la ba
2: 계정마시
3: 어찌 들이 님한테 그네 샤비나 로디게 날죠 소디네자 나이네자 고다르버 공포르타 뭐네 공포리
1: 아 미우이보 미경통 다상보 보고 링체브리 하 바오이네 착제 왕세민도 와
2: 다디
3: 니 니로 보죠
1: 고야민도 아 로루기
3: 야
2: 량제
4: 看来谁在中门呗？有说有说，
5: 啥人呢？
4: 啥人？呀，小猪猪猪，我那也好水下。哈哈哈哈哈！那么老头子怎么多？爸爸谁呀？你可多？你也拿不借用么？就爸爸说拿不借去，爸爸说拿不借用多啊？
5: 啥三六好些多的？ 바베세바 금세도스도 차스교 부기야디 가로지부다 로하지 제마 보고 팀도 그제시가 보고 랍자수도 그제시네 봐 디게 상문에 투시 답답이 요마다
4: 아자 로디게 날라 아자랑 베르 출로디 없어 봐 초공경아 역시 하시기 권존 안에 니지시 템화시스기데 니에셔도 달로 없이 초공경아 루시심치시 니모라가 샘자는 용구만 싶어
5: 초공 여도 아자게 가부유 탄데네 주디 바베 무튼치 워마지 바베 무튼 마제나 긴 찬스 겹도 워마지 산다 초홍 베츠치 제니베
4: 하나가 삼만고 드르 당놈도 제마 된다도 저 제마 셰쇼리
5: 첸 초홍가 할 수도
4: 브라셈 시라교샤 마냠도 데미스기 다다는가에 가르지 최고 났음기
5: 다리네 주디 남자 제아 마지 바바 롱라제 데어시 롱런디 케케닝 마지 클리지 규르다 클리제 가드시 규르지
4: 문에 제나 바베 문도 제마제 케케미도 저디 아자랑 거로 오신 지와
5: 아자게 랑 초릉리 근데 쇼고 저래 쉬다
4: 니마 아자랑게 저시도 소빈 수치디 소강에 전에 대로 붙이 있어도 다능 아강에 제사 아자랑게 로보시야다 저거 로보시야 켈리나 나이 가고 게 용마시
5: 담냐 랑 튼다 니 튼다 시 아자가 로보 최고 주
3: 미주영아, 네 수두지 집에 겸 칠심불사.
2: 칠심시에 레우네 숭퇴주가 다도에 아.
3: 숭퇴주가 말이 미신의 직미도 네 팀에 들려라 로디브지 클라소. 난다요 마시. 지금 쓴 김매장 칠참샤 심미주.
2: 라슈다. 보부디 라주 양유를 야고 체자. 쓴다 김매지 나르노드 매매죠.
3: 로마요는 약슈리.
2: 샤빙이야 보고 촉신 시험 받듯이 나라지 회주에 미래 교합니다
3: 하지 로숨주 락살이 오르다 되다 동도 파문 일샘제 다라우스 딜레 교스 남아딘 닥다시 지마 힘자신 보고를 시키비이나 흔히 고쳐이주
1: 펑리방게 나르제 시부차 마 퇴용도와 예수 챔비 정화샤 랑하시

0: 하시 라데 주도 정하지 년 하시오 랑게 막배 봐봐 락밖에 안 비이너 깨자시겠다
1: 가지 원내 직지시라 채는 년 락밖에 안 유입도와 깨자시네 최우지 나 시금도 원내 시야 개미도와
0: 파마사디 수수부기 채도 가리이네 뇌동치겠다
1: 玻璃爷，给我接东西的。爸爸，俺家养了个四个皮子。儿子，老大在开路啊，俺也老大里面拍些有些有些。哼，怎么的这么些的，得不要在意。哈哈哈，俺爹有钱，让他全当水都是年银，年些久了，过年个年纪得给钱的。 다 두주경 마시아
0: 랑가 댕기 체사비
1: 어
0: 재능하다 주도 체와 개미도
1: 지 니에 수동아 저게 람사 캐린 그리스 저 장원의 포교 라지다 란다 니세 직수다 나라지 생물 사비 초 라지다
0: 마더다 모더다 모고 니에지도 야니 캐린 그 뭐총아 요 니 요
1: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니구미 도고 아 양열 가로 제야 제도 나는 티샤 뇨조르치기 아 교부디 오네 하부 차다 죄샤 다지마 양열 도시부터 봐
2: 아 부디 니 귀유 나마 락바라스나 꿈도지마 나크바부디 냐르지지 지를 하고 했나 깜시시 진토 마리세 탄다 야르부지 심충도 합체마도 정수 증언에서나 라키 마시 탄다 소레나 코어 창매 여우시라도 쓰기 내게 돌을 차시하네 오늘 고대다 주도 저렇게 해서 슈늘의 집은 내바 지금이 두고 직전에 지마 부딩 아유야 니거든
1: 가시 양육에 란다 두려 요리베 깊다 취업시
2: 허 지샤 랑게 밀통 좀 하시라 더비하니 나라니 부치업시 허 니 삼을 직등 뒤 니 혼에디 미신타가 포업레다 나 집 비포는 가하며 좋아 랑게 신지에 마시 니 랄시오 불 혼에디 ཉེ ཆེ དེ ཆེ ཨན ང གེ བེ པ བ ཆ ར བ ཉེ ཁར ཞེ ནེ བེ མ ཉེ སི བེ
3: ཡ ཡ ཆོང ཆོ ཁལི ད པུལི ཡ པུལི ཡ ཡི ཤ ད དུན ཁང དི ཁལི ད
4: ཁལི ད
3: ཨམ ལ པ ལ ཤེ ཤེ ཨ ཡ སབ སེ ཆེ ཨ ཨ པུ ཁང པུ ཡེ དེ ཡི
1: རང ཅ ར དེ ཡེ ཉུ ཅེ ཁར ཆ ཨ
3: ཨ དེ སུ ཉེ མེ སོ ཅེ ན ལེ རོ ད ཆོ ཁུ ཡེ ཡོ རེ ཁོ ཅ མོ ཅེ ན ལ ཐུ ཤེ ཁ སི
1: པུ དེ ཡི ན
3: 我是那吃这些菜的吧？天天用过去，巴拉个吃这鱼白马结果送多，是吧，巴拉？对。或者俺们巴拉，过去偷偷罗列么是个？过去木头把鱼肉切上，俺那么让吃点吃去。巴拉，俺谈到想吃肉鱼子，会选个没几片，俺鱼油油嘛的。啊，对。让列吃就过不去，罗提不进去。
1: 俺预备说，
3: 让你这里出个嘛事？既然给你这送的俺乱点事，差不多，要是他为了，他我陆先叫我讲这些东西的。<笑><笑><笑><笑><笑><笑>

0: 최소시라치스
1: 야메나 아라시 통게
0: 예 라오할레 라타마소 고미스미치 폼밀 나마티 마싱아 되버춘 마조 간에 가토야미도 지마큰지 용조유나 디소스 고달터규리 녀조와라 랑화게 유화 로버치로 신성비
1: 되게랑게 보고시다 사부체베모도 자스바트비임바 녀촌나토기 그 뒤에 샘나냐데야 가리나 니도 단지 볼롭스 티그즈베
2: 어 아자다 살려게 신다크라시게 말롱게 계저셔슈 뭐니 니름라지
3: 아 아자에 우주 사우시스도 양유 대주 코이나
4: 니마 나란조 레란도 카브시에샤 만주에 딘제 시삼 수하고시에 도스모도 베사조이 빈자 상매들어 샴지 수조이 봐
2: 다리 다큰 로스임하시 정수랑 미상매 정기나를 니지지가 심보 싱그지 도스 로시브이나 아작도 배출유 마비
3: 라슈다 부동원지 제제 偏托着 云那边的?
2: 让落地不切地去 不过地点点啊偏托着
5: 虽然给那么热合作定这几个 他却对让给金了落年之多 旅托了 哎!阿子! 玉华你这点这些么听着吗是的
3: 我当姐，张阿是那不有龙家当差多，我妈先不看你呢。
5: 玉华，爹龙家当不是个呗，俺从你那里面没羡慕，不去抢死一万的，吃不那几好肉。
3: 张哥阿家洗脸时面的，自从嫁进来，你这话想不着，你这俺妈你看要啥子？妈你看要哎。
5: 哦。
3: 听人家阿家给看的马前，年年的看不定那最新马的，从头让你到年久，给他去不着。
5: 马前看不进去的这那，连马年的看马年有嘞。四天看爹你这年意。
3: 马西，有啊，
5: 让我那龙拉不是呗？用啊，让你那么说子，你下次马西牛马子，你我你我，让去过，你这个女，你让他睡着一点，那么起来，你这个你还用别呢？我那么啥，看不见那团结，让他知道这意。现在马西，我跑叫送子，快点走你的。
6: 前的，我你可对你们都念啊这。
3: 新民。

0: 啊,齊。嗯。那麼說呢,多少天這,但明年初人嘛。你這是連莫托啊弟,不出我的這是連送。啊,這些這些,你。啊,就我。就我撞到了拉巴恰卡親戚,大爺呢,多用個名字給,幾倍不賺了,拿大要嘛。他的呀,就混的這個就我們都,一來呀,你卡親戚一吧。
1: 爸爸你要休息,你也得到钱哦。嗯。英华,上个月我去中啊,又去家用啊。你还回去。啊,打扰不动静。是的啊,年年的,给了年不是。我想给叔叔你个,不会接不了。
2: 答应了,上个月就要点名度,就要点名度。徐导,这是他们的,让给很多事吧。确实,也让他们打下。让给很多事吧,这是。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 我们这些人都是 나란히 쓰지 제분되지 나빠 시시던기
0: 거주마 주마시 가리나
2: 제선 가리나 그뒤 이제다 내 예밥에 뜨다 미스 쇼관계 이제 흐트다도 시시던기 예밥에 수발레스 선이 토이
0: 바이바이
1: 선이 토요
0: 얌챔블러 드린 예밥에 레샤 코스 좀 드세사샤
2: 바이바이
1: 쇼강 만주도 인다
2: 바이바이 바바 드린 밥이랑 거 수가요 가래
3: 가래 나 수가 용초 말해 제만이 이제 양 수가 영화
2: 어 영도
3: 장치슨 친다 그래 계지만 못 들게 그때래 안매사 니 제가 지금 인사 못 믿어
2: 수업도 신다 시스 능면 배
0: 아지 봐봐 영아 니 진수 니게 저 친구 바로 알러 대비시
3: 챈다 간다
0: 왜 무슨 거야
2: 계지만 그렇지 왜 무슨 Rambab khache son.
0: Yuhuar semre che, yankir chima simche, nga ta chaga kyu sigi.
2: Rambab dingwane, chur nyembla.
0: Daga rari, raga kyu du.
4: Jis, daba asya. Gama tinda. Ha, suya shu.
5: Suya sans guan.
4: Suya sab shen shu, lo jun shu duri.
5: Shahi na.
4: 哎，李伯，你娘娘大姐呢？让地沙特的孙队呢？老鬼三五七我七吧？呀，可是紧张嘛，这边，得休息一边。
5: 你让了命运主席打主席的老鬼女士呢？让给命运主席三阿姐女呗？你用嘛是写句话？这得让给春秋七度。
4: 啊，这让给开什么度？你让了谁？你两个手机说话是打青码的？
5: 你人不嘛里边好些呢？考虑给不起去一边？
4: 多少人？
5: 行啊，他等俺两个月注意，光打阿拉吃的起了，自己给光么个让其他得意。

0: Bik chas chung zhe. Cijin yi jiga saib xia tuk ma zhe. Yin le rangga yao shi ra chi gi. Da di kan chas xiao zhe. Rangba be. Rang le meng xi dian ba xi hu dian xia. Lao ba do lang zai gyu bi xia di kia xiang ba xi ra zhe. Gen gen ge le bu di ka cang ma yao xia xia. Di tia le rang xia guai mi du. Rangba be lang xi la da xia guai yo ma zhe. Sam lu ying bu da u zu du ca zhe.
1: Chia cang, ngan yi di kien be zai xiu gi. Ngui bu ke zhe xin ne, sa bu tang ni qi mu tu bi ne, gyu du zhuai yo ma la, kyu ya yo ma zhe. Chia cang ye qia gui jiang, da guo qi, mi zui ya gu dong zu, jiang guo seng bi. Kerang ge king gui bi, ti xia ni yu rup gi nirup kim jie le xim chiu xiu. Ni, ngan zui su zai da tun tup jie ni, ya gu yung du dou yu.
2: Oh, shi shi shi, ha, zhu, yong bi. Mi ka ji ge, ni bu guo, lak xi ya gu mu lup qi, ni da rish ba bai gyu la, gyab xia gyang lup di ni su re.
0: Bu guo ya gu yu du, du ngan tang bu da. Chomre tol ting jo qingbu yoxi, ngak tu katsui min tu. Ting gui jiao bao gu jinda ge, jiao bao tak jing kim ji sum ju tang pa nga xia.
2: Sum ju ye?
0: O.
2: Song da jiao bao
0: ye?
2: Song da xin da nga yao ma ribe?
0: O. Xin da ye? Xin da...
2: Ye, de si tak rup xia, de zang ge jib jia ga
0: zhiga.
2: Yeah. 무라부터가 큰 주머주 돌아. 배마토베 잘라냥쇠. 잘라된쇠 팽 가토래. 가게 신금이 또 잘라된소. 동바 동장래.
0: 저 김재수한테 냐차 챘다 챘마다. 망조기래 죄다 유비어시라. 규윤이 요르다. 잘라야오다 공학에 보단 얘기한
2: 수소시키시요. 아. 잡아. 白白让了陈贵些许天下让给家宝当前个重大的女人媳妇多没上面搞不起我的是吧哦退休停车了让给把给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봐. 제자 내가 시슈디 급절이. 리바. 네 셰프 타거 봐.
1: 막. 상무 계층 보시. 그걸 수업도 양수해야 돼. 계층 보시.
2: 뇽. 자동 알로 스켜 같이.
1: 같이요. 나 쉬지 같이 가.
2: 상가 연결 쉬다. 되게 집에 계시대 연결 쉬다지.
1: 상무 계층 보시. 그걸 수업도 양수해야 돼. 계층 보시. 봐봐. 뒤 소처다. 대진이모도 부요마시. 마세지좀 좀 소전나 주도자 원께도 요마시. 대진이다. 림모도 미도. 나. 진이장이.
3: 역시스.
2: 야, 그래 역시스. 흠. 진이장라. 구디 도부 시어르베. 구디 도부 가수이네. 나랑 바브리. 뒤 마집 차오리.
1: 장왕상. 라영이 같이 해 봐.
2: 야. 허세. 야. 네 명네 보아시.
0: 오, 야. 저. 네 소처리모도 나마르다. 바베냠스 되마히다. 용두에.
1: 봐봐. 영이 가시해 봐. 야면이 캐나스. 나 지금 야 중위.
2: 나 신나 구모고 제대로면 교.
1: 영아, 네 친구. 나가리. 네랑 시어 잡아. 수신의 지리. 랑 좌야 마시.
2: 야. 네 가서 그래. 랑가 나 주스 거 봐.
0: 리. 나가서 유. 잡아 시미나. 소저디 유한 요마시. 저. 랑 소저 근데 스티미. 랑가 세슈 싱그지. 잡아 랑 보임디 누주 요마시. 이네 소저나라 잡아 랑 우지리. 띵외이다. 잡아 그 쇠베 김제 빙부시부 요시. 랑가 쇠베 김제 저도 요마시. 수조고메 신송에. 로드 장원샤. 수조오시.
2: 예시그.

0: 차가라.
1: 나로 송고 퇴양도. 육쇼. 다 차차비 내 주의 심해. 인화 찬스 없을 거야.
0: 돈도 뭐란 송고 주의배.
1: 예보 샤가 그때도.
0: 샤가 난다면도. 로조야오도. 잘해 싫어게 경아.
1: 나부 싫어 챙기. 나가스네 찾기 중이나 게날레 로차지. 다다가 미페마도 봐. 수표 찾아. 야진이 요마지. 샤강게. 피진아 야진 마지.
0: 수란 피미리스도. 간다랑 근데 차비네. 니랑 통주 마지. 你们自己让大勇解决。

0: 같이 있어. 양유에게 오유씩 두고 해.
1: 마시, 나 야구 치기. 네, 셋이 무슨. 양유, 너니 가로 뒤뒤다 차를 민두.
0: 라나네 같이 해야 돼. 지도나 죽기 잔성 뭐지? 같이 있어. 양유에서는 라마 주에.
1: 마시, 나한테 야구 치기.
0: 마시, 쟤네가 가리 있나? 쉬다?
1: 네, 양유님도 네 주매.
0: 아! 가리 있나?
1: 네, 오늘 고쳐먹소. 양유에다 시링 내 주디. 양유에게 론차 담으러 뭐? 론차 담으시다. 미통도 공장 차가 용부리. 나 고호단지. 나 오늘 당리 채통문도. 네, 산도 딘지 새 가리 있나? 네, 양유, 워마신배 소리시도.
0: 玉华, 아자가랑 삼시 두기. 이니, 타르키 찬스 깁사브리. 다 가르쳐야지. 다원은 찬스 깁메슬로브베.
1: 근데 조금만 가르쳐야지. 양육에 세세도 깁추. 이니 지동태러. 니 타르키 통민도.
0: 근데 시니, 기랑이 타르 사사지. 빠질린 사브리다. 사장팔러. 내 주까지 세입시부터 이제 시험하지 세입시에는 지도 맵시하지 내 주 사사 차부지 니에 시바 뉴시 라는 야구 제배시고 초가 야구 제겐 다하지 용두에
2: 玉华 玉华 클라스에 사수 클라스가 쇼
0: 유화 남산 로용구다.
2: 아자 저문도.
0: 샤이너, 탄더 수순하다 지금 마시. 미나 레자, 라탄더 나무시 흔히 곳 쳐올다. 나 레지로 쳐올지. 하고 중에 클라스 아쉬웠어. 교구.

0: 让个心里边落地个呢俺很着错给的。谢明让个前面去谁让去的。你看看天你是谢明。
1: 你去的。
0: 对对让去不能去。他不多你去了你自动讲是的。我心不提示。你刚才看见土木匠罗马人俺东岸是他穷。你身边的条件自动加上三百，说，看得前途明多。
1: 回去，他的俺是上明天日，爹身边的猪是马上割的，俺你干你的。
0: 让俺面子，你身边东岸上个辛苦嘛的，人。让大家一花三三十，一年没让大家都来要的呗，没让给俺是那让几差不的。
1: 回去，省里么大，你让俺写去的，印花俺一个天天留嘴给。金山卡多少起不的，俺没让了，拉他们说。
0: 这是，那些么？
1: 用啊。
0: 让给你让江边是我盯着咱们爹没有损失我问你那么让人想
1: 回去
0: 母亲啊像是姐姐你对姐给不起你那做的我做那这通明度周江让个心个预备让今天的那卡车不是死的我你们老脸是啊他那洗个球的生病
1: 回去让给你切到流动的这些儿三三妹让给我自动想不得你让了压死于一压住
2: 姐妈我来个前面搁了让个总统去给说啊让我呢送不起他路你要是随两个这个也好钱对呢我做对钱这个人
1: 没得的钱啊
2: 卡总叫叫他学的你也叫他做对钱是哎你也叫他做对钱多呗叫我想让俺说的卡是吧老李让记住我来穷个钱的要是总多你也让做对钱给
1: 让我给不了我那也没得
2: 让也是马学的也是马学的让给也是马你不是他写的天行马的我来两个人切擦将单的给不擦让给看切吧
3: 我这搞了过啥给不擦呗
2: 地里赢过去
3: 我同都过四句
2: 让我呢过大学校两个点是迅速的让出给洗出钱啊给我洗给给我出给家把了我的卡里面亏的其中大大点没多让个行马的
1: 马姐命运就出街的点血的因为我来通过没多
3: 家宝家宝俺女是年底拿了贵点几个月不差其中大大姐三个亲戚啥没多的呢大大点么说毕竟出家送去送啊给儿媳妇家出去出去
2: 让给老师出家媳妇去想啊
1: 妈这你我祝你唱啊等个么多
3: 라카좀다 우주사라 베르샤 이마진의 비리디 마키자 식도다
2: 란타그라 우주사라 터둥 쪽스덕 바시 하 죽게 식주생아 디니 노마리 에 잡아 잡아 알랑 아스투르치다 슈다 야 슈다 잡아 부니에섭 제둥거리 랑카디와
4: 봐봐 단도 봐봐라가 향채 그 세릴러 봐
2: 죽게 식주생을 했을래 랑 죽고 아우주 제기
4: 봐봐
3: 조기 좀 주소하나 랑바베 등동아 우수기기
5: 어 다 그래 미응 우주 니상아 등거요
4: 맞아 그든 내 동바
2: 어 주저 가 전에 좀 그래
3: 가지래
0: 당기 니고네 동기 됐어 내가 지기지기 도스 다들부터 도움을다 아울리 쇼레스
4: 기나스 오네 경고실 하도 되다다 시담 숨제 동지 오네 경고도
3: 돼 맞아 경고도 쓰고 동아 리도 시담 니도
2: 예제도 경제스 니네 아 시시 등기 배설어시도 말해 롤 조금 해봐 봐봐가
3: 동시
2: 라이게지 시도 섭시야 라 계속 마셔다 계속 말해 네 니에 가시리 시급이야 나 진도 모르다
4: 흥 더더 지동 침 무슨 예배
2: 이인 거죠
4: 니에 봐봐라 시오 메스티 지동 침 제동 마시
2: 야
3: 야 가지 예봐
2: 让个 양자 쉬다
4: 맞다
2: 你 怕 你 说的
3: 说的好事
5: 真的也
4: 爹爹的
3: 爹呀 你也是爹
4: 既然你好些爹
2: 勇啊 爹看来
3: 我错不是母的 还有的
5: 勇啊
3: 别傻傻 爹爹好些
2: 어언니다다노샤어디디가사잡아네디게디게소주겹쳐
3: 잡아네하시주소주겹터와
5: 어나는마수탁주이
4: 원했어봐봐돈더장사신이비봐봐장사신이비너소르디교급디와이식도에계란이를가르치고몇시에먹소
0: 아나계란좀가르치고지나렌베소치아송아어디去做好自己的，疼多得意。幼女，疼多多是的。大幼女，声音俺们的老师，幼儿。阿妈，对的，疼到还是给吃药去。疼到还是吃不进去。你妈，你也巴不得，俺们俩肯定是卡吃不着。得给吃些好吃的。계체무수로봇업계를찾아계치비레마인의주시小刚你让三西切土一我是让了八百马西一年让了阿姆达波摩索姆夏夏昆仓面让了高不起来有时三姆忙马东啊他的三姆仓姆罗不中感受啊然而今年没点子落胖了么久用的喂
6: 你信诉你还可诉
0: 他的人群就是那最卡急阿妹然先的人给他恐马急今晚前不下死呢阿妹然先用的喂看你啊你也许
6: 啊你应的怎么讲那个
0: 叫我女婿
6: 야주
7: 가르치소차고랑두고
2: 아부영아구입에레어디네고춘수임도
7: 싱소지게싱수레가고마수요르베
2: 네원에고수임도부여도동아롭세치중아
7: 미사레님은디저시아유브레
2: Rasta sheje tansu.
1: Nge ngasu ne rahar sheche gwa. Rahda nga le kyong yori. Yine rangpu dende rahan le kyong gori. Wansha, rangge bugo ton nebudi di shikyu mungdo. Tome kubdung da ni mimo gibsun shokar yori. Bugo le rungguk senbu yoru. Rahayi na changma shema saba diri. Di gyon chenbu ri. Pogdu yungurda, jema gyurju dangguri.
2: Gyurju dangguri.
1: Changguxia na rang puchu dinzu ningu shirhadu. Jema do rang suri dindzila, ngasini yaching maji. Tidu rang yachini ngama do yugi maji.
2: Tidu yungo chung. Bogala. Danga hirang la zir zir zhugi. Tulldim nasi. Jema hirang te motuwe gabla, nga jangwan shang yori. Jangwan shang zho motuwe gabla, nye puchu ge hirang la dadu shuguri. Tulldim nasi.
1: 你不住就去让江北这些地俺来舍不得啊。王祥当然不过这些地要我这些呢不过让来真就去的。大伙儿去你要是你要先看出我的。我是对了等他开心不去。
2: 让自己点一打。你看那个我的。他那个差不多，其他个怕谁那些。我当然没了，不住的没吧。让他们真说这个的。其他个不住要么是算算的。我其他个不买的呗。
1: 是。
2: 你也不过其他个不够了吧。都是对不那那他个的。怕谁些。

0: 아자, 아자, 아자지. 나 로고식 말해봐.
1: 네 로고 마치 마시. 상계 세배 된다디 콜롬에 브라시야.
0: 쟤나, 쟤 말지슈.
1: 담냐. 상영이 가르콘도 유비 신고 유비. 중내 다부도 랑 북상 가리마. 니마 격담신의 증인 수고시. 쇼가라 광진의 재정 고시. 바베 오고신의 북상 균규 지고시. 미든제스도 고호단자 이치도에. 로돔나 디게 북상 뇌동 진행배.
0: 가르쳐내 지금 말해. 말해 교수 고작야 자중 삼주.
1: 고작야 진도유나 강부템부 주시. 격람주지 제비나 디회용 마시.
0: 아자. 아자는 삼도다. 계승아 해자 취비나. 아니니 Some do be a your chim,
1: Kissy, Kissy, we'll go hot up, you know. We'll be so cussed, you see. As I get round pot to dung me, leave you to my lay up in Jack Haji. Say, Niece Dana, get at you soon, do it. Just some lounge it on that.
0: Young, as I. Nessens, my son, you're stingy.
2: Jo wa xia.
3: Yo.
2: Tu zui yue. Nga tu da xiao yu. Da shan ge chong zu na do xia su su ma be. Chong ni ji ni che ji. Pu ju chu ju ji chao wa xiu xi du. Che sa nga hai pa ro ba zo wa sam chu. Che sa da shan ni mo se ni lu zui yu.
3: 到处可对骆驼们羡慕松。哦，勇啊勇啊！哦，也好嘞。不过做两天这些都来了不用嘛的，让个跑路些，大多结果大。嗯，
2: 带上两个要求是呢，吃的大，光眼睛啊当球等个子。
3: 야수야수 오늘 고맙다
2: 나 전다 시켜리로
3: 어어 쉬다
2: 알아 뉴스톤
3: 어 팔로는 야구리 제 달로 쓰여지 Lotigena la Jangge Mari Mari Nazuna la Tato Yahu Chesu Ah Taba Loti Pul Tato Chesuti O D Tusuti Yahu Shu Chesuma Ah Rang Jurum Tahar Desa Dashang and Akanchin to Kabri O 连的是那么些没弄完的出养老人不是哦的你也得啊嗯家老长不读书也啥呗虽然给了你也给啊
2: 给我让两个亲戚是你大上给送完用过谁

0: 랑게 강과 매접지. 갸람가 녀워성도게.
1: 뽀랑경아 쇠스도 디지 지그리 삼주. 축스마데다가 람사치스. 냠냠에 다시.
0: 됐다. 놈이다 책을 놓으 봐. 책을 닥다 놓으샤.
2: 봐봐. 정확하게 쇠브로 뽀랑게 쇠매 봐. 다시 세마던다.
1: 섬에게 싫어지자 야수기. 뽀 랑게 차유. 랑게 마수 녜 마수비나. 맞아. 따가 팅 마스베.
2: 당시 무슨 미게 매도 시민은 근데 제가
0: 규단에 라이노 수소식이요 랑 주저다 아자 니 도가 당도게 내 말이 더도 미게 매도 도가 들기서 같이 수수 렉티드지 더도 알레 버르세
1: 뽀 내 로 좀 제 더 신 용어도 왜
0: 되다 지리다 더도 내 로 좀 제 쉬세
1: 뽀 랑 야 실로 매
0: 야 니
2: 봐봐 봐봐 내 로 좀 제 쉬었으 민도
3: 王先生，王先生，得去打哦，用过也用过也，有事。啊，嗯，喂，阿家长请示过。嗯嗯，啊，这让伊喏，行所伊理脚下，我心能行，恰当距离，避免要我顶这罗大爷要日呗。
0: 아, 보라. 네가 두고르베 팔론 무거다가 도이스기. 네 만나면 이나 과연 그래.
3: 라미씨, 상상제 되니베.
0: 네.
3: 미조. 아, 치. 아, 라이노.
4: 아자.
1: 아지. 통령의
4: 어, 네. 나 레다제스. 레케메.
1: 체능 아닌도 줘. 카숨 줘다.
4: 영아.
1: 더고 안김도 주디. 깔레 가고 싶어시. 이내 중치셔. 잡되는 균치다.
4: 둘이만 하시. 깔레 가시면도 녀고 중치셔. 견란라. 나 희라지 장야 줘나. 작제 셰브샤기 로하실 심으시.
1: 녀란 셰이다. 진저대야무디 교체지시라 민마고치게 된지시기 교치라
4: 아 레슬레스 니 탐치시기 하
1: 디스 더공원에 경고시라도
4: 디치오 웹지
1: 승이 도요 어 더워 더요.

0: 아마 돈도니 영멘베
1: 샤니엘 뉴스 암도스 얘기
2: 홈
3: 아마
0: 어
3: 인화다 샤오칸 레조유 영훈이 소화치고 어 정수 영미배 사부로 봐 아주 고도 보세
0: 데클로야 오손자 베트 콤샤 마세가 저 딱과 데데메 봐 봄마시
3: 영아 아무랑 하는 얘기 아무랑 클라스시 군이 남자래 비유
0: 카바 샤브다가 니 체지 차차 채망 채고차 차부순 당시 냐시 쇠방원 시부여시 인화 다랑감네 용기스드 폐지 강에 체육지
3: 아무라게 인화라 오장라의 용체여서
4: 뭐 샤샤
3: 샤가 으지
0: 야 예셔다 먹에 따스셔 감치 매봐
5: 자 저다셔
0: 신속에 랄 두다 매자
4: 아지 뭐란 매자 칼라 야오켜는 민도 뭐랑 칼라 잼다가 거주다 대용기
0: 집에 먹에 잘 칼라 시부터 됐어
5: 와 나라 딱과 아자랑 고스제유 함께 게임을 주고
0: 제상체 합치 좋아야 매우 쉽게 못 두겠네 다치디 켄츠이 니 고스제유 부르바 이화 바바 수고대 버스베
5: 아치 아자 디코마 쉬다 그산 속에 조다상이 아자랑 수제 니 바비게 담을 주스 님 한롱딩도 와
0: 卡拉这只鞋子，玻璃啊，做的，做的。小强大山，我多想的，大吃个吃的，多肯这学位没，等你注意。啊，是，多想啥？天天看的哦，这，你来玻璃啊，做的，莫给卡拉媳妇的脸色。
5: 阿强，小哥你们都懂的，你哪里急？多鸡蛋点子，多拧进不，肯这吃我的，给吃一，大吃就的，做的山你们都吃的。
3: 用啊，钱呢？没有，我是点。
0: 영아,
3: 얘는
0: 걔는
3: 교수. 누구다?
4: 아마 언니 죽인다.
0: 아, 진네 야가 엄청 잡지. 나라니 계지 흘러시죠.
5: 아자. 도고 나 팔로우유. 진네 밥난 주고 제 따도 신이 와바지. 니네 작은 선이 계지 저리.
0: 디 년체스다 니마 단차. 영아, 라로 교수. 샤오강 롭존 도고 치우 유네 신기. 아자게 가마요. 대리 컴부 유도데. 언니 진짜 미치 시작했대요.
3: 저. 야, 조심.
4: 어. 뭐지? 뒤윤 좀 던져 세블라. 저기 나가 지리래 닝제.
3: 나도 좀 통해 검제. 나스 김도. 들려도디. 총기나라 나와김도 가 미스니에디 내비견 고유스르바
4: 어 딘저 인기 마시
3: 카리나
4: 아빠 분배 그 바지가 저거지

0: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 퉁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딘 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레 임바라지
1: 乡村振兴，
2: 乡村振兴，
3: 米根哈，民军学。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회시 디가르 긍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 구도 협진 갸증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지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도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예차괴 뒤윤 도와 죽지 삼이버타 主门是京主日早啊京主地队集结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二松队京主新年哪儿松不他苏北京册了密尼哈咱们他集结几个松几年十八二松个月别日记碰杯全年速度七十时混醉前用错于你罗尼十三只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多，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咋当妥了？养那国姑娘咋死亡？养那偏嘴体力七八少，这就是亡。养那胖子我们是有，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各级宝贝轻别保险健忘了国民无畏把娘心目养了就是今年错月空气月经就去玩江岸的街牌他就去玩江你是什么月了就去续了江家里给望月养了小国七五十多年去通往他 你没退去撇起玩砸单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弹样没事差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1: 黄祖清别虚图江南人物戏七个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黄祖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求自己这里是就是我咱们有图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歌说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这里给就咱们有图不谈中期这里我就咱们 年期这里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日这里短暂的教主牌教徒班行在哈江教务员江教主今年在当托旁个教课美国车过三十多年短促朗龙级别那不停还将几千两百万人
0: 주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직가 미에베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엔베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권주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권주디갈 기신 디갈 차룽충 탈 자단타 시직도 뒤네 세소기 코알 파르미도 훨씬이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뒤기 콤참 남양미 교발 롱우 치동기 秋季赤度 코웨 균타 切密度信心器。